0: 5월 28일 목요일이죠. 첫 곡으로 회전목마 소코도모 피처링의 자이언티 원슈타인이었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가 정말 컴퓨터를 사용하고 시계를 보고 많은 에어컨이나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우리 버튼 하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것이 작동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도 그렇고요. 오늘은 잘해보자. 오늘은 좀 웃으면서 잘 지내자. 뭐 이런 다짐들.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이행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또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내 머릿속, 내 마음속 한번 다정하게 인사해 보세요. 잘 있냐? 잘하고 있지? 이렇게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은빛 창가. 강물과 바닷물에만 물결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람에게도 마음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이라는 건 말로 표현하기엔 참 애매모호하지만 그 고운 마음결이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 사람의 향기, 인격, 인품과도 같은 건데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기분 좋은 향이 나는 사람. 요즘은 너도 나도 자신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거기에 하나 더. 내가 보증하지.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이런 인증 코드까지 옵션으로 붙는다면요. 이 사람의 평소 마음결이 이미 증명된 거죠. 어떤 무리를 일으켜도, 어떤 억울한 일에 연루되었어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보증해주는 사람. 그런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면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그렇게 설치더니 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아유, 평소 행동거지가 다 말해주잖아. 예전에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난 사람, 든 사람, 그 중에서 제일은 된 사람이다. 그렇죠? 요즘은 잘난 사람도 많고 가방끈도 길어지고 스펙과 스킬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겠죠. 된 사람이라는 건 지위나 명예와 꼭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마음결이 따뜻하고 사리분별이 어긋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람. 그런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욱 반갑고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 사는 게 다 그래. 7978님이 신청하셨어요. 난 사람, 둔 사람, 뵌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제주가에서 유명하고 예술 문화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도 난 사람, 날고 뛰는 사람 많죠. 또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든 사람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된 사람? 덕이 있어 댐댐이가 된 사람. 아, 어디를 가나 지혜롭고 그 인간의 향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나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된 사람. 누군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마음결이 따뜻해서 든척 난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 부러워요, 정말.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해 여러분의 재치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다섯 글자로 꽉 채워주는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요번 주가 5월 막바지잖아요.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 5월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로 가족. 기쁨도 눈물도 웃음도 때로는 한숨도 그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잘 듣고 있어요. 비가 이슬비로 내리고 있어요. 6161님. 그러게요.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왔는데 제 사무실 앞에 화분을 보니까 촉촉하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비가 별로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제대로 와줘야 될 것 같죠. 지금 시골에서는 모두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비가 좀 더 와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서울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애써주시는 분들, PD님,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대놓고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애써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는 류아느님 고맙습니다. 1239님이 신청하셨어요.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국내 최초 프란치스코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리즈 원작 80점 한국 최초로 공개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고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 들어오셔서 우리의 CPBC 라디오를 만들어가는데 목소리를 더해주세요. 좋았던 순간, 아쉬웠던 점 모두 이야기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사례금도 드립니다. 예,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들려드리는 시간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박혜성 경하 2037님이 신청하셨고요. 김만수 푸른 시절 8915님이 신청하신 두 곡 들으면서 오늘 목요 오자 듣고 다섯 손가락 가족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센스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가정의 달 5월 마무리를 앞두고 역시 이 이름이죠. 가족. 가족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함께 일구어가는 그 소중한 이름. 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빛나는 아이디어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다섯 글자. 어떤 다섯 글자가 떠오르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가까워서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징글징글해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삶의 이유죠. 그럼요.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이유 바로 가족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리고요. 9359님께서는 조수정님도 그렇고 아, 이 다섯 글자 많이 나왔네요. 언제나 내 편. 항상 내 편입니다. 든든한 지영군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가족하면 언제나 내 편. 맞아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7309님은 내 편도 그냥 내 편이 아니라 끝까지 내 편. 가족은 끝까지 내 편입니다. 주님과 성모님처럼 끝까지 서로를 응원하는 내 편입니다. 아우, 이래서 가족이 든든합니다. 진짜 든든해요. 5156님께서는 가족하면 저에게는 소중한 이름 다섯 글자가 떠오른다고요. 가족 듣기만 해도 따뜻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냥 소중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마무리를 하면서 역시 이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이 이름에게 뭔가를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고 싶지 않나요? 아이유의 이름에게 들으면서 여러분만의 가족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아이유 이름에게 박인이 내가 부를 이름은 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오자 듣고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 가족,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참 신기하고 소중한 이름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당연하게 여기지만 없으면 가장 먼저 허전한 그런 존재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1277님 다섯 글자 하니까 내 보물 기적. 보물이면서 또 기적을 가져다주는 가족이라는 거죠. 5391님은 함께 가는 길 맞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갑니다. 서로 꼭 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길을 가지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길이죠. 5080님은요. 가족하면 저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 아이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인데 영원한 사랑. 9177님. 저는요. 가족하면요. 영원한 숙제. 이 다섯 글자가 떠오른다고요. 영원한 숙제. 이 다섯 글자 참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가족은 제게 영원한 숙제예요. 그게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제가 풀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풀고 싶고 사랑하니까 알고 싶고 사랑하니까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그래서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294님은요. 저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사랑 집합소입니다. 모든 사랑이 이 지구 우주 끝까지 다 끌어모아도 결국 사랑만이 있는 가족들. 사랑 집합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사랑 집합소. 아 좋다. 6204님은요. 저는요. 가족하면 아우 이건 또 뭘까요? 그늘 속 태양. 와 그늘이지만 태양. 그래서 더 빛나는 거 아닐까요? 언제나 지켜주는 나의 가족들. 그 둘레를 행복하게 지키며 살아가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야, 그늘 속 태양. 태양 속 그늘. 참 뭔가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 그러나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성시경 태양계.

성시경 태양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은요 5월 마무리를 앞두고 그 이름도 아름답고 찬란한 가족입니다. 가족하면 우리 참전가정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웃음이 먼저 나오세요? 한숨이 먼저 나오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를 알려면 가족하면 떠오르는 나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 아, 우리 가족은 이렇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다섯 글자 속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4776님은 가족의 기도. 와우, 이건 또 뭘까요? 가족하면 가족의 기도. 어제 전 이직한 학원에 첫 출근을 했어요. 첫 이직이라 전날 저녁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요. 비신자인 남편과 딸 가브리엘라, 아들 필리프 네리에게 축복 기도로 주모경을 부탁했지요. 엄마가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단단히 모아 첫 출근을 씩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모두에게 기도를 받고 나니 서서히 긴장이 풀렸어요. 어제 씩씩하게 첫 출근했고요. 학원에서 처음 만난 학생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가족의 기도, 선물 진짜 최고입니다. 4776님 진짜 맞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하지만요. 그리고 특히 가족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마 자녀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좋은 체험이 될 거예요. 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이런 강력한 체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8915님은 가족하면 미소 한가득. 아우, 8915님 가족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가족하면 그냥 미소 한가득, 하트하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행복하구나, 화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340님은 가족하면 저는 때로는 십자가, 때론 십자가. 그렇죠. 3년 전 주님 곁으로 가신 마음과 몸이 아팠던 오빠가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십자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주님 곁으로 가신 3년 전 그 오빠, 아마 지금 4340님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마 라고 할 것 같아요. 끝곡으로 우리 4340님을 위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조성모 To Heaven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참 좋은 오늘 됐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건강식품에 진심인 동료에게선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부지런함을 배우게 되고요. 영화에 푹 빠진 친구를 보면 그 열정이 부러워서 뭔가에 깊이 빠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또 나로 인해 달라진 건 무엇일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 다양한 감정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은 밝게 바꿔주길 바라봅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5월 28일 목요일 첫 곡은 스페인의 마누엘 데 파야의 La Vida Breve,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Dance Espanol, 스페인 춤곡입니다. 바이올린의 제닌 얀센, 그리고 피아노의 안토니오 파파노의 연주입니다.

0: 마누엘 데 파야의 라 비다 브레베, 오페라 허무한 인생. 이 허무한 인생만큼이나 짧은 길이의 단막 오페라죠. 그중에서 Dance Espanol, 스페인 춤곡, 이 결혼식 장면에 나오는 춤곡을 함께 감상하셨고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장희범 유쾌한 클래식 화요일 초대석에 나왔던 이 바이올리니스트 무니에츠쿠 에인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 이현정 양이 제일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제닌 얀센이라고 했는데 그 포스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제닌 얀센 그리고 피아노의 안토니오 파파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십니다. 강동수 씨 오셨고요. 황순자 씨, 유클 비가 내린 후 습한 날씨지만 유클에서는 쾌청한 맑음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윤 씨도 오셨고요. 이재진 씨도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살짝 내린 비로 시원해진 오늘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경란 씨, 오랜만에 고척도 다녀왔어요. 하고 올려주셨고요. 김양희 씨, 카페 1등석 자리는 하천에 외가리가 있는 곳. 이야, 여기 어딥니까? 너무 예쁜데요?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1부 경동나비엔 IS 동서 하이모 한국 PNG 판매 현대해상 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똥떨어 똥똥.

0: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전형적인 베를린 스타일 프란시스 헨리의 쇼네 프라우 아름다운 아가씨 이런 곡들이 이제 그 베를린의 캐바레에서 많이 연주가 되고 노래가 됐죠. 보컬의 막스 라베 팔라스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엄계선 씨 오늘은 귀여운 6살 따님과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위한 과일 배달 가는 중입니다. 올해 꿈무렵이어서인지 딸기가 안 보여서 바나나 참외로 정했어요. 이동하면서도 잘 들을게요. 엄계선 씨 사업이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계속 손님이 오시네요. 자, 그리고 안경근 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목요일 시작합니다. 일찍 은행 업무 마무리하고 월말 정리하고 들어와서 살짝 지각 출첵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경쾌하네요. 네, 평화를 빕니다. 자, 경쾌한 또 쉐네 프라우 아름다운 아가씨 함께 만나봤고요. 자, 오늘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과 멋진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PCMF 평택 실내악 축제가 개최됩니다.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컨티누임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 시리즈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6월 6일 토요일 네 번째 날 공연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울림의 정점 축제 피날레는 대규모 실내악 편성이 장식하는데요. 브로딘과 브릿지의 현악 육중주가 주는 풍성한 화음 그리고 거슈인과 카푸친의 리드미컬한 현대곡들이 축제 흥을 돋우고요. 마지막 곡인 슈퍼의 더블 스트링 콜텟 2중 현악 4중주는 8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사운드로 평택 실내악 축제의 화려한 대단원을 장식하게 됩니다. 자, 바이올린의 송지원, 황인영, 김다미, 이우일, 그리고 김현미, 김덕우, 비올라의 김상진, 정승원, 또 첼로의 주연선, 최경은, 그리고 또 여기 첼로의 이상은, 홍채원이 함께하고요. 피아노의 로버트 샤넌 그리고 송혜원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또 실내악의 묘미 버로진, 프랭크 브릿지, 또 안토니 보르작, 조지 거슈인, 니콜라이 카푸스친, 루이시 포어의 곡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3번 2단조 그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인데요. 이탈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프로세다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3번 2단조 3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 빠르면서 아주 반짝반짝거리게 자,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프로세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리카르도 샤이는 현재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또 재직 중이죠. 자, 한명숙 씨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올려주셨고요. 자, 또 저희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발칙한 클래식 놀라움 낯설음 아름다움 6월 16일 화요일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인데요. 자, 이 공연은 차웅이 지휘하고 조은아가 해설합니다. 바리톤 김진추, 소프라노 김형순, 메초 소프라노 김정미, 피아니스트 정지원, 뮤지컬 배우 정승원, 소리꾼 고영렬이 함께하고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연에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나오는데 1부에는 디비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영어로는 All I Ask of You라고 써 있고 한국말로는 밤의 음악 Music of the Night이라고 써 있는데 뭡니까? 어떤 거? 뭔가 프로그램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고영렬이 편곡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그리고 박경훈 편곡의 미녀 신뱃노래,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추첨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스카 이 오페라 가운데서 세 곡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립오페라단이 그 1979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피터 그라임스, 이 벤자민 브리튼의 작품을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를 하고요. 그 다음 공연으로 이제 또 오스카를 공연했는데 그때 또요 호세 카레라스가 또 출연했었죠. 자, 자코모 푸치니의 또 오스카 가운데서 피날멘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이러면서 노래하는 곡인데, 베이스 조르지 마노슈빌리, 그리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카데미아 나치오날레 디 산타체 칠리아. 이게 이제 그 탈옥한 그 죄수 가 이제 부르는, 피날멘테 드디어 성당에 왔구나, 됐다 살았다 이러면서 산탄드레 델라 발레, 그 성당에 와서 이제 요렇게 잠깐 노래하는 허컥거리면서 노래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어서 토스카의 에셈프레 라바, 안젤루스 도미니 눈티아빗 마리에, 그다음에 게파이 이러면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 성당 지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고, 게파이부터는 이제 그 마리오 까바라도시가 무슨 일이죠? 뭐해? 이러면서 이제 성당지기한테 물어보는 거죠. 테너 조나탄 테텔만이 이 까바라도스 역을 부르고요. 베이스 다비데 지안 그레고리오가 이 성당지기 사그레스타노 역을 부릅니다.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카데미아 나초날레 디 산타 체칠리아 연주를 감상하시겠는데, 다니엘 하딩도 반가운 소식이 있죠. 이 산타 체칠리아 내셔널 아카데미의 오케스트라 지휘하면서 또 에어프랑스 지휘, 그 에어프랑스 이제 비행기 조종사도 했잖아요. 근데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구스타보 두다멜 뒤를 이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어프랑스 지휘는 어떻게, 에어프랑스 조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니엘 하딩 지휘를 감상하시겠고요. 역시 토스카 가운데서 담미 콜로리, 나에게 이 색깔 이 팔레트를 줘 이러면서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오묘한 조화, 첫 번째 아리아 이 까바라도시 아리아 들어보겠습니다. 스케르자 코이 판티 엘 라샤 스타레 이산티. 자, 성도들은 내버려 두세요. 자, 조나탄 테텔만 테너, 그리고 베이스, 요것도 그 그래 이 성당 지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그레스타노의 베이스 다비데 잔 그레고리오, 다니엘 하딩이 주연, 역시 산타 체칠리아 나치오날레 아카데미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곡 함께 하시죠.

네, 또스카 가운데서 함께 들으신 곡 아 피날멘테 이러면서 이 그 탈옥한 그 로마의 이제 집정관 그 베이스 조르조 마노시빌리 그리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산타 체칠리아 나셔널레 아카데미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또스카의 그 안젤루스 도미니 눈티아빗 마리에 하면서 그 성당지기 세그레스타노가 기도를 하면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게파이 이러면서 뭐하나 이러면서 그 잘생긴 이 그 스카바라도시가 또 들어오는 모습 테너 조나탄 테텔만 베이스 다비데 지안 그레고리오의 또 성당지기였습니다. 다니엘 하딩 역시 또 지휘했고요. 토스카의 담미콜로리 화구를 다오 그 이제 팔레트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이 여성은 이렇게 내가 그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금발에 또 푸른 눈인데 나의 토스카는 흑발에 또 갈색 눈동자를 가졌다. 이 토스카의 아름다움이요 이러면서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테너 조나탄 테텔만이 마리오 카바라도시 그리고 베이스 다비데 지안 그레고리오 사그레스타노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카데미아 나셔널레 디 산타 시칠리아 산타 시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인데요. 다니엘 하딩 하여튼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제 지휘자로 또 선임됐으니까 앞으로 멋진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또 9697 쓰시는 분이 평택 아트센터 공연 꼭 부탁드려요. 막둥이 세실리아가 졸업도 미루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결코 쉽지 않네요. 많이 속상해하고 안타깝고 엄마인 저는 기도만 머리도 식히고 데이트 하고 위로해주고 싶네요. 이럴 땐 또 클래식 공연이 아주 최고입니다. 자, 머리 식힐 수 있게 좋은 하루 되시도록 성함 보내주셔서 평택 실내악 축제 티켓 선물 드릴게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평택 실내악 축제 6월 6일 오후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작가 이상입니다.

내가 그다지 사랑한 그대여, 내 한평생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한 차례의 모돌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문장은 이상이 금홍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금홍은 부푼 꿈을 안고 이상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방 제비의 벽에는 이상의 입선자 그림 한 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실내에는 투박한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손님보다 이상의 지인들이 더 자주 드나들며 외상값은 점점 쌓여만 갔고 게다가 이상은 낮이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기 일쑤였고 밤이 돼서야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금홍은 현실의 생활도 연인이 보여주는 사랑도 점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상이 집을 비운 사이 훌쩍 떠나버리는데요. 이 경험은 이후 그의 문학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유난히 흰 피부와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던 이상은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죠. 여기에 우울한 가정사까지 겹치자 그는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타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왔는데요. 실제로 이상의 문학은 당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직접 고발했던 참여 문학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사회보다 자기 내면과 자아를 들여다보는데 더 깊이 몰두했지만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그의 글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죠. 이상은 금홍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고 그 거울 앞에서 견고하던 자의식이 서서히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판타지 환상곡 C장조 작품 159, 도이치 번호 934, 2악장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기욤 쉘렘, 그리고 피아노의 나타니엘 구행의 연주입니다.

이상은 틈틈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인사동의 쓰루, 종로 1가의 69 같은 다방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비때와 마찬가지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 곧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마는데요. 그 뒤에도 명동의 무기라는 다방을 다시 열었지만 이 역시 오래 이어가지 못하죠. 1936년에는 친구 구본웅의 아버지 구자혁이 운영하던 출판사 창문사에 잠시 몸담으며 출판물의 편집과 교정리를 맡기도 했지만 이 일 역시 오래 계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만나게 된 이가 변동님인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변동님의 오빠 변동욱을 통해서였습니다. 변동욱은 당시 경성 예술가들이 모이던 낭낭파라 카페에서 음악을 선곡하던 세련된 지식인이었는데요. 문학과 영화에 두루 밝았던 그는 당대 문예계 인맥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동님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오빠가 있는 낭낭파라에 들러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곤 했는데요. 그 모습에 반한 이상이 변동욱에게 동생을 소개해달라고 졸랐다고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1936년 낭낭파라에서 처음 만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퀸텟, 기타 오중주 9번, 시장초 제라르 보노 453, 라 리티라타 디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귀역 나팔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기타의 크리스토프 마이싱어, 그리고 필하모니아 쿼테트 베를린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퀸텟 9번 시장조 제라르 번호 453 라리티라타 디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귀역 나팔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레토 들으셨습니다. 기타의 크리스토프 마이싱어 그리고 필하모니아 쿼르텟 베를린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또 이 스트링 쿼르텟의 연주 또 함께 기타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세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비너 봉봉. 아유, 참 비엔나의 이 초콜릿과 이 케이크 뭐 여기 아주 맛있죠? 차와 함께 커피와 함께 이 왈츠 쳐볼까요? 작품 307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ui tu paese, un vestido y un amor, o tambor 사랑 하나. Vocale, Gaetano Veloso. 아, 참 예쁜 목소리죠? 자, 함께 들었고요. 김승욱 씨는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이전부터 가고 싶었던 대한음악사에 오전부터 가는 길에 나무가 예뻐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 숲의 느낌, 나무가 울창한 그런 느낌이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국에서 컬린 데이비스가 와가지고 아까 이제 공연 호세 까레라스도 오고 피터 그라임스도 했다고 이제 국립 오페라단 올리는

0: 핫도그햄스에게 해드렸는데 당시 입장료가 어마무시해서 티켓 판매가 매우 저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글씨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자, 뭐 저도 그때 너무 어렸을 때라서 뭐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은구 씨, 금홍을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영화에서 금홍으로 분장한 배우 얼굴을 떠올리고 있죠? 저도 그 배우 생각이 납니다. 이지은 씨 아니었나? 하여튼 뭐 자, 오전에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오늘 새마을금고 중앙의 장스푸드 한국 PNG 판매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1번 G장조, 켈보노 313, 사막장 론도, 템포 디 메뉴에토, 미뉴에 템포로, 플루트의 아나 델라 베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381 쓰시는 분은요, 6월 토요일 신청곡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9개의 피아노 소품곡을 신청해 봅니다. 얼마 전 알게 된 곡인데요. 슈만 특유의 아름다운 서정성도 인상적이고 신비로운 숲을 다녀온 한 편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한 곡이라도 좋으니 토요일 오전 마음만이라도 고요한 숲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함께 감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숲을 산책하시면서 이 곡 들으셔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댁에서 들으셔도 좋겠죠? 자, 저희가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0, 유클 코리아쿱 6월 16일 발칙한 클래식 초대 신청합니다. 롯데콘서트홀 공연이고요.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서 출발한 고전의 발칙한 향연 기대됩니다. 성함 보내주셔서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그리고 여기 또 플루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기뻐지네요. 신나요. 하고 홍영진 씨도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심포닉 댄시스, 교향적 춤곡 작품 45 가운데 1악장 논 알레그로, 너무 빠르진 않게. 자,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정말 뭐 굳건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심포닉 댄시스, 교향적 무곡. 자, 작품 45 가운데서 1악장 논알레그로 빠르지 않게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643 쓰시는 분은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주미강 독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클라라 주미강하고 또 이제 김선욱의 리사이틀이었죠. 자, 덕분에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산율 속에 흠뻑 빠져들다 나왔답니다. 앙코르 곡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밀슈타인이 편곡한 쇼팡의 녹턴 C샵 단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클은 오늘 아침에도 저의 비타민이 되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요 곡도 저희 또 토요일 신청곡으로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손녀가 질문을 하는데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가 없네요. 장일본 선생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곡이라는 건 원래 연주자들의 연습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도 연습곡을 연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8154 쓰시는 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연습곡은 배경을 알고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19세기 무렵 귀족의 악기였던 피아노가 중산층 가정까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가정마다 피아노 한 대쯤 놓이게 됐고 기존의 기타를 대신해서 대표적인 가정용 악기로 자리 잡게 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장르가 바로 연습곡. 프랑스어로는 에튜드입니다. 처음에 연습곡은 말 그대로 기술 훈련을 위한 음악으로 빠른 손놀림이나 어려운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 반복 연습용으로 만든 곡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점점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전문 연주자를 꿈꾸는 일도 많아지면서 연습곡 역시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더 빠르고 더 강렬하고 더 화려한 연주를 향한 경쟁이 시작된 건데요. 그리고 그 무렵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는 유럽 음악계를 뒤흔들 정도의 충격을 안겨줍니다. 리스트와 슈만, 브람스 같은 작곡가들이 파가니니의 음악을 바탕으로 연습곡과 변주곡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바로 쇼팡인데요. 쇼팡은 연습곡에 고도의 테크닉은 물론 깊은 감성과 예술성까지 담아냅니다. 그 전까지의 연습곡이 손가락 훈련에 가까웠다면 쇼팡 이후의 연습곡은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단순히 기교를 과시하는 음악이 아니라 한편의 시처럼 감정을 담아내는 음악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쇼팡의 연습곡은 연습용 음악이 아니라 콘서트홀에서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는 독립된 작품으로 연주가 됩니다. 오늘은 연습곡이 발전해온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for violin 작품 1, 24번 A단조 바이올린의 양인모의 연주로 들으시겠고요. 프란츠 리스트의 Etude d'Exécution Transcendante 초절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 가운데 4곡 마제빠 피아노의 끼를 게르슈타인의 연주로, 프레데릭 쇼팡의 12개 에튜드 작품 25, 11번 A단조 윈터 윈드 겨울바람 피아니스트 마우리조 폴리니의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뛰드 연습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습곡을 왜 공연장에서 치냐? 자, 그래서 연습곡이 아주 상당히 어렵게 이 세련된 그런 연습곡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공연장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지금 들으신 곡, 프레드릭 쇼팡의 12개 에뛰드. 12개 연습곡 작품 25, 11번 A단조 윈터 윈드 겨울바람 피아니스트 마우리조 폴리니의 연주로 또 프란츠 리스트 에튜드 덱세큐시옹 트랑센던트 초절기교 연습곡 설번호 139 가운데서 4곡 마제빠 피아니스트 기를 게르슈타인 연주로 들으셨고요. 또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이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 1번 24번 A단조 바이올린의 양인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양인모 유경랑 씨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순남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게 인사드립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흐린 날씨입니다. 용인도 그렇습니까? 네, 이순남 씨 반갑고요. 자,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레나드 작품 37, 첼로의 다니엘 밀러 숏 그리고 아지즈 쇼하키모프가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터 연주로 감상하시죠.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레나드 작품 37, 첼로의 다니엘 밀러 쇼트 그리고 아지즈 쇼카키모프 같이 위한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끝곡이 되겠는데요. 재즈와 또 클래식을 오고 갔던 이 클라리넷 주자 베니 굿만 Gone with what wind Gone with the wind 하면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데 Gone with what wind 어떤 바람과 함께 사라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아주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기타의 찰리 크리스티안, 베니 굿만 섹스텟 육중주단이 함께했고요. 자, 이 곡과 함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Salve!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린 뒤 이달까지 8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환율과 고유가, 고물가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의 변화를 줄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인플레이션 우려는 공급 측 충격에 기반하는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0.6%포인트를 높인 2.6%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0.5%포인트 올린 2.7%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에서 2.3%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3,571곳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선거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소 약 300곳에는 경찰 인력 1,1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내일과 모레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을 격전지로 분류했습니다. 경북은 국민의힘 우세로 봤는데 7곳을 제외한 지역은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합과 우세 지역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서울, 부산, 경남, 울산,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최대 8곳에서 접전 중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은 우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 서울서부지검도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경찰, 고용노동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중대산업재해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게 됩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기존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으며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공정률은 87%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 오늘도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683회 가운데 562회만 운행하며 나머지 121회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운행률은 882.3% 수준으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는 76회 운행이 멈추며 ITX 새마을과 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45회가 운행이 중지됩니다.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은 추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행 조정된 승차권은 환불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됩니다. 고레일 측은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에서는 강경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어제 장애인들의 6.3 지방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들이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들이콜은 사전투표일인 내일과 모레,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 무료로 운행합니다. 운행시간은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료 이용 대상은 나들이콜에 등록된 장애인 이용 고객으로 노약자와 국가 유공자는 제외됩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농가 소득이 5,858만 원으로 전국 최고 증가율과 함께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수준으로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동영농과 스마트 농업 확산, 과수 대전환 정책이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업인수당, 농업재해보험 지원 등 촘촘한 농가 안전망 정책도 소득 증가에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구시는 금호강 우안팔거천에서 동화천까지 5.9km 구간의 산책로 조성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끊겨있던 금호강의 보행과 자전거 동선이 연결되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12억 원이 투입된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는데 산책로 조성과 더불어 야간 안전을 위한 태양광 LED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금호강 백리길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0: 낼 기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388억 원을 투입해 돈해장애인 3,03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상북도는 행정보조와 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87곳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민간기업 고용 인센티브와 장애인 일자리 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경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73건에 대해 1,286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어제 문경 돌리네 습지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 방식의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문경 돌리네 습지는 국내 유일의 경작 가능한 돌리네 습지로 지난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체험 행사를 통해 습지의 소중함과 생태 보전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 일대가 자연 생명력을 회복하고 생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생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수성구는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습지와 초지 등을 조성하는 생태축 복원 사업과 생태 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교육관에는 두꺼비 관찰 시설과 미디어 아트 공간 등이 들어서며 수성구는 올해 9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온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신서성당 허정욱, 허협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요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최근에 종영한이 드라마에서는 20년째 데뷔를 못한 영화감독 지망생, 또 생모에게 버려져서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지내는 딸, 시를 접고 용접일을 하는 시인,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이들은 모두 이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끊임없이 싸우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부족한 이 결핍의 존재들이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 결국에는 또 다른 결핍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서로를 끈끈하게 연대하면서 뭉근하게 서로를 품어주고 있더라고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된다 함께 들었고요. 저는 용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줄여서 모자무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의 이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 다양한 현대인들의 그런 서사를 풀어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 끝까지는 다 못 봤고 이제 한 8화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이 공감가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질문들도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이란 무엇인가? 나를 안정시켜주는 건 또 무엇인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걸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어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드라마 제목을 좀 고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하게 만드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이죠. 내 자신으로서의 이 무가치함, 나는 정말 세상에 쓸모가 없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건 결국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나를 자꾸만 떠밀고 나의 가치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 안에서 나는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이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어떻게 여러분도 좀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제 그런 성가들을 많이 찾아서 듣는데요. 내가 나의 어떤 의지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고 무언가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떼제 성가 중에 나다 떼뚜르베 이 두려워 말라라는 그 성가를 좀 이렇게 찾아서 듣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좀 씻어내게 되더라고요.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강용인의 빵집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서 무언가 기대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함께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 활짝 연 강용인의 빵집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고 계시네요. 이세혜님 오셨는데요. 찬미수님 샬롬, 우리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출석 도장 꽝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이세인님 어서 오시고요. 춘희 바라기님께서 저는 불안하고 두려운 건 전혀 없고 우리 용디 신부님 뵙는 게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 이 기쁨과 또 위안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또 기쁜 하루의 그 여정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류아는님 오셨는데요.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입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 단골 손님 류아는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네요. 우리 신신우신 강경인의 빵집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도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인사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빵집 손님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비아님께서 비가 그친 맑은 하늘에 햇님이 빙긋 웃으면서 미소를 짓네요. 우리 감다사 신부님 컨디션은 좀 어떠신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우리 실비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어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콧물도 좀 나고 머리도 좀 띵하고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오늘 라디오 책방

올리는 날이잖아요. 이 책에 대한 내용들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약간 걱정하면서 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이 스튜디오에 앉으니까 좀 컨디션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김봄님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강영 프란치스코 신부님. 성체를 모신 후에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면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비가 온 후에 꽃잎의 물방울이 너무 싱그럽고 예뻤어요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김봄님 미사 다녀오셨나 봐요. 저도 오늘 열심히 미사하고 왔는데요. 이 성체를 모신 다음에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를 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올 때는 비 언제 그쳐? 나가기 힘들어 이런 마음이지만 정말 이 비가 개이고 나면 뭔가 공기도 깨끗해지고 정말 그 나뭇잎에 얹어져 있는 동그란 물방울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김봄님의 마음처럼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594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성경필사로 다스려요. 쓰고 있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어느새 가라앉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사모부사님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좀 잡니다. 네. 이 침대에 누워서 마음을 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편인데 그러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있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좀 정면 돌파를 좀 시도하는 편이에요. 우리 사모부사님께서 내가 또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정말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신다라고 하시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3594님의 방법들 많이 함께 또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CPBC 라디오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또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 마음들, 이 전파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CPBC 라디오에서도 이용자 조사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이렇게 들으시면서 좋았던 순간들, 이렇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들 모두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CPBC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 CPBC 홈페이지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신신우신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놓았으니까요. 신부님, 우리 CPBC 라디오 함께 하면서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거좀 아쉬웠어요. 하는 내용들 홈페이지 통해서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오는 길부터 벌써 설레하고 있었는데요. 5월의 주제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주제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족들, 아빠, 엄마,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책방지기 정지우 보나벤뚜라 작가와 함께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들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이 용디가 여러분과 또 맛있게 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루시의 스타라이트.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보통의 일상의 날들 함께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곡들 전해드릴게요. 9724님께서 아직 등단 못한 작가 지망생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에 또 하루를 사는 저도 이 황동만이 영화 데뷔하듯 늦더라도 멋있게 등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9724님 저도 그 마음 응원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 때 열심히 이제 글을 막 썼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신춘문예도 막 내보고 나도 이렇게 좀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고민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냐? 이제 당선작 발표하기 하루 전 혹시 내 이름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이 두근거리는 그 마음들이 있죠. 사실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런 순간들은 다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온 어떤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입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과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단이 나기 전에 나는 늘 이렇게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는 가고 있는데 언제쯤 나에게 밝은 미래가 찾아올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고민의 시기, 불안의 시기마저도 우리에게 참 빛나는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돌아간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했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내 꿈을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빛났나? 라는 마음이 참 그때가 아름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9724님께 이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마크 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손티아의 어른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별사랑이님께서 나의 아저씨 갑자기 이선균 배우님 그립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어른이라는 노래, 이 나의 아저씨 OST였죠. 이 또 떠나간 이제 또 볼 수 없는 그런 배우들 생각하면 뭔가 또 가슴이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퐁퐁 김재님께서 저는 두려움과 불안감 있을 때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퐁퐁 김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자꾸만 껴안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이제 해소가 되지 않죠. 그렇게 흘려보내고 뭔가 성모님께 전해드리고 우리가 그걸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두렵고 불안할 때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또 성경을 필사한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주님의 힘과 도움으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마음이겠죠. 류채칠리아님께서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새들의 지저귐이 듣기 좋은 시간,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자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신신우신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또 이 목요일 오후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와, 정말 눈 감았다 뜨니까 5월 지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5월 뭔가 행사도 많았고 뭔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바쁘게만 지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또 이렇게 뭔가 커피 한잔하는 그 시간 또 함께 보내니까 이 5월도 충실하게 잘 살았구나, 이 5월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류채칠리아님 5월의 마지막 주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5월에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청춘 찬가 함께 들을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류채칠리아님께서 신부님 응원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힘을 더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눠주실 때 저도 저의 생각이 더 깊어진달까요? 이 서로의 결핍과 결핍이 만나서 약간 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또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좋네요. 1716님께서 신부님 감기 한 달째 앓고 있습니다. 컨디션 안 좋으시면 얼른 병원 가셔요. 신부님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아, 1716님 감사합니다. 병원 가야 되는데 이 남자들 특징이 에이 괜찮아 안 죽어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이 엄마들 또 이렇게 아내들이 맨날 이렇게 말하죠. 아이 그럴 거면 병원에 가 그러는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저도 병원에 빨리 가서 좀 약도 먹고 해야 금방 나을 텐데 우리 또 1716님 말씀 듣고 오늘은 방송 끝나고 병원에 좀 갔다 와야겠네요. 저도 컨디션 얼른 챙겨가지고 더 신나는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신신우신 강경인의 빵집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신신우신 목요일 2부에서는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와 함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주제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책 속으로 북며드는 책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요즘 또 정지우 작가님 이 모자무사 드라마에 흠뻑 빠져 계셔서 아주 재밌는 리뷰들 또 더 재밌는 글쓰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도 2부에서 함께 청해 들어야겠네요. 우리 1부 끝곡으로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0: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4: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3: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5: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3: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7: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6: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7: 뭐라고요?
6: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8: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1: That's right.

0: 신신우 씨는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고른 오늘의 빵집 BGM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함께 들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그 만화였어요. 그 만화는 이제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7개의 구슬을 이렇게 내가 모으면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용이 딱 하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주인공이 정말 그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누벼가면서 고생도 하고 또 강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이 만화였는데 저는 이제 어릴 적에는 그 만화를 보면서 만약에 나에게 소원 한 가지를 딱 이렇게 들어준다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말할까에 초점이 더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점차 이제 커가면서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 그 소원을 무엇을 빌지보다 그 드래곤볼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너무나도 참 소중하고 그 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누군가가 제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 소원 하나를 말해봐라 라는 약간 그런 모습은 좀 허황됐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대신에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러한 과정 안에서 어떠한 좌절과 또 절망을 딛지만 그것도 딛고 일어나서 무엇을 또 느끼고 성장하게 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만화를 오늘 잠깐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이 소원을 말해봐 라는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제가 요새 좀 많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약간 작업하고 누워있고 뭐 미사하고 누워있고 그러는데요 내가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약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김재희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노래 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함께 이렇게 들었네요 라고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 신나는 노래죠. 소원을 말해봐 함께 또 들으면서 우리 또 마음을 좀 신나게 움직이는 2부 함께 열어봤습니다. 가시나무새 진수산나님께서 2부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2부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오늘도 미남 정지우 작가님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그럼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신신호신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읽기와 쓰기는 물론 또 우리 육아와 가장으로서의 삶에도 진심이신 분,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작가님 한 드라마에 이렇게 꽂히셔서 리뷰를 아주 열심히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오늘도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또 5월에 여러 이제 기념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요새 이제 뭐 북토크도 있으시고 좀 바쁜 5월이셨나요?
1: 네, 또 저희 작가들이 5월, 6월에 제일 바쁩니다.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뭐 강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족 행사들도 많이 겹쳐가지고 뭐 저희 아내 생일, 저희 아이 생일 다 이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모로 네, 바쁜 그런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0: 바쁘기도 바쁘고 지출도 좀 많으셨다.
1: 맞습니다. 네.
0: 우리 또 바쁜 와중에도 이제 근래 참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리뷰를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우리 작가님의 이 드라마 감상평을 SNS에 올려주시는 걸 보고 우리 PD님이 또 푹 빠지셔가지고 이 드라마 해설서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모자무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였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1: 네, 그 원 제목이 이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드라마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남자 주인공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또 제가 굉장히 뭐 작가 습작생 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하면서 좀 되게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 여러 인물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우리 작가님을 약간 홀딱 빠지게 한 인물 누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공인 이 이제 영화 감독 지망생 나중에 이제 감독에 이제 향을 가는 이제 그 주인공 입장에 제일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항상 이제 글 쓰고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어하고 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고 또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한참 보냈었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고 근데 뭐 그 인물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뭐 상실이나 결핍들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되게 따뜻하게 와닿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 주인공에 대해서 또 작가님이 이렇게 리뷰를 쓰신 글을 저도 봤는데 저는 되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물은 되게 외향적인 느낌을 주고 약간 이렇게 때로는 민폐라고 부릴 만한 행동들도 하고 약간 거침이 없고 그런데 우리 작가님 보면 되게 참하게 이렇게 또 사셔가지고 조용하고 약간 좀 내성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나와 다른 캐릭터를 좀 이렇게 볼 때 이 캐릭터는 나와 좀 다르다라는 느낌과 약간 부럽다라는 느낌 중에 어느 게 좀 크셨던 것 같으세요?
1: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뭐 MBTI 가지고 성격도 나누지만 저는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격이나 행동에 가깝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되게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이제 사랑을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또 굉장히 본질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또 저 인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어떤 캐릭터성보다는 이제 그 인물의 마음 깊은 공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네.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리뷰를 쭉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재밌는 드라마, 영화, 뭐 연극을 보더라도 와 좋았다로 이렇게 끝내는데 그 리뷰를 쓰고 내가 뭔가 글을 쓰면 그게 훨씬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나요?
1: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책도 마찬가지지만 드라마든 영화든 사실 뭐 작년에 본 거, 뭐 6개월 전에 본 거 우리 본 거 많잖아요. 네. 하지만 보고 뭘 느꼈더라? 사실은 좋았었나? 뭐 약간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 정확하게 그걸 읽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느꼈는지는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읽을 때도 꼭 책 서평이나 리뷰를 길게 쓰고요. 네, 뭐 영화를 봐도 쓰고 드라마를 봐도 쓰는데 사실 뭐 드라마는 이제 회차가 되게 많고 막 12편이면 12시간이잖아요.
0: 네.
1: 12시간 동안 하나의 콘텐츠를 봤다는 것은 책 한 권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글을 많이 쓰는 것이 저한테는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0: 이제 뭐 어떤 드라마든 책이든 우리가 그런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제 각자만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제 좀 평가도 하게 되고 그 주제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 이제 리뷰도 이렇게 쓰셨으니까 이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가 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을까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드라마의 주제는 이거였던 것 같다.
1: 결국에는 전 제목에 주제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은 결국에는 싸움이다. 네, 내가 끊임없이 나의 불안과 싸우고 나의 결핍과 싸우고 상실과 싸우고 또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사실 이제 이번 저희가 다루는 책의 주제와도 되게 연관되어 있는데 네. 사실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눈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직시하고 마주하고 좀 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약간 그런 주제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이번에 또 작가님이 그렇게 SNS에 리뷰를 쓰시는 걸 보고 아 저도 이제는 좀 리뷰를 쓰면서 기록을 좀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뭐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냥 그 줄거리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뭔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감정, 뭔가 가슴에 와닿았던 구절들 이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 약간 그 단편적인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리뷰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월의 주제로 저희가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좀 골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들과 어떻게 같은 책을 좀 읽으시나요?
1: 사실 뭐 저희 아이는 지금 또 초등학교 아직 저학년이고 네. 또 이제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뭐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옛날엔 좋아했지만 네. 같은 책을 동시에 읽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은 또 뭐 아이 책 읽어줄 때는 네, 또 뭐 다 같이 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네.
0: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과 좀 같은 책을 읽고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아이의 수준에 맞추면 약간 어른 입장에서 조금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른의 기준에서 맞추면 아이가 읽기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걸 좀 추천해주고 좀 고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1: 근데 뭐 결국에는 저는 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른들이야, 네, 뭐 아이랑 함께 이제 읽어야 되면 읽을 수 네. 있지만 또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그 책에 흥미를 느껴야 또 재밌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도 읽을 수 있지만 약간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네. 약간 그런 어른들을 위한 동화 또 아이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렇게 아이와 또 아이의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셨으니까 어쨌든 같은 책을 좀 공유하게 되시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책의 어떤 리뷰라고 할까요? 우리 후기? 네, 그런 아빠 이런 책 읽으니까 나는 이런 걸 느꼈어라고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1: 그렇죠. 뭐 사실 뭐 이제 아이랑은 이제 그림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그림책을 읽고 나서 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얘 되게 이상한 애 아니야? 아니면 얘는 되게 좀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감상을 전달해 주면 이제 아이도 맞네. 아니면 아니 난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이야기 속의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또 한번 함께 그림책이나 동화책 같은 걸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의 리뷰를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 약간 놀랬던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1: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한 뭐 동화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바다 속 인물들이 되게 많이 뭐 문어도 나오고 이제 오징어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동물들에 대한 뭐 자기 어떤 감정이나 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아니면 그럼 그래 그런 뭐 문어가 왜 좋아라고 하면 이제 뭐 자기만의 이유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되게 재밌게 느껴질 때가 많죠.
0: 네, 어른 입장에서는 문어는 맛있으니까 좋아가 나올 텐데 또 이렇게 아이와 함께 또 같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시간들 가져보는 것도 5월에 또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일 것 같은데. 오늘의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와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것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정지우 작가님 어떤 책을 품고 왔을지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정아의 상상 듣고 오실게요.

0: 선우정아의 상상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 신 강경민의 빵집 목요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달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주제로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주제를 좀 받고 나서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과 함께라는 이 주제 딱 듣고 나서 아 이런 책들이 좀 좋겠다라고 이렇게 후보작에 있었던 게 있나요?
1: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어릴 때 재밌게 봤던 만화라든지 네. 더 재밌게 봤던 뭐 소설 같은 것들이 많이 떠올랐었는데요. 뭐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뭐 빨간 머리 여행 같은 것도 다 같이 가족이 보기 너무 좋고 네. 뭐 또 이제 어린 왕자라든지 또 이번에 뭐 오즈의 마법사 사실 또 이 키다리 아저씨 이런 책들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그런 소설들이고 동화들인데 사실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뭐 한 10년, 20년, 30년 만에 다시 읽어도 되게 좋은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0: 이 뭔가 고전 명작이라고 하는 건 괜히 명작이 아니라 뭔가 시간이 지나서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고 세대를 건너뛰어서 그 책을 읽어도 내가 어릴 적에 느꼈던 그 감정을 똑같이 약간 전해주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정해주신 책 제목이 뭐죠?
1: 네, 오즈의 마법사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네, 저 아이들도 너무나 재밌어 할 수 있는 작품이고 저도 어릴 때 너무 재밌게 봐서 뭐 만화를 봤던 기억도 있고 네. 또 어른 돼서 다시 읽어보면 너무나 또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0: 이 오즈의 마법사 사실은 제목은 너무 익숙하고 스토리도 뭔가 가물가물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줄거리 어떤 이야기였는지 짧게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아마 오즈의 마법사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주인공이 도롯이죠. 네. 도롯이라는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이 폭풍우에 휘말려서 이게 그 집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허리케인 폭풍우를 타고 날아가다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작되는 모험인데요. 이제 그 모험의 과정에서 이제 뭐 겁쟁이 사자 또 이제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또 뇌가 없는 허수아비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오즈를 찾아 떠나는 그런 네. 여행이고 이제 오즈의 마법사가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즈를 만난다면 다시 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사자도 용감해질 수 있을 것이고 양철 나무꾼도 심장을 되찾고 허수아비도 뇌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희망으로 오즈를 찾는 그런 여행이죠.
0: 네, 이 또 제가 우리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또 조금 다시 한번 읽었었는데. 이 집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저는 어머 이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집이 날아가서 마녀가 죽으면 그건 살인일까 약간 그런 또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막 읽었던 재미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우리 또 약간 어른들의 상상력과 또 아이들의 상상력이 이렇게 좀 교집합이 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우리 한 대목 이렇게 작가님과 함께 청취자분들 또 들려드리면 재미있게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골라주셨나요?
1: 네, 일단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히 재밌기 때문에 이제 첫 대목은 겁쟁이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겁쟁이 사자가 한 그런 대사들을 몇 개 정도 읽어보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누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이 대목 우리 정지우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겁쟁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 나는 불행할 거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위험이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두렵더라도 위험에 맞서는 게 진정한 용기야.

0: 경주 책방지기가 품고 오신 오늘의 책 엘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 한 대목 낭독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골라주셨어요. 이 도로시가 이렇게 가서 만난 겁이 많은 사자. 아니 어떻게 동물의 왕인데 넌 이렇게 겁이 많을 수가 있니? 라고 이렇게 했던 그 대사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자는 좀 어떤 캐릭터인가요?
1: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 언젠가부터 자신이 굉장히 겁쟁이다. 나는 용기가 없다. 나는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라고 믿고 있는 사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핵심은 사자가 자기를 겁쟁이라고 믿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너무 겁쟁이라는

0: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쟁이로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난 항상 불행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자인데 되게 재밌는 게이 사자의 여정을 보면 나는 겁쟁이야 겁쟁이야 난 용기 없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 되게 용감해요.
1: 그렇죠. 할거 다 해요.
0: 네. 그래서 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뭐 단숨에 막 도랑도 뛰어넘고 뭐 마녀랑 이제 나쁜 마녀의 부하가 나타났어도 막잘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얘는 되게 겁쟁이라고 하는데 막상 하는 행동은 겁쟁이가 아니라 할걸다 하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제 그 덜미고에서 되게 느낄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었던 대목이 이 오즈를 결국 만나가지고 사자에게 해주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다. 두렵더라도 오히려 그 위험에 맞서는 게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겁쟁이인 게 아니라 그냥 두렵지만 뭔가를 하기만 하면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상태지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가 또 있는 거죠. 네.
1: 이 사자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어떻게 보면 나는 스스로 겁이 많아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약간 가둬놓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언가 이렇게 두려움이 사실 우리 느껴지면 뭐 그런 것들을 잘안 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또 이제 두려운 것들을 또 이렇게 내가 되게 스스로 좀 스스로를 낮게 보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난 겁쟁인가 봐 생각하게 되지만 오히려 두려움을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있는 게뭐 어때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있는 건데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양한 순간에 내가 올바른 결정도 할수 있고 선택도 할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1: 네, 우리 삶의 안에서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크게 저는 약간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 안 왔는데 내가 그게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에 관련된 두려움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그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해결해 나갈 건지, 그걸 이겨내는 그 상황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대부분 이두 번째를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첫 번째가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겁도 많고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 그런데 내가 그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먼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 우리 작가님은 어떤 게더 그게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으세요?
0: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큰것 같아요. 걱정도 되게 많고.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아닌 일들이 되게
1: 그쵸.
0: 많잖아요. 뭐 내가 뭐 글을 쓰면 안될것 같은 약간 두려움, 글을 쓰면 남들이 욕할 것 같은 글을 잘쓸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써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쓸수 있는 거고 뭐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번 주말에 내가 뭐 마라톤을 할수 있을까? 근데 막상 가가지고 마라톤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둬도 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정당한 두려움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약간 또 뛰어내리면 두렵다. 이건 너무나 정당한
1: 그렇죠.
0: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정당한 두려움이 상황적으로 주어진 두려움이 있다면 그 외에 너무 많은 두려움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두려움 내 잠식 당할 이유는 없다.
1: 그렇죠.
0: 두려워도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해보면 별거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이 사자가 잘 알려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우리 또 신신우신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아유 제가 어떻게 실수하면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정작 방송 큐 하면 너무나도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뭐 잡아먹히거나 그럴 필요까지도 없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두려움, 나에게 있어서의 약간 두려움은 어떤 모습으로 좀 드러나시는 것 같으세요?
0: 일단 저는 이제 뭔가가 두려우면 괜히 하기가 싫고 네. 좀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니던 헬스장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새로운 헬스장에 가는 게 약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시끄러울 것 같고 또 거기 가면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뭔가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런다 보니까 2주째 헬스 등록을 새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은 막상 가보면 별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걸 아는데 맞아요. 또 괜히 이 뭔지 모를 별 거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누워만 있고 2주째 또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머릿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관념을 좀 떨쳐내고 그냥 무작정 가서 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이 책이 이 아이랑 같이 읽기 좋은 책이라는 점에서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안 할래. 난 뭐 수영 같은 거 할 줄 몰라. 이렇게 하지만 막상 또 수영 배우면 너무 재밌고 네. 뭐 자전거 배우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도 입장에서도 일단 좀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이 또 다 삶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자의 태도를 좀 보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우리가 또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이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자의 모습을 함께 또 보면서 우리 또 아이들도 이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고 또 두려움을 내가 넘어서 그런 또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봄님께서 일이 생기면 행동해보는 거 그래야 진전이 돼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김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이 생겼을 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괜히 또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이렇게 다 짊어지고 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네, 저의 모습이 보통 그렇습니다. 네, 많이 많은 걸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 참 열매 37님께서 저도 오즈의 마법사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재밌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캐릭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저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또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오늘 정지우 작가님이 픽해주신 오즈의 마법사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래 청춘 연가 듣고 오실게요.

0: 넬의 청춘연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방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오늘 정지우 작가님이 픽하신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참열매님께서 말씀을 이해가 쏙쏙 되게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지우 작가님 말씀도 참 이렇게 핵심만 짚어서 해주시는 게 듣기가 참 편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이게 글쓰기에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1: 아무래도 이제 글을 많이 쓰면서 생각 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좀 군더더기 없이 네,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편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뭐 아무래도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말하는 것도 좀 많이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좋고요. 오늘 우리 또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오즈의 마법사 이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목 좀 어떤 부분을 나눠보면 재밌을까요?
1: 네, 저희 앞에서 이제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등장인물인 허수아비와 네. 또 양철나무꾼과 관련된 구절들을 그래도 몇 구절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이 대목 정지우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너희는 심장이 있으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잖아. 하지만 난 심장이 없으니 굉장히 신중해야 해. 오지가 심장을 주면 나도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자신에게 심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남에게 잔인하거나 불친절하게 굴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0: 네, 오늘의 추천작 오즈의 마법사의 문장들을 우리 정지우 작가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제 그 겁쟁이 사자와 함께 이 도로시와 여행을 떠나는 주요 등장인물들이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어떤 캐릭터들인가요?
1: 네, 제가 방금 읽은 부분에 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양철나무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양철나무꾼은 이제 어느 날 어떤 이제 마녀한테 이제 심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잃게 되고 나는 심장이 없으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심장이 없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도 판별할 수 없어. 왜냐하면 뭔가가 나쁜 행동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또 좋은 행동을 하면 기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느낄 수 없으니까 난 심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남에게 뭐 잔인하게 굴지 않으려고 네.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믿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겁쟁이 사자랑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이제 심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에게 더 조심하게 구는 거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MBTI로 치면 나는 이제 뭐 그 F 감정적인 공감을 많이 하는 F 성향이 아니라 약간 논리적인 T 성향이니까 사람들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심장이 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구게 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설들이 너무 이제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0: 네. 이 오히려 내가 심장이 없어서 그걸 못 느끼니까 더 세심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네, 이런 또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이제 심장을 다 가지고 있죠. 이 마음과 감정을 지니고 있는데 감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장이 없다고 말을 하는 이 양철 나무꾼보다 더 상처를 많이 주고 좀 함부로 말하고 약간 자기만의 그런 생각들을 좀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 이 결핍이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결핍에 대한 이제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돈이 없어, 뭐가 부족해, 뭐 나는 마음 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 이런 결핍에 대한 마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핍이 내가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결핍은 사실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의 결핍을 온전히 마주하고 직시하고 있을 때야말로 오히려 그 결핍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으로부터 더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보통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나의 결핍을 누군가 채워줘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바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머 쟤는 저런 결핍이 있네 라고 뭔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나와 다르다고 이렇게 칼같이 차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정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 인간이라는 이 유한한 존재는 무조건적으로 결핍이 다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철 나무꾼뿐만 아니라 사실 허수아비도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허수아비에 대한 대목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동시에 낭독하진 않았는데
0: 네.
1: 이제 허수아비 같은 경우 이제 뇌가 없습니다. 뇌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 뇌가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허수아비인데 뇌만 없는 게 아니거든요.
0: 네네네.
1: 뇌도 없고 장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지풀밖에 없는데 유달리 이 뇌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까마귀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가 막 허수를 쪼아먹더니 너의 머리에 뇌가 있기만 하면 너는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까마귀든 인간이든 뭐 허수아비든 정말 가치 있는 건 뇌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까마귀가 약간 이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제 허수아비가 아, 난 뇌가 없어서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게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느낀단 말이죠.
0: 네.
1: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나의 어떤 결핍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서 그래, 난 뭐가 없어서 그래, 난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 결핍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사실 허수아비도 난 뇌가 없어서 훌륭한 사람이 못 될 거야 생각하지만 정작 이 파티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항상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허수아비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결핍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약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책을 보면서 이제 허수아비가 뇌가 없다라는 표현이 제가 이제 친구들 놀릴 때 가끔씩 썼던 표현이었거든요. 너는 뇌가 없니? 약간 이렇게 놀렸던 표현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결핍, 내가 뭔가 뇌가 없고 심장이 없고라고 하는 그런 상태들을 또 이 오즈의 마법사 책에서는 너무나도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내고 있고 그게 없지만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여행의 그런 모험을 잘 풀어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만 나는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못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허수아비에게 있어서 뇌, 이 양철 나무꾼에게 있어서 심장 각각 약간 어떤 게 없다고 바라보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사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용기가 없는 거고 네. 뭐 양철 나무꾼 이제 심장이 없으니까 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감정이나 이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허수아비 같은 게 뇌가 없으니까 뭐 난 논리적인 생각을 못해 약간 이런 똑똑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모든 게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없어 난 없어서 못해라고 할 때 그 결핍의 대상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지 실제 우리의 삶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과 실제 이제 오늘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한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 오즈의 마법사 너무나도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대목만 더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지우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 대목 더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혼자 남게 된 오즈는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사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러니 내가 사기꾼이 될 수밖에. 다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나에게 그런 일을 해달라고 하니 말이야. 허수아비나 양철나무꾼, 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 그들은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상상했으니까.
1: 오늘의 책 오즈의 마법사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한 대목 더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책이 약간 결말로 다가가는 그 부분이죠. 이 오즈라고 하는 마법사의 입장에서 또 한 대목 골라주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즈의 마법사는 이제 오즈라는 마법사는 굉장히 이제 대현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사기꾼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마법도 못 부리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자랑 허수아비랑 이제 양철나무꾼이 전부 다 와가지고 오즈가 막 이상한 약을 타주니까 그걸 먹고 아, 나 이제 용기가 생긴 것 같아. 난 뇌가 생긴 것 같아. 난 심장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사실 오즈는 그냥 뭐 소화제를 준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냥 맹물을 준 건데
1: 플라시보 효과.
0: 네. 그냥 자기 상상만으로 그렇게 이제 다 용기가 생겼다. 네. 이렇게 믿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오즈가 생각하기로 역시 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다 고맙다고 돌아가니까 이렇게 네. 말하는 대목이거든요. 되게 이 책의 주제와 같은 거죠. 사실 우리가 난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뭐 결핍이 있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답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먹게 달려있고 내가 상상하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네,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오늘 오즈의 마법사 이 책 우리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나의 부족함들, 나의 이 결핍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마주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또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이렇게 마주하고 직시할 때 우리가 또 한 명의 그냥 또 이 정말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이 책 이렇게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 작가가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어떤 핵심은 뭐였을까요?
0: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책은 그런 우리 내면의 힘, 마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뭐 불안이나 힘겨움이나 결핍을 해결해줄 다른 무언가를 너무 갈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추정 60분 같은데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저 사람의 강의만 몇백만 원 내고 들으면 마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유혹들이나 이런 약간 사교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넘치고 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뭐 저 사람의 말만 들으면 뭐 저기 가서 돈만 많이 내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행복이 펼쳐질 것 같지 이렇게 믿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마음 먹을까 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마주할까 어떻게 극복할까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순간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우리 신신우 시인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우리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정지우 작가님께서 오늘 골라주신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라디오 책방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런 것 좀 전해주고 싶은 것들 충분히 잘 나누셨나요?
0: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우리 사회가 요즘 뭐 너무 유혹도 많잖아요. 뭐 이제 뭐 오즈 마법사에도 보면 이렇게 뭐 오즈의 그 성 에메랄드빛 성의 성이 막 초록빛으로 되게 아름다운데 네. 사실 그것도 다 사기거든요.
1: 맞아요.
0: 초록색 안경을 쓰게 만들어서 초록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기인 것처럼 사실

0: 우리가 뭐내 말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요.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 너무 많이 넘쳐나는 사회인데, 그럴수록 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좋은 양서들, 책들을 읽으면서 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좀 다독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 이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너무나도 맛있게 나눠봤고요. 우리는 다음 달 6월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으로 또 다시 작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은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방순이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과연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나무연의 눈부셨다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뭔가 분명하고 딱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 없는 복잡 미묘하고 오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랑이 감정인가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하느님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은 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는 베르나르도 성인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으로 설명하면서 하느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질서를 지닌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질서를 지닌 여정, 오늘도 그 여정 위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5월 28일 연중 제8주간 목요일이에요.

0: DS Worship 여정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평생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하나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묻고 읽고 헤매는 일은 굳이 철학자나 인문학자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을 찾기 위해 평생을 하느님 사랑이라는 화두에 집중했던 베르나르도 성인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행복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다 자신의 집에서 파랑새를 찾는 이야기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두고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디 있냐,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이런 변종만 올리며 살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진리이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을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그 움직임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 가득한 삶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오답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두뇌 훈련이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로마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레오 14세 교황님 취임 후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했는데요. 교황님은 이번 회칙에서 존엄성이라는 말을 100번 이상 사용하실 만큼 인간성과 존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인간의 오만함을 뜻하는 새로운 땡땡땡에 비유하셨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대한 탑,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하늘까지 닿고자 세운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벨탑, 2번 바람탑, 3번 바보탑.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과 여러분의 목요일 일상도 함께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누레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광고 듣고요. 2PC 브라더스의 땡땡탑 띄워드릴게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투피쉬 브라더스의 땡땡탑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하느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교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레오 14세기 왕님의 첫 회칙, 위대한 인간성에선 인공지능 AI 기술을 새로운 바벨탑에 비유하면서 AI 신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셨는데요. 현대의 새로운 노예제로 등극한 AI가 지배와 배제, 전쟁을 통해 죽음의 도구가 되는 논리로부터 해방돼서 인간의 존엄 앞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교황님의 지당한 말씀이 이 땅에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요.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3133님, 우리 딸 의자는 의자 아니고 옷탑 하셨어요. 아,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중에 의자를 옷탑으로 만드시는 분들 꽤 계실걸요? 이게 그냥 잠깐 걸쳐놨다가 좀 손 씻고 잠깐 쉬었다가 옷장에 넣어야지 하는데 그게 이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서 옷탑이 쌓이거든요. 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2761님, AI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 꽈탑. 오, 꽈탑. 그러게요. 이게 암기는 물론 나의 몫이지만 대학교 시험에서는 특히 내 생각을 잘 반영하면서 답을 적는 게 성적을 잘 받고 꽈탑을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AI가 이런 거 참 잘해준단 말이죠. 적절한 내 생각을 섞으면서. 그게 있었다면 꽈탑은 가능할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 이런 거는 바보가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없네.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그런 걸 주의하라 하시면서 회칙을 쓰신 거겠죠? 일단 뭐 꽈탑은 가능할 거다. 9736님도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AI의 지나친 사용은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우리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울어져서 무너지고 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봅니다.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3133님께 드립니다. 와!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갓세븐의 서스데이 듣고 올게요.

바네스의 행복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엘리사벳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찻집 함께합니다. 출첵해 주셨고요. 달건 안드레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흐린 목요일 오늘도 함께해요 하셨는데, 평소 같으면 흐린 하늘에 괜히 좀 서운했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완전 여름이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날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율리안나님 오늘도 행복찻집에서 함께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인사 나눠주셨고요. 또 김영민님도 사랑은 아네스의 행복찻집에서 하셨어요. 그럼요. 어서 오셔서 사랑을 나누고 가시고요. 그리고 엘리사벳님 목요일 오늘도 큰댁 형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고 집안일도 하고 방송 들으며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부지런한 사랑의 하루를 또 보내고 계시네요. 좀 방송 들으시면서 좀 쉰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튜브로 반가운 이름이 보여요. 여 크리스티나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지금 독일에 계실 텐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했더니 우리 월요 청년대회에서 이야기했었죠. 그 조만간 엠마오페스타에서 토크쇼로 뵐 수 있는 이분 반갑습니다. 저희 선배 봉사자 체린 카타리나 50주년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하고 이분을 응원하러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즐거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아네스의 행복 찻집, 향기로운 삶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분을 모시는 시간, 목요 차담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어 빛나는 50년,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의 슬로건

0: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저는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52대 말씀의 봉사자 전채린 카타리나입니다.
0: 어, 반갑습니다. 52대? 네. 뭔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숫자보다 훨씬 앞선 숫자인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네. 일단은 우리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50돌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난 주말이었죠. 네네. 네, 50주년 기념 행사 또 미사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1: 지난 5월 23일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이 있는 센터 대한성당에서 50주년 돌잔치가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봉사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에도 사진이 올라왔던데요. 뭐 미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뭐 표정이며 몸짓이며 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 사진에 어디 계세요?
1: 아, 저는 좀 보이는 쪽에서 왼쪽 끝에 있습니다.
0: 왼쪽 끝에? 여긴가?
1: 네, 그 조금 위에.
0: 여긴가? 네네네. 아,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 지금 너튜브나 CPBC방 어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너튜브에 우리 행복가족이기도 한 여명진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무슨 사이세요?
1: 말씀의 봉사자, 후배 봉사자예요.
0: 네. 같이 잘 아시고 좀 활동도 많이 하셨겠어요?
1: 거의 20년 정도 같이 네. 봉사하고 계속 연락하고 또 영적인 그런 친구로.
0: 정말요? 네. 아니, 그때 출연하러 오셨을 때도 파스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네네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또 두 분이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줄 몰랐네요. 아무튼 지난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경을 보내신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잖아요. 이 50일과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의 50, 이 숫자에서도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저희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생일이거든요. 네. 1976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네. 11명의 젊은이가 포교성 베네딕토 수녀회 지도하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네? 또 성경에서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50이라고 하면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하늘의 뜻을 아는 시기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알아 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0: 아, 그러고 보니 지천명 파스카네요. 네네네. 또 누구보다 하느님의 뜻을 잘 아는 분들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기념미사 말고는 또 어떤 행사 즐기셨나요?
1: 저희 그 미사 전에 네. 조한길 대주교님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그 50년의 시간을 기억하는 기획 전시, 커피차 또 그 요즘에 사진 촬영이 유행하잖아요. 네. 네. 그 사진 촬영도 있었고 네컷으로.
0: 아, 기계 있어야 되잖아요.
1: 그게 대여가 되더라고요.
0: 와, 그런 것도 준비하셨고요.
1: 네네. 미사 전 네. 했고 또 미사 중에는 저희 말씀 봉사자 지금까지 파견받았던 말씀 봉사자 파견 갱신식 그리고 성경 필사 그리고 50년사 네. 봉헌 있었고 미사 후에는 식사 나눔을 했었어요.
0: 아, 식사까지. 네네. 네. 지금 너튜브로 화면에 사진 나가고 네네. 있는데요. 네. 뭐 보니까 주교님 오셔서 같이 요 케이크도 썰고 하시네요.
1: 네네.
0: 또 역대 그런 파스카 집 전시한 것도 보이고 했는데 네네. 근데 보니까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네. 우리 카타리나 자매님은 52대 네, 봉사자라고 하셨고 또 오는 8월이면 93대 네, 맞습니다. 말씀의 봉사자가 네네. 파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약 한 두 번씩의 파견식이 있었던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50년 동안 지금 봉사자가 몇 분이나 파견되셨고 또 파견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1: 네. 저희 현재까지 1421명 파견받았거든요. 네. 네, 말씀의 봉사자는 일정 과정을 거치면 파견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지도신문의 면담과 7일 기도 후에 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당이나 네.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죠. 네.
0: 그렇군요. 네. 그 봉사자도 또 팀 봉사자, 연수 봉사자, 센터 봉사자 이렇게 있던데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일단 저희 기본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3명에서 5명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 팀 공부가 읽기, 배움, 나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팀을 이끄는 팀 봉사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단계를 마치면 마무리로 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연수를 진행하는 연수 봉사자.
0: 연수 봉사자.
1: 그리고 센터에서 부서 활동을 하는 센터 봉사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0: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매님은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은 저는 선배 봉사자 OB로

0: 네네.
1: 있고.
0: 아,
1: 네네.
0: 고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1: 네네.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뭐 거의 모든 뭐 연수며 과정과 활동을 다 봉사자들이 준비를 하는
1: 그렇죠. 네네.
0: 거네요.
1: 네.
0: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빠스카 청년 성서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봉사를 하시지만 여전히 주보를 통해서 한 번씩 그냥 빠스카라는 게 있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빠스카 청년 성서 모임은 이런 모임이다.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1: 네. 바스카 청년 성서 모임은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네,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청년 사도들입니다.
0: 진짜 사도네요.
1: 네네네.
0: 맞네요.
1: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단계로 진행되는데 그 팀 공부가 마치면은 연수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각 본당별로 홍보 미사를 갔었는데 그때 지도 신부님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만
0: 그쵸.
1: 성경 공부는 지금부터.
0: 오.
1: 네.
0: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만 성경 공부는
1: 네네네.
0: 지금부터다. 이거 진짜 명언인데요.
1: 네네.
0: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런
1: 네.
0: 표현이겠죠. 그러면 혹시 왜 이렇게 본당이나 수도에서 하는 성경대학, 성경 공부 이런 거랑 빠스카 청년 성서 모임은 크게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전문성은 오히려 신학대나 수도원에 사는 게더 전문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그 시간적인 제약을 조금 벗어나서 더 친밀하게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그 봉사자들도 같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조금 더 깊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0: 하긴 또 나눔이 있어야 이게 단단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말 바스카 출신들을 보면 서로서로 이 결속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스카 청년 성서 모임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이나 무료 어플 CPBC 빵또 너튜브에서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청년 성서 모임의 대표곡이자 대구대교구 바스카에서 만든 곡이죠. 주 말씀 따르리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다볼사이버 찬양성당이 부르는 주 말씀 따르리였습니다. 이 곡이 대구 바스카에서 작곡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곡을 한 분들을 아신다고요?
1: 네네, 저희 후배 봉사자입니다. 네.
0: 어머나, 네.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겠네요.
1: 네네.
0: 노래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살기로 생각하면서 아네스의 행복찾지 목요차담회 올해로 50도를 맞은 바스카 청년성서 모임의 전채린 가타리나 50주년 준비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타리나 자매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바스카 청년 성서 모임을 시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뜨겁게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아, 네. 저도 본당 교류교사를 마치고 나니 신앙적으로 조금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때 마침 주보에 네.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창세기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연수까지를 마무리 못하다가 네. 다시 탈출기를 하면서 연수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뜨거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봉사자까지 파견받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저희 센터에서 센터 직일이 14년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계속 만나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또 신앙적으로도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아니,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바스카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의외로 연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수 때 뭘 하길래 다들 그러실까요? 뭐 비밀이에요, 혹시?
1: 네, DJ님 참석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성경 공부하시고.
0: 아, 궁금하네요.
1: 네.
0: 뭐, 이렇게 공개 가능한 거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1: 뭐, 좀 전에 그 찬양을 들으셨다시피 그런 찬양도 저희 신나게 할 수 있고요.
0: 네네.
1: 또, 저희가 봉사를 하다 보니 성경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도 한데, 또, 그, 신부님께서도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0: 네네.
1: 네,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비밀이에요.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봐도 일단 굉장히 뜨거운 시간일 것 같긴 한데 대건안드레아님도 작년에 대구 228차 요한연수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다녀오고 불이 타올라서 지금 창세기 그룹 봉사 시작했어요 하셨거든요.
1: 네네.
0: 정말 궁금하네요. 그 연수가 뭐길래? 아무튼 그렇게 자매님도 다시 불타오르셨고 그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를 또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던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해보자 얘기하신 게 있나요?
1: 제가 활동을 할 때는 한 해에 7,800명이 연수생이 나왔어요.
0: 아, 많다.
1: 네, 근데 또 코로나도 겪고 또 지금 청년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사실은 겉에서 보면 규모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갭을 많이 힘이 들었어요. 저는 많았는데 적었단.
0: 네. 네.
1: 근데 실제로 보니 그 안에서 정말 청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없으면 50주년이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0: 네.
1: 지금 현역을 중심을 두었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이 현재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고 존중을 해주신 것 같네요. 올해로 바스카 청년 성서 모임이 50돌이니까 50년 전에 정말 20살 되자마자 시작했다고 해도 벌써 70대가 되셨을 거잖아요. 초창기 멤버분들의 역사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1: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공지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일대 봉사님이 오셨어요.
0: 오셨어요?
1: 네, 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셨고
0: 연세가 그러면
1: 70대 좀 네, 되시고
0: 오셨구나.
1: 그 당연히 또 92대 작년에 파견받은 92대 봉사자도 있고
0: 파릇파릇하다.
1: 네, 그리고 또 저희 지금 50대 그 대표 봉사자 70대 말씀 봉사자거든요. 그 봉사자님의 아버님이 33대 선배 봉사자님이십니다.
0: 아, 그래요? 부녀가 네. 봉사자네요?
1: 네네네.
0: 우와.
1: 네, 그래서 저희 또 청년 모임이니까 같이 또 사랑이 싹타서 결혼한 부부 봉사자들도 있고
0: 우와.
1: 그리고 형제, 자매 봉사자들도 있고
0: 네.
1: 또 부모님, 자녀 함께하는 그런 가족 봉사자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0: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바스카라는 이 청년 성서 모임 봉사를 유산으로 물려주시네요. 온 가족이 함께 하시는군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온 가족이. 그 대구대교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사진도 보이던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1: 아, 네.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번에
0: 검정색
1: 그 선배 봉사단 그 아버님.
0: 아, 이분이 아버님이세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오셔서 같이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하셨던 네네. 거군요. 그 뭐죠? 파스카 메모리움이라는 행사도 있던데 네네. 이거는 뭐 지난 50년을 돌아보자 이런 건가요?
1: 네네. 저희 현재 모습도 초점 맞췄지만 네. 50년 돌아보면서 역대 지도신부님, 출신 수도자, 봉사자 등을 SNS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인터뷰 리멤버 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0년을 정리하는 50년사 편찬팀
0: 네.
1: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청년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톡톡팀으로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서로서로 좀 신기한 점이 많았겠어요.
1: 네네.
0: 네, 아까 사진처럼 봤듯이 또 같이 나눔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세대 간의 소통을 이뤄냈다? 이런 점에서도 좀 멋있고요. 그리고 개별 50주년 프로젝트라는 것도 준비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1: 2년간 성경 필사를 진행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기획팀에서 성경 통독, 그다음 매일 밤 10시 50주년 기도문 바치기, 그다음 텀블러나 계단 이용 등 절약을 해서 모금 활동, 개인 수기 공모 네. 등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하니까 어떤 봉사자가 50주년은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그쵸. 나눔하라 네. 그러고
0: 많아요.
1: 네, 함께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좋은 게 행사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탄탄하게 50주년을 준비하신 것 같아서 들을수록 참 멋있네요.
1: 네.
0: 사실 요즘 청년들이 뭐 공부, 취업, 결혼 고민도 많고 참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소홀하기도 쉬운데 그럼에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청년 시기를 저는 지났는데
0: 네.
1: 정말 막막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진학, 취업, 결혼 또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한 미래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길에 말씀이 나침반이 돼주는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더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0: 네.
1: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일 미사 때마다 만나는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방황하지 않게 될 거예요.
0: 그렇군요. 그럼 그렇다면 뭐 현실 살기도 막막하고 어려운데 뭐 하고 미룰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나침반이 필요한 거네요.
1: 네네.
0: 아유,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도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파스카 청년 성소 모임이 그렇게 청년들에게 더 크고 쉬운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스카 청년 성소 모임이 앞으로 어떤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라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변화가 많은 청년 성서 모임이 50주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가 50주년 준비하면서 60주년 이야기도 하고 70주년 또 100주년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0: 네.
1: 100주년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할 수 있어요.
1: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 있는 젊은이 교회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100주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네, 아멘. 참 말씀의 힘과 함께 하는데 100주년까지도 뭐 끝도 없겠죠.
1: 네.
0: 우리 너튜브로 사무엘 이희님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5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로마 고님 고로마님 오 체리나니다 하셨어요. 아는 분이신가요?
1: 아 모르겠어요.
0: 아이디라 가지고.
1: 네네.
0: 그래도 응원하러 와주셨고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7512님인데 저 파스카 출신이에요. 43대고요. 나이는 50 중반입니다. 파스카는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인데 저희 대수에서도 부부가 나왔었군요. 물론 저는 아니지만요. 듣고 계셨나 보네요.
1: 네네.
0: 다 반가운 분들이겠어요, 정말. 또 4023님도 저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고 공감해 주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그 아까 말씀하신 인별그램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진짜 꼼꼼히 준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참, 네, 말씀 안에 하나 되어 빛나는 50년이라는 50주년 슬로건처럼 앞으로의 50년도 말씀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50주년 축하드리고요. 또 함께 축하 나눠주신 사무엘 22님 그리고 7512님께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목요 차담회 전채린 카타리나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곡도 청년 성소 모임에서 자주 부르는 곡이죠. 장환진, 양채윤, 백채환 그리고 한덕훈 신부님이 부르는 말씀 따라서였습니다. 2163님 오늘 새싹 문자인데요. 내 사랑 파스카 하시면서 또 2163님은 말씀의 봉사자 58대 심포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고 또 인사 남겨주셨어요. 오늘 뭐 행복찻집에 52대 우리 자매님부터 해서 58대 43대 대구난드라님 몇 기세요? 아, 파스카 대구대교구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전 파스카야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추가로 2163님도 선물 보내주시고요. 또 2971님은 파스카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더위드의 나를 부르시는 주 듣고 싶어졌어요 하셔서 이곡 띄워드리겠습니다.

2971님 신청하신 더 위드의 나를 부르시는 주 들었습니다. 아네스 행복찻집에서 전해드리는 교구 소식입니다. 2026 관덕정 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손이라는 뜻의 라틴어 마누스 가톨릭 성물 작가전이 열리는데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뜨개 작품, 스테인드 글라스, 또 독특한 질감의 그림과 조각까지 멋진 작품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 토요일까지 전시되고요. 6월 13일 토요일에는 예전에 행복찻집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갈밭성당 주일학교의 공연도 있습니다. 2026 관덕정 예술제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교구 소식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매일 미사 복음에선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며 꾸짖기도 하지만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정도 구박은 구박도 아니었죠.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더 크게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매달리는데요. 나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 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주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의 노래들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제첼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성바오로 딸 수도회의 낮게 하소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신서성당 허정욱, 허협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샤이니의 초록비로 시작했네요. 과연 청춘 누룽집의 아무 말 대잔치 장원은 누구일까요? 9941님 점 하나로 누룽지의 은총을 하셨고 8766님 네 아까 소개했고 1441님 경남 양산 묽은 하늘입니다. 너무 예쁘다. 저희 딸내미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퇴하고 싶은 오후예요. 이래서 아니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오후야. 나오면 더워. 이렇게 했거든요. 절대 차단. 김성은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대가 운전 중일 때라서 제일 재밌습니다 하셨고 4360님 졸음이 쏟아져 편의점 커피 마시려고 편의점 들어가는 순간 후퇴했다. 문신한 청년 보고 나는 소심해요. 아 그분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스스로 5982님 설문이 길어서 죽다 살아났다. Sorry. 4401님과 또 본인의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제가 다 이렇게 취합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66님 오늘 금요일인 줄 4360님 제가 한 열무김치라면서 열무김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진짜 맛있겠다. 우와 와 진짜 맛있겠네요. 사진을 뚫고 나오는 이 매콤한 열무김치의 향. 너무 맛있겠네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아무 말 대잔치에서 장원은요. 이 문자 못 이깁니다. 4321님. 청라 요금소 나와서 우회 전하면 과일 털겠어요. 수박 두 통에 10,000원. 4321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빠빰빰빠빰 근데 그 뭐냐 그 요금소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요금 안 내고 과일 트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은 저 갈 의향이 있습니다. 샵 1053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아 재밌다. 5982님 뒤늦게 보내주셨는데 비개인 남양성지 네,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성지 사진 보면서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팝콘서트 팝콘 함께 할게요. 윈터 닝닝의 Once Again 그리고 최유리의 사랑 그 전에 네,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현대해상 화재보험 땡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 쏴트 팝콘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마다나도 밤마다 끓여 먹고 싶어하는 누룽지 받고 싶으시다면 마돈나가 청춘 누룽지 받고 싶대요. 네, 그럼 문자 보내라고 해주세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다나가 받고 싶어하는 청춘 누룽지 먼저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CPBS 라디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팝콘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 그리고 칼릴 레이 잽슨의 콜 미 메이비 듣고 왔어요. 자, 요즘에 영화 개봉과 함께 이 뮤지션의 일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팝콘 퀴즈.

일을 했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형제 중 막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 아시죠? 선물은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팝송 신청곡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잭슨5의 I'll Be There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같이 듣고 올게요.

0: funk of 40,000 years, and grisly ghouls from every tomb are closing in to seal your doom. And though you fight to stay alive.
1: 목요일에 만나는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잭슨 5의 I'll Be There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Thriller까지 두 곡 듣고 왔고요. 정답은 마이클 잭슨이 막내냐 아니냐. 막내면 O, 틀리면 X인데 마이클 잭슨은 10남매 중 7번째였대요. 와, 진짜로? 그러면 10명 중에 5명만 잭슨5로 활동했던 거네요. 이야, 대단하다. 10남매라니. 아, 10남매래. 10남매라니. 마이클 잭슨 부모님 아주 그냥 부부 금술이 좋으셨네요. 4401님, 막내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사실 근데 막내인 줄 알았어요. 8766님, 정답 5입니다. 마이클 잭슨 레전드.

뜨네요. 다들 막내라고. 어떡해. 8823님 막내입니다. 1960님 막내지요. 7429님 막내. 영화 보고 슬펐어요. 천재들은 왜 단명을 할까요? 아,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연예계에 데뷔를 해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말년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아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천재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참 안타깝죠? 진짜 한 명도 없다고? X가? 어머 어머 어머 말도 안 돼. 잠깐만 X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 찾아봅시다. 어머 어머 세상에. 아니 OX라고 해줬더니 김수현님이 X, 여동생이 자넷 잭슨이잖아요. 맞아 맞아. 윤우련님은 막내 아닙니다. 넷째 아닌가요? 넷째 땡. 9남매 중 7번째입니다. 10남매라고 말씀드렸고. 잭슨5에서도 막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아, 잭슨5에서 막내였나? 궁금하네요. 땡 잡고 5로 찍습니다. 강명수님. 땡 탈락. 어떡해. 네. 아, 10남매 중 7번째였어요. 네, 7번째였다. 이 맞추신 분이 계신데, AI 검색하셨대. 아, 어쩌나. 어쩐디야. 자, 그렇다면, 이분들 중에서 정답 맞춰주신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막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7번째였다. 잭슨이가. 말씀드리면서, 이분들 중에서, 누가 맞추셨나요? 오케이. 아, 근데 이분은 또 9남매라 그랬어. 9남매 중이라 그래서 저 김수현님께 드리는 거 어때요, 우리? 오케이? 네, 김수현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은 나노 폴리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9941님이 아까부터 신청하셨어요. 네, 아까부터 저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네, 이곡 하고요. 그리고 9626님이 신청하신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이두곡 듣는 동안에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샵 105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팝 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미라님은 저는 커피 한잔 해야겠네요. 윤우려님이 하늘이 아주 파랗네요. 네.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신청합니다 하셨고, 그리고 검색 전에 맞췄는데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은 예, 기회가 안 닿았지만 또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면, 형제 중에서, 마이클 잭슨 형제 중에서 막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잭슨5에서는 막내다, 아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 질문이 잘못되었다. 지금 그러시는데.

네. 아니에요. 형제 중에서 막내이다. OX 문제였습니다. 예, 여러분. 자, 화내지 마시고, 예, 날도 더운데 화내면은 나만 손해예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예, 선물 드리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 예, 참여해 주시면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노래 두 곡 또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또 누룽지 좋아한다는 마다나의 Like a Virgin 이 노래 하고요. 그리고 8823님이 신청하신 곡 맨디 무어의 I Wanna Be With You 두 곡이에요.

유민정님이 빗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팥 썰다가 방그리님들 싸운다 하셔서 싸움 구경 왔어요.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인데 우리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친해요. 아니라고 친하다고. 5982님 그 비누 좋겠다. 때 없는 분한테 가서 나는 때를 키워서 때 많은데 때 때 미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네.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신청곡 해주신 분 중에 누룽지 선물 받으실 분은 8823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빵! 아, 오, 그냥 빵빠레가 대단하구만요. 자,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8823님. 날씨가 시원했다, 더웠다, 그 참. 8966님 보내셨는데 내일부터 본격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더위는 이 문제 잡돌이로 이겨내야죠. 내일 이문재 씨 오시니까 같이 잡돌이 한번 해봅시다. 123님이 신청하신 레이첼 야마가타의 Be Your Love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If I could say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 레비가 길에서 한 남자가 숨가쁘게 달려가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아,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행운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군. 자네 행운이 자네를 붙잡으려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자네가 너무 빨리 달려가니 행운이 자네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일세. 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벌써 5월도 끝자락이네요. 늘 바쁘게 살아왔고 쫓기듯이 살아간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랍비의 말처럼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행복은 빠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유와 느림 속에 있다는 지혜를 배우면서 기도의 오솔길을 천천히 출발해 볼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너 어디 있느냐. 저를 찾나요? 여러분을 찾나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와, 이제 정말 성모성월은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예. 5월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아, 이번 달엔 묵주 기도 좀 더 정성껏 바쳐야지 마음 먹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아, 그런데 어느새 달력은 6월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을 향하고 있다니. 와, 바쁜 일상은 자꾸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선 멈춤하고 기도의 오솔길로 오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가족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또 어떻게 올라왔나 잠시 볼까요? 8783님, 아이고 1등이네요. 사무엘 형제님. 네,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서울병원에 와서 진료 기다리면서 오솔길을 듣습니다. 아이고, 효도하시는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안과 정기 진료라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오긴 왔는데 그냥 다음에 만납시다. 이 한마디만 듣고 싶을 따름이에요. 너무 좀 잘 좋아진 게, 말하자면 상태가 좋아져서 호전돼서 다음에 만납시다. 이 말이 참 반가울 것 같죠? 근데 언제 또 꼭 와야 돼요? 뭐 이런 말 하면 아유, 가슴이 또 쿵 하죠. 부모님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연세가 많으면 여기가 아프고 또 저기

진짜 아프고 막 그런답니다. 네, 3일 형제님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병원 다니시는 게 참 좋아 보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마치고 또 모시고 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1417님, 수녀님, 눈 찡긋 하트를 이게 몇 개예요, 도대체? 여시는 말씀이 산책 중 보았던 나뭇잎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물방울처럼 싱그럽게 귀하게 들리네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아, 그 라피의 말 들으셨어요. 행운을 주려고 뒤에서 막 라피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너무 앞을 막 달리고 있으니 라피가 아, 행운을 갖다 주기 글렀군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주님이 그러실까요? 라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좀 생각해 보라고 들려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티나님, 네, 어젠 방광염 때문에 병원 갔다가 가까운 광안성당에서 성체조배 잠시 하고 왔어요. 성모의 밤 행사가 저녁에 있어 한참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체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다행히 염증은 없어 감사하기도 했답니다. 요즘 계속 병원 투어 하느라 들어오기도 하고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유, 그렇게 병원 다니는 일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저희 수녀님들도 병원을 많이 다니셔서 우리 간호수녀님이 몹시 피곤해 하시는 얼굴일 때가 종종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희 수녀원은. 그리고 이제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병원 다니는 일 참 대단한데 티나님은 그래도 참 인내롭게 본인의 병을 잘 그래도 주님께 맡기면서 또 치료도 받으면서 그렇게 이어온 인내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이 방광염 그것도 참 안 좋은 건데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커먼 프레이즈가 부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커먼 프레이즈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기형님, 네, 어서 오세요. 비 온 뒤에 무더운 날씨이지만 바람도 가끔은 부는 오후입니다. 네, 바람이 제법 그래도 그늘에는 선선해요. 네, 다행히 어제 아들 바오로 갑상선 결과가 체중만 빠지지 않게 조절하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바오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솔길 가족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네, 하늘이가 그래도 갑상선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고 체중만 이제 조절하면 괜찮다고 하시니 아유 얼마나 다행이고 주님께 감사입니다. 네. 매일 그렇게 같이 또 출퇴근 시켜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참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도 아버님도. 예. 김창근님께서, 네, 고인이 되신 5월 28일 목요일, 네, 목요일, 목요일이면 오늘이죠. 네, 최유순 엘리사벳 75세, 하늘나라로 가셨군요. 영원한 빛을 구해주소서,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부음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순 엘리사벳님, 예, 주님께로 가셨어요. 주님, 영원한 빛을 주소서, 영원한 안식을 당신 품에 안아주소서, 아멘. 예, 8487님, 수녀님 세실리아예요. 예, 그렇군요. 엊그제 클라라, 김종현, 막내 이모를 위한 은혜로운 기도에 너무 감사드려요. 늘 항상 감사하며 함께할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막내 이모님이 편찮으셔서 어디냐, 저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시다고 그랬던가요? 그렇지만 뭐 주님께서 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가족이 온 마음 다해서 또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또 일부러 하시려고 이렇게 또 기도 요설길 창을 또 두드리셔서 아유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69 하나님, 네, 오늘 어제 첫 오랜만에 온 거 같으시죠? 예, 오늘 견진 성사 받은 지 3년째 되는 날인데 와, 3년 되셨어요. 약간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비싼 캐리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게는 좀 맞지 않는 상품.

품이다 싶었어요. 때로는 나에게 행운이 넘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큰 행운이 되겠다 하면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물론이겠지요? 좋다 싶었는데, 아유, 내가 가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더 좋겠지? 뭐, 저도 그런 때가 가끔 있었어요. 집에 가서 뭘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보다 다른 수녀님이 쓰는 게 이게 더 유익하고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그 수녀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잘 쓰시겠다고 그런 적이 한몇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이 조금 애착이 나한테도 있긴 있는데, 그걸 그냥 딱 내려놓고 누군가와 이렇게 탁 내어줄 때, 그때 참 기분이 뭐 누구에게 표현 못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아름아름 마음 안에서 풍겨오는 그 기쁨, 뭐 평화 그런 게 있었어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어제 열차역 근처에 있는 포르치군 콜라를 갔답니다. 그곳에서 들인 묵주기도 를 필두로 제가 좋아하는 언덕을 걸으면서 묵주기도 하기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 있는 성 프란시스코 성지에서 묵주기도를 마무리하고 숙소에 왔어요. 그런데요, 옆에 밀밭 있겠죠? 밀밭에서, 네, 곡식이 파릇파릇 익고 있었어요. 그걸 걷고 있자니까 우리 성인님도 그렇게 걷지 않았을까? 왠지 성인님과 걷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해졌다고 하셨네요. 그 밀밭 사이로 뭐라 그럴까요? 그 양귀비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는 그런 풍경이 거기 없던가요? 말하자면 뭐 그건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었었나요? 저희가 갔을 때는 뭐 길가에 그렇게 양귀비가 그거는 뭐 관상용 양귀비였기 때문에 엄청 빨강, 노랑, 하양색도 있었고 예뻤는데 그 밀밭 사이 밀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좀 그런 평지가 높은 구름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볼거리도 많고 지금 아주 은혜로운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신데 네, 잘 구경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그날그날 걸 이렇게 올려주셔서 좀 아주 굉장히 생동감 있습니다. 아까 언뜻 봤을 때는 아침 빨리 먹고 그 시간은 지금 오전이겠는데요. 네. 아침 빨리 먹고서 이거 들어야지 하고 막 숙소로 막 올라오셨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정성 주님이 정말 대단하다 하고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아이고,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수녀님, 어제는 아침 방송 못 들어서 저녁 재방송 들었어요. 기도밥상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윤지충님 비롯해서 124위인가요? 네, 위성인, 그러니까 복자품, 분들에 대한 신부님 말씀이 얼마나 구수한지요. 구수했어요. 누룽지 구수한 것처럼 예, 많이 공부가 되었다고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성으로 재방송으로 다시 또 공부하신 우리 안젤라님, 네.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수요일에도 또꼭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성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익명의 우리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어려움이 끝이 없어 성모 칠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가정 내 어려움이 끝이 없네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비바람 속에 명동성당에서 울다가 집에 왔답니다. 제가 늘 단단하고 안정되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명동성당에서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사실 뭐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우리가 뭐 주님께로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가 없어도 그걸 다 주님은 보고 계시죠. 네, 기도를 오래 했었는데도 삶의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좀 섭섭하고 뭐 그러시죠? 원망스러운 것도 있을까요? 하지만 뭐 울면서라도 다시 묵주를 잡으셨다는 것, 바로 그 마음 안에 이미 다시 일어설 힘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성모님 손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참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죠. 성모 칠고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곁을 붙들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꽉 붙잡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어도 뭐 괜찮죠. 네, 주님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그 한마디면 충분한 날도 있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저희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자매님을 기억하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눈물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지친 자매의 마음을 당신 망토 안에 품어주소서. 풀리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보다 희망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작은 평화를 내려주소서. 울면서도 묵주를 놓지 않는 그 손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매님께 노래 한 곡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갈대바다의 빛이 노래합니다. 약속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까지도 내려주시죠. 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벽건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요청합니다 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와있네요. 네. 하하대사님, 네, 외근 나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하하하. 저는 모레 토요일에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건강하게 완주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아유, 뭐, 자주 하시잖아요. 이 마라톤 대회 참가를. 등번호까지 찍어서 지금 보내신 것 같은데, 올려주셨죠? 참, 그 정성,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을 사시는지 참 부럽습니다. 네. 천주님 그리고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화롭게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하고 예 우리 자매님 익명의 자매님이 눈물로 예, 하소연했던 기도사연 또 기도로 보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855님 자매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에 마음이 먹먹하네요.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사랑 속에서 잘 이겨나가시길 두 손 모읍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막막하기도 하고 폭폭폭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혼자 정말 명동성당 가서 펑펑 울고 있다가 다시 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기도의 우석길에다가 또 사연을 또 남겼을까요? 그 정도로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 같아서 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신앙을 위해 기도를 청하신 자매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저도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선하신 사무엘 형제님 이렇게 마음으로 예, 기도 보태주시면 그 자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하네요.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로레토에서 성과 성지를 바라보면서 예 사연을 듣고서는 화살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문득 매듭을 푸는 성모님이 생각납니다. 성모님께서 자매님의 고통의 매듭을 풀어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매듭들을 안고 살까요? 특히 고통의 매듭, 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뭐 시부모님, 친정 아니면 남편 아유 참 많습니다. 예, 매듭들이 그러나 그걸 하나하나 혼자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의탁할 때 뭐 당장 풀어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 생각하면 그거 괜찮다. 지고 갈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안토니오 벨로 주교의 기도문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3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겪는 아픔을 받아 안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에게도 그 힘을 주십시오. 화목해야 할 가정에서 여러 형태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로해 주소서. 가난한 이들의 변호자이신 성모님,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당하는 이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소서. 잔혹한 불의에 맞서 일어서게 도와주소서. 폭력과 억압으로 희생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소서. 절망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하느님 친히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일상의 시련을 잘 지게 하소서.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박지성 노래였습니다. 예, 박지성 하니까 축구선수 이름이 생각이 나서 오, 축구선수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 했더니 아니군요. 네, 아 이렇게 참 감동적인 노래를 선곡해 주셔서 정말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PD님 고맙습니다. 예.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사연이 조금 더 남겨져 있어요. 2037님 가정 내 어려움에 많은 갈등과 고통이 다가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과 자애로운 성모님께 의지해보세요.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주님께서는 자매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주님, 이 자매님의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게요. 자매님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참 마음이 자르르 합니다. 예.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김라파엘 대천사님, 네. 와, 천사답게 또 얘기를 하셨네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꼭 이루어지길 묵지기도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맞아요. 우리 기도가 그냥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비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꼭 열매를 맺고 그 곡식을 맺는 그 무언가를 당장은 아니라도 그 후에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 이게 그렇게 돼서 지금 이거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는 어떤 좋은 은총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다들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늦게 오셨지만 퇴계로 거래처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지만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퇴계로 뭐 근처인데.

잘 다녀오셨겠죠? 그래도 이 시간에 잊지 않고 이렇게 짧게라도 또 문자 올리면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첫째가 하느님.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바라는 소수점에 붙은 0의 위치에 따라 수치의 크기가 결정된다. 소수점 다음에 1이 왔을 때 그 사이에 0이 붙으면 붙을수록 수치는 1보다 작아진다. 하지만 1이 먼저 오고 뒤에 0이 붙고 마지막에 소수점이 오게 되면 수치는 정반대로 커진다. 왜 그런가? 바로 1이 앞에 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에서 하느님이 첫째가 되는 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진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네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행동의 가치는 그만큼 작아진다. 프랭크 미할릭의 글이었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요, 기도를 우선하지 않은 날은 이상하게도 마음 상할 일이 막 생기거나 하루 종일 허둥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주님께 기도 보험을 들었더니 역시 평화로웠구나. 그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주시는 청 보너스로 평정심을 잘 사셨으니 저녁엔 여러분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이향거리 부르는 기도하지 않으면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8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로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노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르티메오라는 눈먼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하였는데도 그는 계속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쳐 부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데 당연히 눈을 뜨는 게 그가 바라는 것이었겠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르티메오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바르티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만 찾아다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보고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낙심하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덧 희망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에휴, 눈뜨기는 글렀다. 아무리 유명하고 용하다는 사람도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치겠냐? 아무 소용없다.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 바르티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는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어줄 사람이 나라는 것을 믿느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아무도 희망을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희망을 품는 사람, 그 희망을 이루어주실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르티메오는 간절히 바라던 대로 다시 볼수 있기를 예수님께 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아멘.

연중제 8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우린요, 생각보다 소소한 것, 작은 행동에서 성격을 파악합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부지런하셔. 설거지를 밀어두는 일이 없으시다니까. 우리 선생님은 참 꼼꼼하셔. 반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신다니까. 그 자매님 있잖아. 신앙이 너무 깊으시지. 미사 시간엔 늘 일찍 와서 기도를 하신다니까. 밀어두지 않는 설거지에선 성실함을, 이름을 기억하는 마음에선 사랑을, 그리고 조용히 먼저와 기도하는 모습에선 신앙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거창한 데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온하고 안락한 집을 만들어주는 손길에서, 나를 기억해주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과 하루의 성실함 안에서 우린 참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매일매일 5시 성실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VOS 매일매일 듣고 왔습니다. 10분 일찍 성당 가서 기도드리기.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 되고요. 귀찮지만 빨리 설거지 해버리기.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누군가에게 오는 기척이 들린다면 문 잡아주는 것. 이웃에게 배려 깊은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소소하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다 보면 우린 정말 좋은 사람 되어 있지 않을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저희도 좋은 방송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5시엔 설레라,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왔는데요.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 목요일 코너죠.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꿀팁 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숟갈 먹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름맞이 청소 꿀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청소는 미리미리 이걸 해두면 좋다 하는, 아니면 여름이 오면 나는 무조건 이걸 청소한다 하는 여러분들만의 꿀팁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여름맞이 꿀팁까지 샵 0931,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서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0: 율리안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설디님, 저희 본당은 오늘 성모의 밤 행사합니다. 지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와, 오늘 성모의 밤 하시는군요. 5월이 끝자락에 성모님께 마음 모으는 그 시간 참 은혜로운 시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정답도요 대뜸 바로 보내주세요.

0: 오늘의 대뜸 퀴즈는 대구 중구 소식입니다. 중구는요, 오는 30일 오후 5시 30분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요, 낭만유랑극단 마차극장을 엽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구민들을 위한 풍요로운 문화생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공연되는 낭만유랑극단 마차극장은 대형 마차 형태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리오네트 땡땡극이라고 하네요. 이 마리오네트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줄로 조종하는 땡땡극, 이것 극을 가리킵니다. 공연에서는 이것을 조작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줄로 조종하는 이것 극, 땡땡극도 이색 볼거리가 되겠죠? 어릴 때 이것 가지고 놀이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이것을 좀 종류별로 모으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사람 이것, 동물 이것 가리지 않고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은 무슨 극일까요? 1번 매형극 2번 인형극. 1번 매형일까요? 2번 인형일까요? 정답을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 이것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외국 이것이죠.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바비킴이 부릅니다. 한 잔 더.
1: 야, 오늘도 역시 심심해. 한잔 생각이 침이 고이네. 어쩌나 필름이 끊기지만

0: 형, 범이 형, 일어나, 가자. 일어나봐, 정찰해봐봐.
1: 응.
0: 정찰해봐, 가자고. 몇 신데? 나 내일 출근하다. 일어나, 짜증나.
1: 가.
0: 빨리 일어나라니까.
2: 바비킴 한 잔 더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는 30일 대구 중구 김광석길에서는 야외 이것 극이 열립니다. 실로 이것을 조종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요. 우리도 어릴 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았잖아요. 저는 이것들을 앞에 쫙 앉혀놓고 뭐 이렇게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 놀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사자 이것, 뭐 토끼 이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사람 이것들도 있잖아요. 뭐 머리가 긴 이것도 있고 짧은 이것도 있고 드레스 입은 이것도 있고 막 잔뜩 앉혀두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거를 배울 거예요 하면서 알겠죠 우리 친구 하면서 저도 연기를 열심히 하면서 놀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이것과의 추억 있으신가요? 애착 이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기일 때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잠에 들고 그게 없으면 좀 불안하고 이런 거를 이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애착 이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나?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이것은 무엇인지 같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과연 무슨 극이 열릴까요? 이것에 줄을 매달아서 연기를 막 하는 겁니다. 1번 매형극, 2번 인형극. 매형극일까요? 2번 인형극일까요? 뭔가 매형극은 주인공이 이제 처남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2번은 인형입니다. 1번 매형, 2번 인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과 함께 나만의 소중했던 애착 이것은 무엇이었는지도 좀 받아보면서 샵 0931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형, 2번 인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 보내주세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와야 되겠죠? 핑클이 부릅니다. 인디언 이것처럼.

핑클 인디언 인형처럼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인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좋아하던 인형 다들 있으셨죠? 뭔가 이렇게 동심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 애착 인형 있었는데요. 오리 인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리 인형에 향기가 나는 그런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기 나는 오리 배에다가 코를 이렇게 박고 냄새를 킁카킁카 맡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고요. 꼭 인형 아니더라도 왜 담요가 애착인 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베개 내가 맨날 베는 그 베개 아니면 엄마 냄새가 나는 엄마 옷이 애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1543님이 애착 담요? 하고 아 인형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애착 담요가 이렇게 애착 인형처럼 하는 애기들도 있어요. 6913님 2번 인형 1166님도 대뜸 정답 인형극 하고 보내주셨고요. 6122님도 인형극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1543님이 저희 언니가 배가 볼록한 인형을 애착 인형으로 가지고 놀았다는데 나중에 제가 태어났더니 그 인형처럼 배가 볼록해서 언니가 좋아했대요. 언니가 근데 너무너무 착한 언니다. 그쵸? 저도 제가 언니 된 입장인데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좀 신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그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너무 많이 다퉈가지고 자매들이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중에 자매이신 분들 중에 다 그렇죠 뭐 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서로 건드리면 안 될 것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둘도 없는 찐친이 되는 게 자매인 것 같아요. 1543님도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그죠? 9485님, 참미예수님 2번입니다. 인형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2464님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인형!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2464님, 인형도 정답이고요. 5152님께서는 정답 2번 인형. 어릴 때 종이 인형 오려서 많이 놀았던 생각이 나요. 오늘따라 푸른 하늘에 둥실 떠있는 흰 구름이 너무 예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종이 인형 저도 진짜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이거 그 옷이 여러 개 이렇게 타다다닥 토도도독 뜯을 수 있는 그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몸판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구부려서 옷을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틈 사이로 끼워서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진짜 좋아했고 나중에는 왜 우리가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창의적인가 몰라요. 그죠? 지금은 그 창의력이 다 어디로 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서 의상도 색칠 막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신발도 막 거기 원래 이렇게 있는 신발이 아닌데 내가 막 그려서도 하고 모자도 씌워주고 가방도 들려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5152님 덕분에 또 추억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오늘따라 푸른 하늘 둥실 떠있는 흰 구름 너무 예쁘다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딱 그 생각했거든요. 오전에 흐렸잖아요. 근데 오후 되면서 해가 쫙 쨍하게 나면서 나무는 잎이 너무

마차 극장을 엽니다. 대형 마차 형태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리오네트 인형극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인형극 공연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주말에 어디 한번 가볼까라는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중국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배 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일단 오랜만에 오신 우리 2464님께 저희가 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543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배음료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하시고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스위스 오로우가 부릅니다. 나랑 같이 해줄래.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기에 달달하다 달달해 꿀팁입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도 들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 노하우 잔뜩 알려주세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여름을 맞아서 청소 꿀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을 맞으면서 아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겠다 하는 살림 구단분들 계실 텐데요. 여름을 맞으며 해두면 좋은 청소 꿀팁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꿀팁 많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요 진짜 막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습하기까지 하고 이럴 때 집이 엉망이고 막 주변 환경까지 지저분하면 불쾌지수가 그냥 막 고공행진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더 더워지기 전에 여름맞이 청소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청소까지는 아니라도 좀 쉽게 좀 간단하게 여름맞이 청소를 해볼 수 있는 꿀팁들이 있을 건데요. 여름을 맞으며 어떤 청소들이 필요할까? 일단 우리 어머니들께서는요. 아이 딸아, 아, 따마, 청소 좀 해라. 야, 이 돼지우리 네 방에 귀신 나오겠다. 아, 엄마는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이 그냥 귀신 없다, 깨끗하다. 창문 좀 열고, 문제, 아유, 이게 뭐야? 아유, 망중망이 아이고, 그냥 마마, 망이네. 어? 무슨 망? 오늘 하루도 망. 망했다고, 마 망했어. 언제 다 청소하거니요? 아이고 망했네. 네 청소 안 할게가 진짜. 어머니들이 들으시면서 아이고 저 집 딸도 적하네 하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조금 오버해서 저희가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 어머님들 청소하시면서 삶에 대한 막 하소연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망했다 소리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름 청소 꿀팁들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방충망 청소 5분 만에 쓱싹하는 꿀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방충망 청소하면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일단 물티슈? 아닙니다. 꿀팁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방충망 안쪽에요. 신문지를 전체적으로 펴서 붙여줍니다. 약간의 물기만 있어도요. 망에 착 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무기에 물과 주방세제, 식초를 비율이 중요한데 7대 2대 1로 섞어서 신문지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듬뿍 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면 신문지가 마르면서 그 망 사이에 있던 먼지를 흡착한대요. 네 번째, 신문지를 위에서 아래로 그냥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충망 청소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방충망 청소하려고 하면 그냥 사실 물티슈 꺼내가지고 닦아볼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신문지가 먼지를 빨아들인대요. 이 어릴 때 우리 유리창 닦는 용도로만 쓰는 게 신문지인 줄 알았는데 방충망에도 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방충망 청소 꿀팁 있으실까요? 오, 살림구단 여러분들의 문자를 또 기다려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슬슬 우리가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에어컨을 이제 켜야 되는데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미 켜신 분들 중에서는 아, 왜 이렇게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아, 이 바람 내가 맞아도 괜찮은 걸까? 그럴 때 에어컨도 이제는 매일 켜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에어컨 필터 청소 신경 쓰이시죠? 제가 에어컨 청소 전문가에게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일단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오염도를 보기 위해서 날개 쪽 이제 보면은 검은 점이 있으면은 안쪽에 오염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오염도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쪽에 뒤쪽에 보시면은 필터 쪽에 약간 허옇게 묻어 있는 게 보이면 먼지가 보이는데 그런 것도 이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뭐 날개나 필터 보시고 이제 아 청소할 때가 됐다 그런 거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날개의 검은 점이나 필터의 어떤 오염도를 한번 보면서 청소할 때가 됐나, 이렇게 에어컨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필터 청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이제 저희가 권장드리는 필터 청소 주기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자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스탠드는 뒤에서 간단하게 빼주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좀 어려우시면 저희가 이제 전기 청소 해드릴 때다 해드니까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필터는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를 청소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저기 에바 쪽이 차가워지면서 물이 생기면서 이 곰팡이랑 세균이 번식을 하거든요. 이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그 오염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께서 분해를 해서 직접 청소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전문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죠.
0: 필터 청소는 2주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작년 여름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율리아나님은 저는 2년에 한 번씩 에어컨 분리청소 예약해서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분리청소를 예약합니다. 그래서 분리는 다 분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업체에 맡겨서 하는 편이고, 평소에 관리하시기에는 중간중간 오염도를 좀 체크하시면서, 여기를 좀 닦아야겠다, 먼지 제거 같은 것도 해주시면은 좋겠죠. 들으면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주말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셔도 좋고요. 에어컨 청소, 뭐 방충망 청소, 선풍기 청소, 또 여름을 맞으면서 이런 부분들 꼭 청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합니다. 하는 나만의 꿀팁들 있으시다면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꿀팁 좀 나눠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싹쓰리가 부르는 그 여름을 틀어줘.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왔습니다. 6540님께서 방송 들으면서 에어컨 켜봤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껐습니다. 오늘 청소 예약해야겠네요. 라고 6540님께서 아 그쵸 이거 괜히 들으면 에어컨 하면서 켜보게 되잖아요. 4417님도 에어컨 필터 청소 미루다가 뜨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진짜 해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올해는 제가 작년에 많이 디어가지고, 에어컨 필터 청소랑 분해 청소를 굉장히 미리 예약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대표님께 들었던 꿀팁이 하나 또 있는데, 보통 여름이 다가오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수기. 그러니까 안 쓰는 시간. 겨울에. 에어컨을 분해 청소를 미리 해두시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한 20, 30%가량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번 청소해두고 다시 켰을 때또 청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청소한 상태가 여름 오기 전까지 유지가 당연히 되니까 걱정 안 하고 미리 하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해 청소를 할 예정이다 하시면은 그렇게 또 알뜰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842님께서는 배수구 청소할 때 베이킹소다랑 식초 넣으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속 시원해요. 청소하는 맛 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름 되면 진짜 그 배수구 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쿰쿰한 냄새가 자주 나는 거지? 아마 그 장마철도 오고 이래서 습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1842님이 이야기해주신 꿀팁. 베이킹소다랑 식초를 넣으면 시원하게, 속이 시원하게 청소가 된다고 하니까 집에 요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베이킹소다도 있고 식초도 있으니까 요걸로 자주자주 좀그 배수구 청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배수구 이야기에서 생각난 건데 우리가 왜 싱크대 배수구도 자주 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팔팔 끓는 뜨거운 물 붓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각 집마다 배수구 그 자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다르대요.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어서 배수구가 그거에 팔팔 끓는 물을 넣으면 그게 좀 녹거나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막 올스텐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팔팔 끓는 물 말고 어느 정도 뜨거운 물, 그런 물을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77 오삼님께서도 배수구 청소해야겠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름 오기 전에는 진짜 요런 것들 딱 많이들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배수구 청소도 좋고, 에어컨 청소도 좋고, 그리고 선풍기도 미리미리들 청소하시잖아요? 선풍기 청소하실 때, 날개 먼저 청소하고요. 마지막에 헹굴 때, 린스탄 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헹궈보시면, 날개에 먼지가 덜 쌓인다고 합니다. 요 꿀팁도 알려드리면서,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IOI가 부릅니다. 갑자기.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1166님이 보내주신 문자, 꿀팁 문자 이거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청소할 때 선풍기 분해 안 하고요. 물 뿌리고 그 상태 그대로 비닐봉지를 씌우고 약풍으로 돌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분무기에다가 선풍기 그 날개 물을 뿌리고 비닐봉지 씌우고 그냥 약풍으로 돌리면은 청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방법 아닌가? 이때까지는 그냥 다 분해해가지고 청소했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발견했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1166님처럼. 그 덕분에 이런 수많은 꿀팁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시도해보고 다양한 꿀팁들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초푸마라는 말이 신조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터넷에 이 초푸마를 두고요, 한 누리꾼이 글을 올렸는데요. 요즘 젊은 애엄마들 왜 이렇게 유난인가요? 초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면 안 되나요? 무조건 초품아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해서 이사를 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유난인 것 같아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두고 누구는 지금은 아이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기엔 위험한 세상이다, 또 누구는 가능한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라고 했고요. 아니다! 아이들을 너무 유난스럽게 키우는 것이다! 아이들도 세상과 부딪혀 경험을 쌓아야 된다! 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그 마음 아닐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아파트가 초등학생을 품기보단 모두가 아이를 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아이유 네모의 꿈 비타민 5C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네모나게 뾰족하게 말고 둥글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사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둥글게 함께 품고요.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키워가야겠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이어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5: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남항시장을 방문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 행정감치센터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잦은 지역 방문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로 비칠 수 있다며 지역 행보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어땠을까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하지 않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전국 각지에서 24차례 개최했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현장에서 받으며 240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한 겁니다. 이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의 선거 지원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 및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진정성은 알겠지만 옛말에 오얏나무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일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길 바랍니다. 야당도 자신들의 과거를 성찰하기 바랍니다. 내로남불 없는 세상을 꿈꾸며 5월 28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주신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여러분의 따순 마음과 천상의 목소리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새로 개통한 거 알고 계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치고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서 나누고픈 다양한 의견과 응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오늘부터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똥 떨어.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 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 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 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

0: 주변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오늘도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현,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제가 발음이 계속 오프닝하면서도 계속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2: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겠죠.
0: 아, 그런가요?
2: 워낙 또 선거 막바지에 방송도 네. 많으시고
0: 피곤한 건 사실인데 네. 선거를 보면은 또 뭐 꿀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꿀잼인 지역구가 많아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택을 지금 뭐 막판에 정말 뭐 진흙탕이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치열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일단 그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이 운영 의혹이 좀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됐고요. 어제는 이제 CBS 라디오에서 다섯 명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고 그 하루 전에는 평택시 선관위가 주최를 해서 김재현 후보는 지지율이 좀 안 돼서 빠지고 네 명의 후보가 그 토론회가 연달아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평택을의 이런 논쟁, 뭐 상황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님.
1: 네, 저희 개혁신당이 평택에 후보를 안 내다 보니까 제가 다른데 이제 나가신 후보들 챙기느라고 어제 그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방금 전에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게 너무 재밌는 토론회였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뭐 굉장히 격론이 오갔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뭐 마타도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5파전이 되면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하고 김용남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0: 예.
1: 뭐 조국 대표야 뭐 말할 것이 없는 과거로 치자면 어떤 뭐 친문의 황태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람을 원하는 사람과 극렬하게 비토하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당이 완전히 반으로 갈려질 정도로 정말 뭐 독특한 캐릭터고 김용남 의원님도 보시면은 당적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시고 예. 또 스탠드가 자주 바뀌셨고 본인 구설수도 좀 많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나올 게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게 이번에 나왔어요. 실제로 본인께서 그 재산 신고를 할 때 굉장히 고액을 신고하셨어서 아 굉장히 열심히 사셨구나 했는데 너무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내용들이 예.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재밌었는데 재밌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렇게 진흙탕이 되는 건 지금 방금 얘기 드린 두 뭐 범진보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민주당계라고 할게요. 두 분이 물러설 곳이 없는 게 큰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 쪽에 계시다가 저희 개혁신당도 잠깐 스치셨다가 민주당에 가서 겨우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번에 공천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뭐 나름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밀리게 된다면 원래 민주당 적통도 아닌 사람이 뭐 소구력까지 없다 이렇게까지 돼버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 지금 개파 갈등에서 일종의 뉴 이재명의 기수가 되셨는데
0: 예.
1: 거기에 대한 공격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앞날 불투명하고 지금 또 나온 의혹들이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고 조국 대표 역시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민주당과의 합상 사이클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
0: 예.
1: 그러니까 더더욱 악을박을 쓰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두 분 간에 서로 악연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했다는 게 뭐 많이 슬픕니다.
0: 알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역시 우리 후보들이 없으니까 진짜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점을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 운영 의혹 그러니까 차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는 일인데
0: 예.
2: 이제 자기 통장 내역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최소한 이익을 본 거는 없다라는 걸 소명하기는 했는데
0: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거래 내역을 이제 본 거죠. 그 대부업체에서 본인한테 입금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공개한 거죠.
2: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통장 내역을 공개하면서 좀 돌파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긴 했는데 데 데미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그 리스크가 좀 반영되는 것처럼
0: 예.
2: 이 지지율이 빠지고 조국 후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였단 말이죠.
0: 예.
2: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조국 후보가 그 대부업체 의혹을 막 이제 공세를 펴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은 말이 되지만 조국 후보가 다른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나라는 예. 점에서 약간 좀 다르게 들리는 거죠.
0: 아, 다른 사람은 다 깔 수 있어도 조국은 안 된다.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국 후보는 어쨌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로 문서를 조작해서 실형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아서 실형을 살다가 사면돼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사면된 이후까지도 실제로 도의적인 사과는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슈는 다르더라도 사실은 50보 100보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민주당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조국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조국 후보의 허물을 감쌌던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냐 이런 입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냐라는 방식으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예. 참 도덕성이고 뭐고 의리고 이 진영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여론조사 언급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어제까지 조사하고 오늘 발표된 발표 시점도 지금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됐어요. 말씀드릴게요.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26일에서 27일 평택을 선거하고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인데요. 조국 29, 김용남 26, 유이동 20, 황교안 10, 김재현 2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 더 있는데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24일에서 27일 나흘간 평택을 거주 500명 무선 전화 면접인데 조국 24, 김용남 22, 유이동 20, 황교안 7, 김재현 5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초접전이다. 그런데 최근에 김용남 후보가 조금 오차범위 내지만은 숫자가 제일 잘 나온 게 몇 개가 네. 있었는데 대부업체 의혹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또 관심이 오늘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유이동 후보가 1시 반에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잡아서 단일화가 성사되나? 이런 뭐 관측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나와서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를 제발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나와가지고 단일화 제대로 논의도 안 했는데 뭔 소리냐 유이동은 배신자다 또 이렇게 지금 오후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1: 저는
0: 과정은?
1: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다 막 온갖 곳에서 흔히 얘기한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다 안 될 건데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데면 평택의 황교안 대표지 않을까라고 논평은 해온 바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진지하게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서로 간에 뭔가 딜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좀 아다리가 안 맞은 게 이러면 써도 되나요? 이런 예. 좀 앞뒤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이동 의원은 근데 좀 급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계 둘의 쪼개짐과 내홍 거기에서 본인이 나오는 여조 같은 데서 황교안 대표의 지지가 본인에게 붙어주면 어부지리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또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0: 현실적으로 두 후보를 더하면은 1등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오차범 내에서
1: 그러니까 예. 뭔가 급한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투표지가 나오기 전도 아니고 지금까지 와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단일화를 위해 포기를 하고 드랍을 해주는 후보에게 예. 무형의 뭔가 자산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유형의 자산을 주고 단일화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니까 예. 뭔가 황교안 대표에게 유이동 후보가 무형의 자산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줄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 차원에서 뭔가 황교안 대표에게 딜을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결국 막판에 어그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죠.
0: 그렇군요.
2: 근데 예. 네, 황교안 후보 쪽이랑의 단일화는 이제 그쪽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에 사전투표를 믿지 않으셔서 다른 캠프들보다는 조금 여지가 있다 이런 예. 종류의 얘기들 예. 하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토론회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 김용남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질문을 했단 아니 그 먼저 황교안 후보한테 질문을 했죠. 예.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고 예. 그런데 부정선거에 왜 나왔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다.
1: 진짜 재밌네.
2: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답을 듣고 나서 유이동 후보한테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단일화를 할 거냐라고 했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이동 후보가. 그걸 보면서 아, 이 단일화가 되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저도 역시 황교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는 접으면서 뭔가 대선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무형에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물러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막판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0: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평택을이 대한민국의 압축판이 아닌가. 모든 모순과 갈등과
2: 반도체까지
0: 예, 이념과 이게 그러게요. 쫙 압축된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구다. 누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산 북갑, 아,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오늘 이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도 있었고 아마 뭐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들이 붙었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JTBC가 메타보이스 의뢰 25일부터 27일 부산 북갑 성인 남녀 501명한테 물어봤는데요. 한동훈 41, 하정우 34, 박민식 20 이렇게 나왔고요. 예,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26일, 27일 부산 북갑 18세 이상 남녀 500명 조사했는데 한동훈 43, 하정우 37, 박민식 1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차범위 내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수치는 다 한동훈이 더 잘 나오고 있고 박민식 후보는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3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2강 1중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뭐 처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잘 포장돼서 나왔을 때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AI 수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오는 또 사람이고 그런 데서 대통령께서 띄워주시니까 뭔가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분이 선출직에 나오시기에는 준비가 너무 안 되신 분이었던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같이 엮여 들어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항상 지지율을 까먹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평하기로 이분은 항상 오늘이 최고일 거고 내일은 더 떨어질 뿐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이분이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부산 북갑에서 이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될 것 같은 후보에게 결집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박민식 후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가 받을 것인가가 전 쟁점이었다고 보는데 이걸 선점한 게 한동훈 후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 특히 이번에 부산 북갑은 정말 이 재보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몰렸던 곳이잖아요. 실제로도 정치 지형상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가 이런 언론 노출도 측면이나 어떤 선거 전략 면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전에서 먼저 선점을 한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하정훈 후보에 대한 비토층이나 아니면은 보수층에서 누가 될 것이냐. 기존의 보수 지지층이었던 사람도 누가 보수 후보로서 우리가 찍어줘야 승리할 수 있느냐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추가로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개인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런저런 자충우돌 사고도 많이 치시긴 했었는데
0: 뭐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도 그렇죠. 있어요. 쉼터가 그게 불법적으로 의혹됐다는 네네. 뭐
1: 예. 유사 선거사무소 논란도 있고 했지만 예. 이분들이 매번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싹 틀면서 상품 다 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의 매출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기특하고 기쁘고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호감을 형성하는 정서로 어떻게 좀 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0: 일단 그거를 계속 내려가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그 재력이 제가 부럽고요.
1: 저는 이게
2: 시간도 부럽습니다.
1: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 물론 좀 이렇게 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기는 한데 이게 뭐 나중에 이게 된다 싶으면은 좀 동원하는 식으로도 될 것 같아서 뭐 안 좋은 선례를 혹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노파심이 좀 있습니다.
0: 그거는 동원한다고 예, 될 문제는 그쵸.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시간과 돈이 다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연예인 팬덤들도 보면은 특정 연예인이나 아니면 가수를 이제 음반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발적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쵸. 장영 의원님은 이 지역은 좀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십니까?
2: 전 근데 진짜 부산 북갑은 마지막까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사실 이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이슈가 됐었던 것들을 보면 긍정적인 걸 가지고 이슈가 됐던 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정청래 대표 같이 오빠 논란 이런 거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악수하는 장면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공보물에 이제 하정우 수석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또 전재수 이제 후보 이제 이런 다른 정치인들을 더 앞세운

0: 확실히 박민식 후보를 좀 누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토론회에서는 역시 하 후보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당계 논란을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하정우 후보가 물어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도 되게 의외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여전히 이 중앙정치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결국 그 특검 얘기에 대해서도 네. 마지막까지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았고요.
1: 맞아요. 예. 그 뭐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포이드 인사하는 그 사진도 준비해 왔더라고 하정우 후보가 나를
0: 네네 준비는 했는데 포커스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공소취소 뭐 따를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니까 또 대응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중앙 정치에 적응이 좀 안 됐다 이런 말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는요,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와 리서치 랩의 공동조사였고 MBC 의뢰 코리아 리서치 조사 둘 다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른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등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또 갔습니다. 부산 기장에도 가가지고 북카페는 안 갔는데. 박민식 후보가 좀 마음이 급했는지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인상 깊었던 게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유영아 의원이 계속 밀치더라고요. 박민식 후보를 계속 밀쳐가지고 뭐 안쓰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박민식 후보 지원도 유세 그러니까 지원하는 말도 끌어냈고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계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옥천도 가고 뭐 충남도 가고 지금 뭐 강원도 가고 뭐 다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장영 의원님 먼저 네. 의견 주시죠.
0: 아무리 뉴노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좀 금도를 넘고 있지 않나 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원래는 형을 살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사면을 특별히 받아서 이제 자유인의 몸이 되셔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선거에 개입하기보다는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 윤석열 계엄 윤석열 탄핵 이후에 사람들의 역치가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스승의 날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도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마저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냥 이유 없이 움직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그것을 국민의힘의 힘을 동원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하셨던 유영하 의원의 차기 당권 선거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 거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 하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잘못한 줄 알았는데 윤석열 보니까 박근혜는 선녀였네. 네. 뭐 이런
0: 얘기인 거죠.
1: 예. 그래서 그 신동욱 의원이 재평가 박근혜 탄핵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방금 그 말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네. 멘트를 뺏겨버렸어요.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뭐 과오가 있으시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정권들의 어떤 잘못된 점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었나. 물론 그걸 지금 뭐 잘못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뭐 대한민국 초유의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사법파괴라든지 예.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잊혀진 것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긴긴 세월 집권한 독재자의 딸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위의 삶을 살다가 뭔가 몰락하는 모습 이런 거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마음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예. 거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도셨던 영남권이라든지 충남 같은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국힘 찍을 사람들이 아예 안 찍을래 할 사람들은 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행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힘에 실망했던 원래 보수층들이 박근혜 예. 대통령으로 인해서 결집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도권에 올라오셨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지금 딱 효과가 있을 곳만 잘 다니셨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부산 북갑에 가신 걸로는 뒤집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가주시고 좀 더 일찍 가주셔서 박민식 후보의 편을 들어주셨다면 저는 분위기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구형을 이제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예. 뭐 본인께서는 자기가 구형한 바가

0: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판결문 찾아보니까 제일 앞서게 출석했다고 되어 계시던데 뭐 출석은 해서 본인은 반대 의사를 밝히셨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한테 30년이나 구형 때린 검사를 뭐 좋게 생각할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게 선거 기세가 한번 잡히면 3파전일 때는 밀려버리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이 늦어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지금 대구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기로 정말 열심히 뚫어내신 부분이 있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번에 효과가 김부겸 총리의 당선에는 조금 나쁜 효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쨌든 뭐 대구라든지 이 영남권에는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봅니다. 예. 뭐 장혜영 의원님은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2: 근데 역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예. 정말 안 되겠다. 역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실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 민주당 찍지 말까라고 하시던 분들도 이러니까 우리가 더 찍어야겠다라고 역효과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장동현 아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 같아요. 진짜로.
2: 맞아요. 그렇죠.
1: 그 이유가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중앙선대위원장으로서.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5월 18일부터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3천 명 대상으로 웹조사를 한 건데요.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장동혁 대표 긍정적 영향 10, 부정적 영향 52. 이게 부정적 영향이 5배가 더 많고 보수층 내에서도 긍정 23, 부정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긍정 33, 부정 25. 근데 무당층 내에서는 긍정 16, 부정 25. 역시 무당층에서는 또 부정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양당 대표들이 조금 고전하고 있네요. 뭐 장혜영 의원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1: 당연한 거예요?
2: 네. 왜냐하면 지금 양당 대표들이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직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를 미리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장동혁 대표만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랑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요.
1: 예.
2: 그리고 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전북에서 정말 전북에 살다시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 에는 이번 지방선거 초기에는 15대 1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압승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당장 서울 그렇죠. 뭐 대구 그렇죠. 심지어 전북은 말 그대로 정청래 지도부에서 공천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한 초유의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이 밀려날지도 모르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됐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번 지선에서 상대 정당을 상대로 어떤 스코어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선이 끝난 이후에 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보고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비호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님.
0: 저도 장혜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원래 국힘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도 부정평가를 하지만 국힘 지지자분들도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선거를 이기게끔 이끌지 못한 그 리더십에 대한 규탄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분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공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미국행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끼치지 못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오지 마시라 가만히 계시라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에게서도 계속 나올 정도인데 이분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봤을 때 선거가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당장 본인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할 상황인데 그 본인이 어떻게든 그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선거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로 인해서 혹시 영향력이 나빠져서 나의 어떤 나쁜 영향력으로 인해 선거에 불리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모먼트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 고관여층 지지자분들은 또 그런 걸 보세요.
1: 예.
0: 그러니까 비호감으로 더 느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본인이 공천관리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리더십 못 보여서 이렇게 망쳐놨는데 아직도 본인 생각만 하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더 싫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분들은 조금 달가워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지금 선거를 보고 있지 않고 다음에 있을 자신들의 당권 다툼에 계속 시선을 두는 모습에 이런 모습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1: 예.
0: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양당이 모두 후보를 낸 지금 양당이라고 하면 정의당과 개혁신당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시장 선거 얘기 아주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이게 막판에 선거 쟁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 오늘 이제 저녁에 TV 토론도 있어요. TV 토론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좀 두 분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2: 사실 이제 뭐 정원 후보 찍을 사람이 오세훈 후보 찍거나 오세훈 후보 찍을 사람이 정원 후보를 찍지는 않고 대신에 3당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제 표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토론에서는 이 안전 문제, 특히나 오세훈 시정 안에서 뭐 싱크홀 문제, 이태원 참사, 그리고 GTX 문제, 이제는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까지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책임은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3당 후보들이 항상 가장 힘든 게 본인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양당 후보님들께서 침대 축구하시느라 받아주지 않으셔서 국민 앞에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다행히 우리 선거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토론회는 또 나갈 수가 있게 돼서 그게 마침 오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작은 정당에서는 정말 다시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개혁신당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엘튼 존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불렀습니다. 피니시 라인.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 정치의 심장 대구 달성군의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43.1세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이곳에 등판한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0: 예, 먼저 그 지역 판세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눈에 띄는데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달성군 거주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인데요.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 48.5,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 41.7,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 지역에서 보통 한 30% 정도 그동안 받아왔던 걸로 보는데 굉장히 강세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일, 17일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0: 17일, 18일이요.
1: 예, 예. 예, 그렇죠. 열흘 전이네요. 예. 최신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열흘 전에 수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KBS하고 MBC 두 군데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고요.
0: 예.
1: 우리가 통상 판세나 추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시차를 두고서 흔히 말하는 추세, 트렌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도 두 개가 다른 조사이고 제가 물론 이제 뭐 변명성 해명은 제가 하지는 않겠고 열흘 전에 조사이고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조사 기관이 달랐다.
0: 예.
1: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여론조사 그 기관 꽃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꽃에서 발표한 것은
0: 예.
1: 또 11.8%로 오차범위 바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보면 약간 진보 성향의 언론 내지는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은 여론조사 꽃은 인용을 잘 하지 않고
0: 예.
1: 그 전에 발표 열흘 전에 여론조사 꽃은 참고로 저도 뭐 김어준 방송의 그 꽃을 인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0: 예, 예.
1: 11.6%의 격차가 나온 오차범위 바깥에서 제가 우세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뭐 잘 보도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0: 예,
1: 아시는
0: 예.
1: 대로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3도 있고 4.4도 있는데
0: 예.
1: 어떻든 열흘 전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꾸 이제
0: 알겠습니다.
1: 뭐 추세 내지 판세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예, 뭐 예 무슨 뭐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저희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접전으로 가는 것도 처음이라서 이게 아마 많이 강조가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 꽃이 24일에서 25일 달성군 만 18세에서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이진숙 후보 48.9, 박형룡 후보 37.3. 그래서 11.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이진숙 후보님이 앞서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요점은 한때 접전으로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차범위 밖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제가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뭐 후보님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한때나마 접전으로 붙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1: 예, 어떤 면에서는
0: 예.
1: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0: 당연해요?
1: 제가
0: 예.
1: 아시는 대로 대구시장 선거를 하다가 옮겨왔지 않습니까?
0: 예.
1: 제가 달성군에서 후보 등록을 한 것이 5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0: 예. 그러니까
1: 저도 달성군의 유권자들, 달성 군민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또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저의 정책이나 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그 시간이 상대 후보에 비해서 좀 짧았다. 지금은 이제 제가 5월 6일에 등록을 했으니까 상당 기간이 지났고 거의 뭐 2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0: 예.
1: 많은 유권자들께서 당신 잘했다. 달성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다오.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싸워다오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박형룡 후보가 지금 대구에서만 7번째 출마를 했다 이거를 또 강조하고 계시더라고. 달성에서도 3번째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가 좀 외부인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많이 출마해서 또 많이 떨어진 게 그렇게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건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의 경쟁력을 그만큼 여러 차례 시험을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즉 유권자들께서 그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 예.
1: 뭐 출마 횟수를 가지고 당선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출마 계속하면 언젠가는 당선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제가 왜 외부인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출마 관련해서는 4년, 5년 전에 제가 대구 동구갑에서 출마를 한 적이 있고요.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0: 예, 예.
1: 또 4년 전에는 대구 시장으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0: 예, 예.
1: 말씀을 드리면.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0: 예.
1: 달성군과의 인연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제가 경북대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직장이 달성군 화원읍에 있었던 동국고등학교예요. 지금은
0: 예.
1: 대원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연이 달성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선거 공보물이 화제인데요. 수갑을 찬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경찰 출석 불응으로 체포 적부심까지 갔던 사건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무리하게 포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전혀 무리하게 내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 김 앵커께서도 아시는 대로 국회 출석 하는 것 때문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것도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냈거든요.
0: 예.
1: 무리한 공보물 사용이 아니라 공보물에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리한 체포였죠. 그건 다 인정하는 것이고 무리한 정권에 또는 무리한 경찰에 무리한 체포를 뚫고 나왔다라는 것이 결국은

0: 무도한 정권과 싸우겠다는 상징성을 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썼고 전면에 배치한 것도 아닙니다. 표지는 그냥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고요. 내지에 그렇게 들어있죠.
1: 예, 알겠습니다. 그 선거 캠프에 갈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이탈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지지자들과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군데 그쪽 추경호 의원 쪽 당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있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캠프가 돌아가는 건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0: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되고 예. 이게 전형적으로 저는 좌파들의 아전, 인수, 침소, 봉대, 견강, 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캠프 대단히 잘 돌아가고 있고 캠프가 지금 뭐 북적북적거려가지고 제가 쉴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1: 예.
0: 캠프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캠프 구성원들도 대단히 서로 격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공약 좀 여쭤볼게요. 달성의 미래 비전으로 초순수 플랫폼 센터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수자원 공사에서도 예산 매칭 문제로 멈춰있던 4천억 원대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뭔지, 초순수가 뭔지, 그리고 이게 네.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달성 군에 물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워터 클러스터. 또 줄여서 물클이라고 하기도 해요.
1: 예.
0: 물 클러스터 줄여가지고 이게 물 관련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시는 대로 90년대 초반에 페놀 사건 때문에 대구 하면은 거의 그 당시에는 물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낙동강 페놀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아, 그러면 이제 물 관련 기업들은 물 관련 산업을 대구에서 육성하자, 발전시키자 해서, 그 이후로 물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게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물 클러스터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물 하면 흔히 이제 식음료수를 생각을 하고 또 해수 담수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초순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더 알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ultra pure water입니다.
1: 예.
0: 아, 극도로 순수한 물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공업 용수예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산업에 사용이 되는 왜냐하면 그 반도체는 조금만 그 불순물이라고 하나 좀 이물질이 들어가도
1: 예.
0: 불량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산업,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게 바로 초순수입니다. 그래서 이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사실상 어차피 지금 물 클러스터가 대구에 있으니까 유치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대구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방비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상 홀딩이 된 상태입니다.
1: 예.
0: 제가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걸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따라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관유관 기업까지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어차피 그 같은 유사 업종이 모이게 되니까. 이전에 수자원공사가 예측했던 것은 5년에 걸쳐서 2,1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1: 예.
0: 뭐 저는 그 이상의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칠성시장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님하고는 별도로 만나거나 사진을 찍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달성군이 네. 이제 박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인데.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딱히 지원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보수층에서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1: 예.
0: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을 분류를 했던데 달성군 저의 경우에는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여연에서도 뭐 몇 차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 예.
0: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뭐 그 2012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후보로서 제가 MBC에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 지원 유세를 오시지 않아도 걷더니 당선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만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1: 예.
0: 다만 이제 김 앵커께서 김진우 앵커께서 이거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안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잡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취지로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 예.
0: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부분 이 지역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도와주러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다만
1: 예.
0: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네.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0: 지금 고발장을 제가 들고 간 거죠. 제가 뭐 고발을 했다기보다 국민의힘의
1: 힘,
0: 예, 언론 자유 특별위원회에서
1: 예, 예,
0: 고발을
1: 예.
0: 하는데
1: 이게 YTN 지분 매각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좀 설명을 네네, 짧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좀 해주시죠. 예.
0: 아니 이미 민영화된 회사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리고 이제 항소 포기 대장동에서도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7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초과 이익을 몇 사람의 그 대장동 일당이 나눠 가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포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말 그대로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이미 유진이라는 쪽에 최다 출자액 변경이 완료가 됐는데 1심에서 이걸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자체가 재판 소원제에서 4심까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심까지
1: 예.
0: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심만 가지고 항소 포기를 합니까? 정말 이 정권 이렇게 하다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게 될 겁니다.
1: 예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거, 다시 뭐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로 뭐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0: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1: 예.
0: 뭐 2인 체제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2인 체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가서도 공문으로도 국회에 대해서 민주당 다수인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에 대해서 제발 상임위원 3명 보내달라 5명 완전체 만들어달라 공문 보냈고 수차례 걸쳐서 기자회견했고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1: 예.
0: 이 2인 체제를 만든 원흉이 민주당 아닙니까?
1: 예.
0: 말 그대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왜 달성군의 이진숙이 뽑혀야 되는지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0: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싸울 사람은 이진숙이다. 두 번째는 저는 국제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 산단을 8개나 보유하고 있는 달성을 국제 세계 지도에 올려놓겠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이진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천국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이진숙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간단히 개요 말씀드릴게요. KBS 대구 의뢰로 항공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 6일 대구 달성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한 건데요. 이진숙 후보 39, 박형룡 후보 30. 그래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라서 오차 범위 밖에서 당시에 이진숙 후보가 앞서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울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내일부터 사전투표일입니다. 예,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시간 되실 때 모두가 투표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원이나 길에서 새를 자세히 관찰하는 탐조가 현재 MZ세대에게 핫한 취미로 떠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탐조 동아리가 인기고요. 조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도 등장했는데요. 왜 이렇게 화제가 됐나 했더니 연구에 따르면요, 새를 관찰하는 취미를 가지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고 기억력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아, 마치 멜로디 같은 새소리와 시비로운 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은 힐링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비가 내리고 난 뒤 한층 진해진 자연의 향기와 소리가 모두 선물처럼 느껴지네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죠, 서울은. 이제는 비가 그치고 아주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인지 그 공기의 향기 자체가 좀 달라졌죠, 여러분. 뭔가 아주 진한 봄내음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 MZ세대 사이에 또 유행이 생겼더라고요. 새를 관찰하는 탐조. 야, 이 탐조가 원래는 중장년층들한테 취미였는데요. 요즘 2030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라고 하네요. 장비라고 해봤자 망원경 정도만 있으면 되고 새의 모습을 관찰하고 또 깃털이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움직인다, 날짜별로 적고 뭐 이러나 봐요. 아무래도 경쟁 사회에 지친 그 마음을 이렇게 새를 관찰하면서 조금 해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도 이 탐조가 인간의 불안을 줄어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글쎄 이런 유행은 얼마든지 탑승해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광고 듣고 갈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한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CPBC 라디오의 이용자 설문조사가 6월 1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얼른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하셨다면 주위의 가족, 친구, 또 지인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많이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CPBC 플러스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참여하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샵 1053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요.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CPBC 라디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소요시간 약 5분, 선물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음접풍에서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벨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1137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형주 오빠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1137님 환영합니다. 1932님께서 캘리그라피 수강 2개월 차 접어듭니다. 한달 동안 내리 줄만 긋다가 이제 가나다라 쓰고 있습죠.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직접 쓰신 글인데, 아니, 잠깐만. 아유, 글씨 좋은데요? 예? 한달 동안 내리 줄만 긋 이유가 있었네. 약간 이거 그런 느낌 나요. 요즘에 제가 오랜만에 그 웹툰 중에 무료로 공개된 무협지 웹툰이 있더라고요.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왜 무술 배우러 갔는데 한달 동안 물찌개만 나르게 한다든가 뭐 청소만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나? 그러면 줄만 반듯이 그어봐. 한달 동안 내리 줄만 긋는 거지. 야, 근데 그러고 났더니 글씨에 뭐랄까 지금 올려주신 사진 속이 직접 쓰신 글에 한획한 획이 힘이 있어요. 괜찮은데? 진짜예요, 진짜.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획에 힘이 느껴집니다. 한달 동안 줄만 긋 보람이 있네요. 화이팅! 이재진님께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하기 위해 부지런히 들어왔어요.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난후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진 날씨였어요. 네, 재진님 어서 오세요. 유현미님께서 아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쁜 사진 하늘만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와, 멋집니다. 정말 그림 같은 하늘 사진이네요. 이런 풍경을 만나게 되면 진짜 말이 필요 없죠. 와, 무슨 만화 영화에서 보던 그런 구름 느낌이다.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1417님께서 쩡디 저는 설문조사 마쳤어요. 최애 프로그램 어디에 체크했을까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무흐흐.
네, 1417님 정말 궁금해 미치겠네요. 최애 프로그램 어디다 체크했을까? 아, 궁금하다 정말. 어쨌든 설문조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진아님께서 PC 앞인데 CPBC 홈페이지에서도 설문 못 찾겠네요. 참고로 샵 방향치. 네, 진아님. 이걸 왜 못 찾을까? 약간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찾아보려고 애를 좀 써주세요.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효진님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가 너무너무 많이 밀려서 20분가량 지각했어요. 20분 더 근무하고 퇴근했다죠? 오늘은 막내딸이랑 쇼핑하기로 했는데 배고파서 일단 먹고 시작했어요. 중디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전 저녁 잘 먹고 왔습니다. 효진님도 일단 쇼핑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먹어야죠. 드시고서 힘내서 으쌰으쌰 쇼핑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시원해서 걷기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날씨가 정말 이렇게 상쾌한 날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녁 식사 하셨다면 가볍게 산책하고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음자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남예지의 춘천 가는 열차, 그리고 오혁의 소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숨은 명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음악들인데요. 먼저 들어보실 곡은요, 브렛 앤더슨의 The Impress, The Impress입니다. 아직도 건재한 브리팝 밴드 스웨이드의 리더이자 보컬리스트인 브렛 앤더슨이 2008년에 발표한 두 번째 솔로 앨범 Wilderness의 수록곡인데요. 사운드는 화려하지도 또 강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많은 것을 비워낸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브렛 앤더슨의 목소리가 감정의 잔해처럼 흘러다니죠. 특히 그의 보컬은 나른하면서도 연극적이어서 더 깊은 우울과 사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곡에 대해 영국의 언론들은 서늘하고 품이 있는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아트팝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보즈 스캑스의 시에라입니다. 1994년 12집 앨범 Some Change에 담긴 이 곡은요, 그의 1970년대 전성기 히트곡들과는 또 다른 결의 작품이에요. 보사노바 리듬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편곡 위에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버즈 스캑스의 특유의 보컬이 얹히면서 한층 더 깊고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머무는 감정, 그리고 늦은 오후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여운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버즈 스캑스의 대표곡인 We're All Alone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그런 엄청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마음을 채워주는 숨은 명곡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브렛 앤더슨의 The Empress, 버즈 스캑스의 시에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올해 듣고 싶은 숨은 명곡 두 곡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양수정님께서 마포대교 건너고 있는데 버즈 스캑스의 노래가 노을처럼 저도 물드는 저녁 풍경입니다 하시면서 다리 위에서 건너면서 찍은 사진을 노을 지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멋집니다. 멋져요. 요즘에 진짜 그 서울의 노을 지는 하늘 풍경이 어찌나 멋진지 진짜 막 외국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정도예요. 정말 너무 멋있어서. 공다영님께서 여행 다녀온 후 오랜만에 뒷산 데크길 걸으며 듣습니다. 낮엔 엄청 더웠는데 지금은 시원하고 하늘도 맑습니다. 꽃이 찾아보니 큰 금계국이라네요. 와,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오늘 몸이 찌뿌둥해서 올까 말까 했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면서 또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역시 산 중턱인가요? 정상인가요? 여기 이거는 정상 같은데 약간 정상 느낌인데요. 지난번엔 약간 중턱 느낌이셨는데 역시 하늘이 멋지니까 산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정말 장관이네요. 장관. 거기다가 이렇게 예쁜 노란색 꽃이 길가에 피어있으니 무슨 지난번에도 약간 알프스 같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 이 산이 좀 예쁜가 봐요. 여기가 좀 예쁜 것 같아 유독 다른 산에 비해서. 야, 참 진짜 예쁩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정도의 산이 뒤에 있으면 진짜 틈만 나면 자주 오르고 싶을 것 같아요. 지난번과 같은 곳 중턱이라고. 약간 그 사진을 다른 방향으로 찍으신 거구나. 꽤 높아요 중턱인데. 어쨌든 참 멋진 뒷산을 가지셨네요. 다영님 부럽습니다. 박진경님께서 내일부터 선거 사전선거일이라는데 선거 당일은 미소천사가 쉬니까 전 사전선거 할랍니다. 아까 새 얘기 하셨잖아요. 오늘 미소천사가 하원하면서 비둘기를 그리 찾더라고요. 비둘기를 못 찾아서 비둘기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울어서 비둘기를 불러올 수 없어서 참 난처했어요. 비둘기를 또 좋아하는구나. 물론 아이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비둘기들 쫓아다니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하죠. 바닥에 앉아있는 비둘기 막 쫓아가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후툭 하고 날아가는 거 그거 보면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미소천사도 그거 하고 싶어서 비둘기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참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박혜경의 동화.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9306님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쫑디, 오늘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석 달 넘게 직장 동료 두 명이랑 점심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제가 대부분의 반찬을 준비했어요. 두 명은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서 미혼인 제가 오전이 그나마 한가하니까 아침에 제육볶음, 쌈밥, 가끔은 잡채, 소갈비까지 만들어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즉석밥만 돌리면 되니까 꽤 괜찮았답니다. 아침에 반찬 만드는 일이 정신없고 혹시 맛없을까봐 걱정됐지만 다들 잘 먹으니 다행이다 했는데 오늘 동료들이 밥 먹다가 김치가 너무 익었네, 반찬 간이 심심하네 뭐 이러는 겁니다. 저 그 얘기 듣는데 속상해서 눈물이 터졌고 열심히 만든 건데 그렇게 맛이 없냐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료 두 명이 깜짝 놀라서 그런 의미 아니라며 일이 힘들어서 아무 말이나 나왔다고 사과를 건네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반찬 준비하는 게 부담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더니 동료들이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며 이제 돌아가면서 반찬 준비하자고 했고 내일은 점심 사 먹기로 했습니다. 돈 아끼자고 도시락 먹었던 건데 약간 소동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9306님이 신청해 주신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참이 9306님 사연 읽는데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이 9306님도 그렇고 그 동료분들도 참다 어른이다. 멋있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좀 마음 상해서 삐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약간 삐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안 보면 되지 뭐. 뭐 굳이 마음 상해 가면서 뭐 관계를 유지하나. 에,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서 정리할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근데 이 9306님 사연 보면서 저도 약간 반성했네요. 진짜 어른이라면 이런 반응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이 말. 저도 좀 9306님과 그 동료분들의 이런 태도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정민님께서 대학로에서 뷰티풀 라이프 연극 보고 왔어요. 두 분의 배우가 웃겼다 울렸다 부부의 인생극을 보며 부모님 생각 그리고 노년기로 가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보여 진한 감동이 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극 감상평 보내주셨네요. 저안본 건데 요즘에 그렇게 연극이 좀 관심이 가던데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보러 가야겠어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다시 만나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8: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9: 안 할래요.
10: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9: 그래.
8: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4: May I help you?
1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6: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지난 3월에 부산 밀면을 라면처럼 인스턴트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하루 평균 무려 13만 개가 팔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 밀면에 애정을 지닌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냉면도 비빔면도 아닌데 밀면은 뭘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스턴트 제품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살얼음 동동 떠있는 밀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산의 여름을 상징하는 밀면, 알고 보면 그리움에서 태어난 음식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문에 함경도를 떠난 피란민들은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고향에서 즐겨 드시던 냉면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부산에는 메밀도 감자 전분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대신 미군의 원조 물자로 받은 밀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면을 만들던 메밀이 아닌 밀가루에 고구마 전분을 섞어서 쫄깃하게 면을 뽑아냈고 부산 우암동, 당감동 등 피라민들이 모여 살던 그 골목골목에서 이 밀면은 태어났습니다. 고향 맛을 떠올림에 만든 정성과 그리움과 눈물이 이 밀면 한 그릇에 담겨서인지 한번 먹은 사람들은 자꾸 찾게 됐고요. 또 당시만 해도 부산은 뼈를 고아서 육수를 만드는 일이 생소했대요. 그래서 이 육수에 국수를 말아 먹으니까 허약했던 몸도 나아지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밀면의 인기는 커졌다고 합니다. 부산 우암동에 가면 최초의 밀면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엔 허영만 선생님이 몇 년 전 방문하셔서 사인과 함께 적어놓으신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만든 음식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맛은 멋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랜 세월 이어오며 우리 여름의 맛이 되어준 밀면의 맛. 올여름도 꼭 다시 만나고 싶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최백호 선생님의 부산에 가면 이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진짜 그 맛집들 유명한 맛집들 많잖아요. 이 오랜 전통을 지닌 또 음식 중엔 돼지국밥도 유명하지만 또 부산 밀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육수를 부어 먹을 수도 있고 또 비빔 밀면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게 드셔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냉면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음식이죠. 정말 이 부산 최초의 밀면 가게가 4대째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도 운영 중이라고 해요. 체인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한자리에서 대를 이어서 장사하는 이런 가게, 뭐 이런 음식점은 그냥 믿고 가는 가게잖아요. 그죠? 참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체인점 하자고 굉장히 많이 러브콜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뿌리치고 이렇게 뚝심 있게. 이런 음식점들 보면 체인점을 하게 되면 그 맛의 본질이 흐려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본인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다는 거죠. 아, 그래도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인점 맛이라도 좋으니까 그 부산 본점의 그 직영 체인점 같은 거 서울에 있으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어떠실지. 이제 이 밀면이 또 땡기는 계절이 됐잖아요. 그죠? 8439님께서 부산하면 돼지국밥, 동네파전, 씨앗 호떡 등도 있죠. 부산 출신이 아닌데 왜 이런 음식들을 잘 알죠? 네, 8439님. 부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대? 거기 그건 꼭 먹어봐야 된대.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해 놓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도 앱에다가 각 지역 맛집 저장 안 해놓으셨어요? 그 지도 딱 열면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도부터 체크해보는데 외지인들이 요즘엔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유현미님께서 믿고 먹는 부산의 장전 밀면 생각나요. 양수정님께서 이 노래 들음 당장이고 부산 여행 가고 싶어져요. BTS 공연 앞두고 넉넉한 인심으로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바래보아요. BTS 공연이 부산에서 있을 예정이죠. 벌써 뭐 뉴스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던데 참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얘기들은 조금은 아쉬운 얘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벌써 부산을 찾는 전 세계 그 아미들이 숙박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너무 비싸서 자 뭐 한번 장사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사실. 네, 부산에서 넉넉한 인심을 좀 보여주고 아 여행하기 너무 좋다 부산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부산이 전 세계인들에게 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잘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해요 이런 거. 자

0: 잠시 후에 만날 이분 고향이 부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밀면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분께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도 기대가 되네요. 광고 듣고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이제 다음 주면 6월인데 이분께는 이 부산 맛집 정보 좀 얻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제가 부산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요. 네. 하도 이제 어릴 때 잠깐 살다 올라와서 사실 부산에 어떤 맛집들이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고요. 저도 네. 또 특별히 밀면에 대한 기억은 또 없거든요. 저희 가족은 하도 냉면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부산에 간다고 하면 항상 먹고 싶은 게 남포동에 파는 떡볶이가 항상 기억에 남아요.
0: 네.
1: 그 이렇게 길에서 파는 떡볶이인데 쌀떡인데 떡이 진짜 굵고 색깔이 진짜 시뻘게요 떡볶이가. 네. 근데 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0: 네.
1: 근데 시뻘건데 딱 먹으면 안 매워요.
0: 뭔가
1: 달고 맵고 짜고 이 맛이 정말 아주 잘 조합되어 있는 그 떡볶이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0: 떡볶이. 아, 부산에 떡볶이는 또 생각이 나네. 저는 부산 가면 꼭 먹는 게 있어요.
1: 뭐예요?
0: 미역국.
1: 예?
0: 그 성게알 미역국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1: 네.
0: 그 맛은 사실 서울에 어느 식당 가도 잘 안 나더라고요.
1: 그러게요. 보통 네. 제주도 가면 성게알 미역국 많이 드시던데.
0: 근데 저는 부산의 그 집이 저한테는 최고였어요.
1: 그렇구나. 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0: 해운대 쪽인데
1: 네.
0: 저는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1: 그렇군요.
0: 근데 진짜 부산에 맛집이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진짜.
1: 가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아니 맛있는 거 진짜 안 먹어도 되니까 부산 그냥 바다가 놀러 가고 싶다. 자, 영화 마이크를 보셨어요?
1: 네, 마이크를 봤습니다. 근데 뭐 재밌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0: 네.
1: 제가 이 정도로 감명 깊게 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지만
0: 네.
1: 마이클 잭슨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0: 네.
1: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막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다가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다큐까지 보게 됐어요.
0: 네.
1: 이 다큐가 뭐냐면 We Are The World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0: 네,
1: 이 곡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 없으실.
0: 아프리카
1: 예.
0: 난민들을 돕기 위한.
1: 네네네. 가뭄으로 그 고통받는 난민들을
0: 네.
1: 돕기 위한 프로젝트였고 1985년 그 곡이 녹음되던 당시에 그 장면들을 이제 다큐로 만든.
0: 아, 너무 많이 본 장면이죠
1: 작품이다.
0: 진짜.
1: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또 감동이 있겠지 하고 봤는데요.
0: 네.
1: 저 진짜 많이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정말 한 주 내내 이 다큐에 빠져 살다 왔습니다.
0: 아니 사실 이 마이클 영화
1: 네.
0: 굉장히 관심이 가고
1: 네.
0: 보고 싶은 영화긴 한데 이거 재미있을까?
1: 그렇죠.
0: 마이클 잭슨의 그 생전 모습을 어떻게 잘 표현했을까?
1: 맞아요.
0: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1: 의구심이 있죠.
0: 또 진짜 이 음악을 직접 하시는 남예지 씨가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1: 네.
0: 진짜 꼭 봐야겠네요.
1: 그 연기를 일단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 마이클 잭슨 역 맡으신 분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막 어떤 분들은 재미없다, 막 엉망이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최고다.
0: 그러니까
1: 막 정말
0: 평들이 좀 이렇게 극과 극인
1: 맞아요.
0: 글들이 좀 있어서.
1: 그리고 뭐 이렇게 제작진에 대한 어떤 논란들 때문에 이
0: 네.
1: 영화를 보는 것이 마이클 잭슨에게 도움이 안 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0: 참.
1: 여러 가지 진짜.
0: 네.
1: 그런 논란들을 보면서 마이클 잭슨은 죽어서도 진짜 이게 편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0: 그래도 제가 만약에
1: 네.
0: 하늘나라에서
1: 네.
0: 그 마이클 잭슨의 입장이라면
1: 네.
0: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도 나에 대해서
1: 않고.
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 네.
0: 갑론을 막 싸우기도 하고
1: 그쵸?
0: 나를 그리워도 하고 영화 보면서 눈물도 흘려주고
1: 네.
0: 더군다나 한국의 재즈 아티스트인데 내 영화 보면서 울어. 아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네. 너무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영광이네요.
0: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했으면 뭐 별로 감이 없었을 텐데 남예지 씨가 재밌다고 하니까 저 이거 꼭 봐야겠네요.
1: 꼭 보세요.
0: 네.
1: 그리고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이 다큐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
1: 저는 여기서 또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참여 가수 명단을 적어왔는데요. 사실 다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스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퀸시 존스부터 스티비 원더, 빌리 조엘, 마이클 잭슨, 밥 딜런, 레이 찰스 어쩌고 너무 많은 스타들이 정말 전설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0: 네.
1: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일단은 행복하더라고요. 막 밥 딜런이 녹음하기 전에 좀 긴장해가지고 스티비 원더한테 아, 나 연습하게 피아노 반주 좀 해줘. 이런 장면.
0: 야.
1: 그리고 막 마이클 잭슨이 다른 가수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녹음하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장면인데 너무 놀라웠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라이오넬 리치라는 가수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렇게 뭐 곡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0: 네.
1: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너무 뭐랄까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진짜 내 삶이 너무 행복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이 사람을 모으고 조율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0: 네.
1: 전체 프로듀서가 퀸시 존스예요.
0: 네네.
1: 이 퀸시 존스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녹음이 시작되자마자 딱 스튜디오 앞에 자존심은 문 앞에 두고 오세요. 이런 말을 딱 붙여놓고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스타들이 모이니까 혹시 이제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0: 맞아,
1: 의견
0: 맞아.
1: 조율이 안 될 수도
0: 있고 다 자기가 최고의 스타들이잖아. 그쵸?
1: 근데 이 말 때문에 그런지 네. 정말 싸움이 하나도 없이 일이 잘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괜히 최고의 프로듀서가 아니구나.
0: 참 대단합니다 진짜.
1: 네.
0: 자 그럼 그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1: 네네네.
0: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오늘 네. 듣는 건가요?
1: 네. 첫 번째는 이제 배우이자 가수이자 또 정치인이고도 했던 굉장히 네. 대단한 해리 벨라폰테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1: 이분은 예술가지만 정치가로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가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라이오넬 리치의 매니저였던 켄 크레이건이라는 사람 사람이 그 당시 뭐 연예인만큼 유명한 매니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퀸시 존스가 녹음하던 중에 쉬는 시간에 아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 해리 벨라폰테 덕분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네.
1: 거기 있는 이제 스타들이 모두 이제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를 하는데요. 이 벨라폰테의 히트곡 중에 데이 오라는 곡이 있대요. 들어보시면
0: 네.
1: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신 곡일 것 같은데 알자로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스튜디오에서 네. 다 모여 있는 스튜디오에서
1: 근데
0: 갑자기
1: 네,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곡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던 이 콜앤리스폰스 형식이에요. 누가 선창을 하면 뒤에 이제 합창이 이렇게 따라오는 형식인데 다 같이 갑자기 합창으로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서 다 같이 노래를 하는데 저는 이 다큐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벨라폰테라는 분을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0: 네.
1: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좀 같이 들어봐야겠다.
0: 아유,
1: 해서
0: 좋네요.
1: 가져왔습니다.
0: 네, 자 그럼 첫 곡으로 해리 벨라폰테의
1: 데이
0: 그
1: 오?
0: 합창곡이었다는 네네네. 그 곡 데이 오 함께 들으시죠. 이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니지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해리 벨라폰테의 데이 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노래 듣는데 와 전형적인 노동요
1: 맞아요, 맞아요.
0: 문화 생각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노래 노동요가 맞네요.
1: 네네 맞습니다. 이 부제가 더 바나나 보트 송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메이카에서 노동자들이 바나나를 그 배에 싣는 선적 작업을 할 때 부르는 노래였다고 해요.
0: 네, 참 전 이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사실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1: 맞아요.
0: 노동요가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일을 할 때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일을 하는
1: 네네.
0: 그런 거는 동서양을
1: 갔죠.
0: 저희도 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다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참 노래가 그만큼 그냥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인간들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1: 네.
0: 그런 여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특별히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취미 생활.
0: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 노래 함께 합창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날 것 같고.
1: 네.
0: 김은서님께서 저도 그 다큐 이번 주에 봤어요.
1: 와.
0: 마이클은 어제 봤어요. 오랜만에 혼자 영화 관람이었어요. 마이클 역을 하신 분이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큐에서 마이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네. 마이클 잭슨의 육성이 또 나오나 보죠?
1: 네네네. 그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 다큐에서 마이클 잭슨이 녹음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쭝디도 잘 아시겠지만 보컬 녹음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제 목소리랑 반주를 헤드셋으로 들으면서 녹음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녹음실 안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놓으니까 마이클 잭슨의 생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소리가.
0: 그게 참 쉽지 않은데
1: 네.
0: 그죠?

0: 뭐 이렇게 웃으세요.
1: 아니 저기.
0: 네.
1: 이대호 선수. 네. 저거 진짜 있거든요. 대호 이거 있는데 그거랑 진짜 비슷하네요. 아, 저 너무.
0: 아 유현미님께서 아 갑자기 첫 소절 듣고 롯데 영구결번 이대호 선수가 대호 대호 외치잖아요.
1: 똑같네요.
0: 네. 그러네요. 에, 가사로는 데이오 데이오인데 데요 데요 데요 이러니까
1: 아 어쩐지 익숙해서 끌렸구나 내가.
0: 자 음악인의 저녁 풍경 음악의 발견 오늘은 이 We Are The World 이 노래가 녹음됐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그
1: 네.
0: 밤에 함께했던 음악인들의 노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또 궁금해지네요 벌써.
1: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아까 이제 제가 친구 삼고 싶었던 라이오넬 리치입니다. 원래 이 We Are The World의 작곡을 라이오넬 리치랑 마이클 잭슨이랑 스티비 원더가 함께 하기로 했대요.
0: 네.
1: 근데 라이오넬 리치의 말에 따르면 스티비 원더한테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전화해보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0: 네.
1: 답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연락이 없어서 마이클 잭슨의 집에 가서 둘이 곡을 썼대요.
0: 어허.
1: 근데 그 영화 마이클에 보면 마이클 잭슨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 유독 유별나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 기린도 있고 알파카도 있고 이런데 그 라이오넬 리치가 마이클 잭슨의 집에 갔더니 곡을 쓰는 동안 계속 막 침팬지가 돌아다니고 막 저기 부엌에서 개랑 앵무새랑 싸우고 옆에서 갑자기 학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막 뱀이 나타나고 이래서 자기 정말 집에 가고 싶었다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멋진 곡을 둘이 완성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이 많은 스타들이 한 자리에 사실 시간 약속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일부러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는 날에 녹음을 잡았대요.
0: 아하.
1: 근데 그 해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4회가 라이오넬 리치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상도 6개나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녹음을 계속 신경을 쓴 거예요. 그 진행하는 동안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잭슨과 라이벌 구도였던 프린스를 꼭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0: 네.
1: 결국에 프린스는 섭외하지 못했습니다.
0: 근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인원을 다 통솔하고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한 게 라이오넬 리치였어요.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어볼 건데 또 한 명 다이애나 로스도 참여를 했거든요.
0: 네.
1: 그 다이애나 로스도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다큐가 끝나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혼자 남아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비 원더가 다이애나 로스에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아,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우는 걸 보면서 아 되게 행복했구나 그런 뭐 느낌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부른 노래예요. Endless Love라는 정말 부르의 명곡이죠.
0: 아,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아유 정말 언제 들어도 좋은 이 노래 라이언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집중해서 들어본 건 처음이네요.
1: 그러게요.
0: 네, 들으면서 다시 한번 놀래요.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1: 너무 잘하죠.
0: 옛날에는 그 녹음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어서
1: 그쵸.
0: 노래 녹음할 때 정말 조금만 실수해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1: 그쵸,
0: 해야 되고
1: 그쵸, 그쵸.
0: 막 혼자 불러도 그런데 둘이 듀엣을 하면 한 사람이 잘 불러도 한 사람이 조금만
1: 맞아요.
0: 삐끗하면 다시 또 불러야 되고
1: 맞아요.
0: 이게 쉽지 않거든요,
1: 이
0: 진짜.
1: 다큐를 봐도 뭔가 다시 녹음하려면 그 테이프를 앞으로 돌리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해도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더라고요.
0: 아, 진짜 노래 너무 잘합니다. 박진경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운 듀엣곡, 결혼식 축가로 불려도 좋을 것 같은 느낌.
1: 그러네요.
0: 자신 있으면 불러보세요. 와, 이 노래를. 와, 이 노래. 네. 아, 이 노래 만약에 신랑 신부가 함께 부르면 되게 예쁘겠다.
1: 자신 있으면
0: 아니, 뭐, 신랑 신부가 뭐,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본인들의 결혼을 자축하는 노래를 부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아니
1: 멋있겠네요.
0: 나중에 예진님 나중에 결혼하실 때
1: 네.
0: 괜찮을 것 같아. 너무
1: 노래
0: 멋있을 것 같은데.
1: 네. 노래 부를 힘이 남아 있을 때 결혼하게 된다면 꼭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는 뭐 평생 부르실 것 같으니까 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1: 네.
0: 진짜 그 모습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0732님께서 남예진님 안녕하세요. 저도 마이클 봤는데 2시간의 그 삶을 담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강추입니다. 아, 혹 보신다면 극장의 사운드를 느끼며 보시길 추천합니다라고.
1: 네.
0: 극장이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긴 하지만 또 사운드에 특화된
1: 맞아요.
0: 극장 상영관이
1: 있더라고요.
0: 있긴 하죠.

0: 거기는 딱 중간 자리부터 비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거기부터 예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1: 양수정님께서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집에 가면 남편이 자꾸 말 걸까봐 커뮤니티 로비에 앉아 오늘 방송 제대로 즐기고 집에 가려고. 네, 현실 부부의 어떤 네. 그런 하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분들은 사이가 진짜 좋은 거예요.
0: 그럼요.
1: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야지 이런 티키타카가 가능해요. 네, 아유 양수정님 부럽습니다. 두 분 사랑 영원하시길.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오늘.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 음악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0: 네.
1: We Are The World가 탄생됐던 그 밤에 함께했던 최고 스타들의 노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0: 네, 세 번째는 밥 딜런입니다. 밥 딜런의 녹음 순서가 왔을 때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기대를 했어요. 이 밥 딜런 자체가 너무나 거장이기도 했지만 약간 신비주의 인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같은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도 잘 만날 수 없는 사람 뭐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아. 엄청 기대를 하면서 딱 봤는데 기대와 달리 밥 딜런이 약간 녹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퀸시 존스가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스티비 원더는 심지어 모창을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래서 밥 딜런 목소리를 똑같이 모창을 해서 막 가이드를 불러주시고 피아노를 쳐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저런 데서 저런 데 노래를 어떻게 하지? 스티비 원더 비하면
1: 난 못할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1: 난 못해.
0: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밥 딜런도 저같이 이렇게 내향인의 성격을 갖고 계셨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앞서서 아무렇지 않게 노래 부르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죠. 저는 재즈 클럽에 노래하면서 관객석에 약간 뮤지션이 와 있기만 해도 네. 벌써 약간 위축되거든요. 노래 잘 못하겠고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네. 생각 때문에 긴장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일단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로 굉장히 멋지게 녹음을 해냅니다. 밥 딜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정말 유일무이한 상징적인 인물이시죠.
1: 네.
0: 너무나 좋은 곡이 많은데요. 오늘은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 곡은 리메이크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동명의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영화도 봤는데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독일 영화인데요. 굉장히 슬퍼요.
1: 이 Knocking on Heaven's Door는 건센로지스 버전이
0: 맞아요.
1: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가장 많은 네. 사랑을 받았어요.
0: 저도 그게 원곡인지 알았어요.
1: 옛날엔 그랬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건센로지스가.
0: 네.
1: 자 그러면 오늘은 밥 딜런의 목소리로
0: 네.
1: 듣는 거죠?
0: 네.
1: Knocking on Heaven's Door.

0: 네,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듣고 왔습니다. 이 밥 딜런의 버전은 좀 더 슬픈 것 같아요.
1: 네,
0: 좀 예,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네네네. 있죠. 세계적으로 약간 그 반전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고 네네네. 평화를 그쵸. 주창했던
1: 그런 가수였죠.
0: 그런 대표적인 네. 아티스트죠. 이런 가사 하면 정말 노벨문학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1: 네.
0: 네, 정말. 오영희님께서 그래도 결혼 추천 영원한 짝꿍 네, 우리
1: 네.
0: 추천하신대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한 짝꿍을 찾아보겠습니다.
0: 네, 영희님 행복하세요. 이지영님께서 처음 제대로 들어본 밥 딜런 또렷하고 마법 같은 곡이네요 라고 감상평 보내주셨습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위대한 명곡 We Are The World가 탄생할 때 함께했던 그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인공이네요.
1: 네, 네 번째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0: 오우.
1: 그래도 이 제가 마이클을 보고서 이 찾아본 다큐이기 때문에 이 다큐에서 제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거는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이었는데요. 이 다큐 내용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 사실 뭐 스타들의 스타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럼 없이 먼저 웃으면서 계속 다가가서 사람들한테 노래 설명해주고 또 불러주고 뭐 계속 웃는 얼굴로 그리고 그날이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 날이었잖아요. 본인은 거기 가지도 않고 먼저 녹음실에 와서 가이드 먼저 녹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순수한 사람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 영화에 비춰졌던 모습도 동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쉬운 거는 이런 사람이 정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원통하다. 네. 영화 볼 때도 그래서 좀 눈물이 났지만 다큐 볼 때도 그래서 좀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0: 네.
1: 그의 노래 중에서 너무 좋은 곡이 많아서 도대체 뭘 들어야 될지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이번에 Black or White를 골라봤습니다.
0: 아우.
1: 이거 뮤직비디오가 또 되게 재밌잖아요.
0: 저 이 뮤직비디오 처음 봤을 때 네.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1: 막 마지막에 사람 얼굴 계속 막 바뀌는 거.
0: 네. 당시로서는 정말 네,
1: 획기적이었죠.
0: 획기적인 그 특수 효과.
1: 네.
0: 아, 진짜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
1: 멋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 90년대 최고의 아역스타 맥컬리 컬킨이 또 출연을 합니다. 둘이 되게 친한 걸로 알려졌죠.
0: 맞아요.
1: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노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그럼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함께 들으시죠.

0: 네,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님께서 아 역시 너무 좋네요 이번에 들으니. 박진경님께서 앞에 뭐라고 소리 지르는 듯한 말 순간 전 음제품 올인한 줄. 마이클 잭슨 참 레전드. 아니 진짜 이 노래를 자세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놀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뮤직비디오에만 그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원에도 이게
1: 그러게요.
0: 들어가 있나 봐요. 그죠? 이 그 맥컬리 컬킨이 네. 뮤직비디오 아직도 기억나는데 자기 방에서 막 시끄럽게 기타 치면서 막 시끄럽게 구니까 밑에서 아빠가 지붕 그 빗자루를 쿵쿵쿵 치면서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2846님께서 와우 마이클 잭슨 수많은 명곡 중 가장 애정하는 곡이에요. 블랙 올 화이트 들려주셔서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진님 중디 짱짱. 양수정님께서 마이클 잭슨 이 노래 이후 세계 각국 캠페인에도 다양한 인종의 아름다움과 존중을 담은 영상들이 많이 등장했죠. 네. 참 마이클 잭슨이란 가수는 진짜 너무나 많은 네. 곳에 영향을 끼쳤던
1: 엄청난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굉장히 그 대부분의 영향들이 너무 선한 영향력들이었어서 네. 마이클 잭슨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참 안타깝고
1: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받았던 그 오해들
1: 네.
0: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주실 시간이 된 것
1: 네,
0: 같아요.
1: 마지막 곡은 대망의 마지막 곡은 We Are The World입니다.
0: 아 이거 들어야죠.
1: 네, 제가 한 주 내내 빠져 살았던 그 곡이고요. 이

0: 특히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꼭 오늘 이 소개해드린 다큐를 본 후에 다시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추천드리고요.
1: 네.
0: 이 장르, 인종, 또 뭐 장애, 유무 이런 걸 넘어서 진짜 이 모든 이 전설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노래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가능하게 했으니
1: 네.
0: 이 매체들이 이걸 두고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음악사의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이제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음악 프로젝트들이 연이어서 좀 많이 생겨났는데요.
1: 맞아요.
0: 한국에서도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80년대 그날이 오면 또 90년대 내일은 늦으리 같은 콘서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이 곡 끝곡으로 하면서 남예진님 또 보내드릴게요.
0: 네.
1: 오늘도 너무 멋진 음악, 재밌는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0: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
1: 네, 네.
0: 실제로
1: 네.
0: 보니까 진짜 예쁘네.
1: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아니,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 레비가 길에서 한 남자가 숨 가쁘게 달려가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아,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행운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군. 자네의 행운이 자네를 붙잡으려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자네가 너무 빨리 달려가니 행운이 자네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일세. 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벌써 5월도 끝자락이네요. 늘 바쁘게 살아왔고 쫓기듯이 살아간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랍비의 말처럼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행복은 빠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유와 느림 속에 있다는 지혜를 배우면서 기도의 오솔길을 천천히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너 어디 있느냐. 저를 찾나요? 여러분을 찾나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와, 이제 정말 성모성월은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예. 5월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아, 이번 달엔 묵주 기도 좀 더 정성껏 바쳐야지 마음 먹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아, 그런데 어느새 달력은 6월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을 향하고 있다니. 와, 바쁜 일상은 자꾸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선 멈춤하고 기도의 오솔길로 오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가족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또 어떻게 올라왔나 잠시 볼까요? 8783님, 아이고 1등이네요. 사무엘 형제님. 네,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서울병원에 와서 진료 기다리면서 오솔길을 듣습니다. 아이고, 효도하시는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안과 정기 진료라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오긴 왔는데 그냥 다음에 만납시다. 이 한마디만 듣고 싶을 따름이에요. 너무 좀 잘 좋아진 게, 말하자면 상태가 좋아져서 호전돼서 이 다음에 만납시다. 이 말이 참 반가울 것 같죠? 근데 언제 또 꼭 와야 돼요? 뭐 이런 말 하면 아유, 가슴이 또 쿵 하죠. 부모님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연세가 많으면 여기가 아프고 또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런답니다. 네, 3일 형제님,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병원 다니시는 게 참 좋아 보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마치고 또 모시고 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1417님, 수녀님, 눈 찡긋 하트를 이게 몇 개예요 도대체? 여시는 말씀이 산책 중 보았던 나뭇잎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물방울처럼 싱그럽게 귀하게 들리네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아, 그 라피의 말 들으셨어요. 행운을 주려고 뒤에서 막 라피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너무 앞을 막 달리고 있으니 라피가 아, 행운을 갖다 주기 글렀군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주님이 그러실까요? 라삐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좀 생각해 보라고 들려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티나님, 네, 어젠 방광염 때문에 병원 갔다가 가까운 광안성당에서 성태조배 잠시 하고 왔어요. 성모의 밤 행사가 저녁에 있어 한참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체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다행히 염증은 없어 감사하기도 했답니다. 요즘 계속 병원 투어 하느라 들어오기도 하고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유, 그렇게 병원 다니는 일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저희 수녀님들도 병원을 많이 다니셔서 우리 간호수녀님이 몹시 피곤해 하시는 얼굴일 때가 종종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희 수녀원은. 그리고 이제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병원 다니는 일 참 대단한데, 티나님은 그래도 참 인내롭게 본인의 병을 잘 그래도 주님께 맡기면서 또 치료도 받으면서 그렇게 이어온 인내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이 방광염 그것도 참 안 좋은 건데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커먼 프레이즈가 부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커먼 프레이즈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기형님, 네, 어서 오세요. 비 온 뒤에 무더운 날씨이지만 바람도 가끔은 부는 오후입니다. 네, 바람이 제법 그래도 그늘에는 선선해요. 네, 다행히 어제 아들 바오로 갑상선 결과가 체중만 빠지지 않게 조절하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바오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솔길 가족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네, 하늘이가 그래도 갑상선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고 체중만 이제 조절하면 괜찮다고 하시니 아유 얼마나 다행이고 주님께 감사입니다. 네. 매일 그렇게 같이 또 출퇴근 시켜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참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도 아버님도. 예, 김창근님께서 네 고인이 되신 5월 28일 목요일 네 목요일 온 목요일이면 오늘이죠. 네, 최유순 엘리사벳 75세 하늘나라로 가셨군요. 영원한 빛을 구해 주소서.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부음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순 엘리사벳님, 예, 주님께로 가셨어요. 주님 영원한 빛을 주소서. 영원한 안식을 당신 품에 안아주소서. 아멘. 예, 8487님, 수녀님 세실리아예요. 예, 그렇군요. 엊그제 클라라, 김종현, 막내 이모를 위한 은혜로운 기도에 너무 감사드려요. 늘 항상 감사하며 함께할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막내 이모님이 편찮으셔서 어디냐, 저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시다고 그랬던가요? 그렇지만 뭐 주님께서 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가족이 온 마음 다해서 또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또 일부러 하시려고 이렇게 또 기도 요소길 창을 또 두드리셔서 아유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69 하나님, 네, 오늘 어제 첫 오랜만에 온 것 같으시죠? 예, 오늘 견진성사 받은 지 3년째 되는 날인데, 와, 3년 되셨어요. 약간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비싼 캐리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게는 좀 맞지 않는 상품이다 싶었어요. 때로는 나에게 행운이 넘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행운이 되겠다 하면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물론이겠지요? 좋다 싶었는데 아유 내가 가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좋겠지? 뭐 저도 그런 때가 가끔 있었어요. 집에 가서 뭘 좀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보다 다른 수녀님이 쓰는 게 이게 더 유익하고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그 수녀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잘 쓰시겠다고 그런 적이 한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이 조금 애착이 나한테도 있긴 있는데 그걸 그냥 딱 내려놓고 누군가와 이렇게 탁 내어줄 때 그때 참 기분이 뭐 누구에게 표현 못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아름아름 마음 안에서 풍겨오는 그 기쁨, 뭐 평화 그런 게 있었어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어제 열차역 근처에 있는 포르치군 콜라를 갔답니다. 그곳에서 드린 묵주기도를 필두로 제가 좋아하는 언덕을 걸으면서 묵주기도 하기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성 프란시스코 성지에서 묵주기도를 마무리하고 숙소에 왔어요. 그런데요,
옆에 밀밭 있겠죠? 밀밭에서 네, 곡식이 파릇파릇 익고 있었어요. 그걸 걷고 있자니까 우리 성인님도 그렇게 걷지 않았을까? 왠지 성인님과 걷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해졌다고 하셨네요. 그 밀밭 사이로 뭐라 그럴까요? 그 양귀비꽃이 엄청 많이 피어있는 그런 풍경이 거기 없던가요? 말하자면 뭐 그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었나요? 저희가 갔을 때는 뭐 길가에 그렇게 양귀비가 그거는 뭐 관상용 양귀비였기 때문에 엄청 빨강, 노랑, 하양색도 있었고 예뻤는데 그 밀밭 사이 밀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좀 그런 평지가 높은 구름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게 왜 있어서 사람들이 볼거리도 많고 지금 아주 은혜로운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신데 네, 잘 구경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그날그날 걸 이렇게 올려주셔서 좀 굉장히 생동감 있습니다. 아까 언뜻 봤을 때는 아침 빨리 먹고 그 시간은 지금 오전이겠는데요. 네, 아침 빨리 먹고서 이거 들어야지 하고 막 숙소로 막 올라오셨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정성 주님이 정말 대단하다 하고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아이고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수녀님, 어제는 아침 방송 못 들어서 저녁 재방송 들었어요. 기도밥상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윤지충님 비롯해서 124위인가요? 네, 위성인, 그러니까 복자품인 분들에 대한 신부님 말씀이 얼마나 구수한지요. 구수했어요. 누룽지 구수한 것처럼 예, 많이 공부가 되었다고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성으로 재방송으로 다시 또 공부하신 우리 안젤라님 네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수요일에도 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성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익명의 우리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어려움이 끝이 없어 성모칠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가정 내 어려움이 끝이 없네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비바람 속에

명동성당에서 울다가 집에 왔답니다. 제가 늘 단단하고 안정되지 않아 가정 내 문제로 늘 허둥지둥됩니다. 상담으로도 해결 안 되는 매듭들입니다. 그래도 들려주시는 성가에 다시 힘내고 묵주 잡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명동성당에서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사실 뭐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우리가 뭐 주님께로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가 없어도 그걸 다 주님은 보고 계시죠. 네, 기도를 오래 했었는데도 삶의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좀 섭섭하고 뭐 그러시죠? 원망스러운 것도 있을까요? 하지만 뭐 울면서라도 다시 묵주를 잡으셨다는 것, 바로 그 마음 안에 이미 다시 일어설 힘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성모님 손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참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죠. 성모 칠고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곁을 붙들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꽉 붙잡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어도 뭐 괜찮죠. 네, 주님,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그 한마디면 충분한 날도 있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저희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자매님을 기억하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눈물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지친 자매의 마음을 당신 망토 안에 품어주소서. 풀리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보다 희망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작은 평화를 내려주소서. 울면서도 묵주를 놓지 않는 그 손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매님께 노래 한 곡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갈대바다의 빛이 노래합니다. 약속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까지도 내려주시죠. 네,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벽건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 하고 싶어요 요청합니다 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와 있네요. 네. 하하대사님, 네, 외근 나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하하하. 저는 모레 토요일에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건강하게 완주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아유, 뭐, 자주 하시잖아요. 이 마라톤 대회 참가를. 등번호까지 찍어서 지금 보내신 것 같은데, 올려주셨죠? 자, 그 정성,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을 사시는지 참 부럽습니다. 네. 천주님, 그리고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화롭게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하고, 예, 우리 자매님, 익명의 자매님이 눈물로 예, 하소연했던 기도 사연, 또 기도로 보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855님, 자매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에 마음이 먹먹하네요.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사랑 속에서 잘 이겨나가시길 두 손 모읍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막막하기도 하고 폭폭폭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혼자 정말 명동성당 가서 펑펑 울고 있다가 다시 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기도의 우석길에다가 또 사연을 또 남겼을까요? 그 정도로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 같아서 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신앙을 위해 기도를 청하신 자매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저도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선하신 사무엘 형제님,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도 못 해주시면 그 자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하네요.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로레또에서 성과 성지를 바라보면서 예, 사연을 듣고서는 화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문득 매듭을 푸는 성모님이 생각납니다. 성모님께서 자매님의 고통의 매듭을 풀어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매듭들을 안고 살까요? 특히 고통의 매듭, 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뭐 시부모님, 친정 아니면 남편 아유 참 많습니다. 예, 매듭들이. 그러나 그걸 하나하나 혼자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의탁할 때 뭐 당장 풀어지는지는 안 뜬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 생각하면 그건 괜찮다. 지고 갈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안토니오 벨로 주교의 기도문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3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겪는 아픔을 받아 안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에게도 그 힘을 주십시오. 화목해야 할 가정에서 여러 형태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로해 주소서. 가난한 이들의 변호자이신 성모님,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당하는 이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소서. 잔혹한 불의에 맞서 일어서게 도와주소서. 폭력과 억압으로 희생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소서. 절망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하느님 친히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일상의 시련을 잘 지게 하소서. 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박지성 노래였습니다. 예, 박지성 하니까 축구선수 이름이 생각이 나서 오, 축구선수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 했더니 아니군요. 네, 아 이렇게 참 감동적인 노래를 선곡해 주셔서 정말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PD님 고맙습니다. 예.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사연이 조금 더 남겨져 있어요. 2037님 가정 내 어려움에 많은 갈등과 고통이 다가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과 자애로운 성모님께 의지해 보세요.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주님께서는 자매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주님, 이 자매님의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게요. 자매님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참 마음이 짜르르 합니다. 예.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김라파엘 대천사님, 네. 와, 천사답게 또 얘기를 하셨네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꼭 이루어지길 묵지기도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맞아요. 우리 기도가 그냥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비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꼭 열매를 맺고 그 곡식을 맺는 그 무언가를 당장은 아니라도 그 후에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 이게 그렇게 돼서 지금 이거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는 어떤 좋은 은총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다들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늦게 오셨지만 퇴계로 거래처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지만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퇴계로 뭐

근처인데요. 잘 오셨겠죠? 그래도 이 시간에 잊지 않고 이렇게 짧게라도 또 문자 올리면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첫째가 하느님.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바라는 소수점에 붙은 0의 위치에 따라 수치의 크기가 결정된다. 소수점 다음에 1이 왔을 때 그 사이에 0이 붙으면 붙을수록 수치는 1보다 작아진다. 하지만 1이 먼저 오고 뒤에 0이 붙고 마지막에 소수점이 오게 되면 수치는 정반대로 커진다. 왜 그런가? 바로 1이 앞에 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에서 하느님이 첫째가 되는 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진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네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행동의 가치는 그만큼 작아진다. 프랭크 미할릭의 글이었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요, 기도를 우선하지 않은 날은 이상하게도 마음 상할 일이 막 생기거나 하루 종일 허둥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주님께 기도 보험을 들었더니 역시 평화로웠구나. 그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주신 은총 보너스로 평정심을 잘 사셨으니 저녁엔 여러분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이향거리 부르는 기도하지 않으면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8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로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노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르티메오라는 눈먼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하였는데도 그는 계속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쳐 부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데 당연히 눈을 뜨는 게 그가 바라는 것이었겠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르티메오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바르티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만 찾아다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보고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낙심하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덧 희망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에휴, 눈뜨기는 글렀다. 아무리 유명하고 용하다는 사람도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치겠냐. 아무 소용없다.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 바르티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는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어줄 사람이 나라는 것을 믿느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아무도 희망을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희망을 품는 사람, 그 희망을 이루어주실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르티메오는 간절히 바라던 대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예수님께 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아멘.

연중제 8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비둘기는 누군가에겐 평화의 상징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비둘기를 보면 반가움보다는 불편한 감정이 먼저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비둘기는 기원전부터 인간의 곁에서 살아온 아주 오래된 동물이라고 합니다. 신화와 종교 속에서 평화와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비둘기는 무려 기원전 1400년 무렵부터 인간과 공존해온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도심 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비둘기 역시 오랜 시간 인간과 가장 가까이 살아온 친숙한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만큼 무조건 밀어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비둘기 하면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밀라노 갔을 때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 거리에 있는데 한 아저씨께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마치 비둘기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비둘기 하면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은 뭔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은 깨끗하다는 인식이 들지 않아서 비둘기가 날아오면 피하기 바쁜데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무언가 그런 깨끗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저랬는데 점점 더 요즘 시대가 어떤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뭐 좋기도 한편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보면 콧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보는데 요즘에는 깨끗한 아주 잘 정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이들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달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비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선 성령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에선 비둘기를 평화와 희망 그리고 위로의 상징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한때 인간이 평화의 의미를 담아 바라봤던 존재라는 걸 떠올리면서 사람도 동물도 같은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조금 더 지혜롭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5월 2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카이타노 벨로소의 꾸꾸르꾸꾸 발로우마.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7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려견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의 신경질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며 엄마는 매번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혼 후 수십 년째 반복되는 죽고 싶다는 엄마의 한탄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서워서 울었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엄마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참으면 엄마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아이들 앞에서 제가 엄마와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선 안 될 말들,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엄마와 저 두 모녀를 사탄이 쥐고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기도도 해보고 성모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봤지만 늘 그대로인 일상을 마주할 때면 이 굴레가 언제쯤 끝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딸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사제 서품을 앞두고 추기경님과 면담을 하다가 제 성씨와 어렸을 때 제 출신 지역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제 아버지에 관하여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활동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참 되셨는데 제게도 무언가 끊겨있던 것 같은 아버지와 연결된 점이 하나 더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걸 물려받아요. 좋은 것도, 때로는 상처도. 성당에서 아이들을 오래 보다 보면 아이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한 특징이 어디서 왔나 하면 부모님께로부터 온 게 매우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요소들을 넘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탓으로 전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사연자님께서 지금 경험하시는 자신의 모습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버린 부모님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게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바로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특징은 자녀를 감정 조절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극단적인 말의 반복도 자녀를 통제하고 붙잡아두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죄와 죄책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올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곁을 지켜온 것,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죄책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죄책감은 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다 내 탓 같아서,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아니에요. 사연자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 사연자님께 드리는 미션은 알아챈 것을 기록해보기입니다. 내가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다시 전달하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히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굴레를 끊어나갈 수 있는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여력이 된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백지영, 이홍기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762님, 12시 넘어가는 딱 오늘 제 생일입니다. 가족들은 다 자고 저는 잠이 안 와서 혼자 떡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네요. 어릴 땐 12시가 딱 넘으면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고요한 생일도 나쁘지 않네요.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누군가 생일 축하해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서 문자해봐요. 네, 문자하시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좀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 생일이라는 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 찬란했던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올해부터 조금씩 일종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매여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닐 때 카톡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무덤덤해지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보고 있어요. 생일이라는 거 너무나 축하할 일인데 또 가끔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연해질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혼자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기쁨 속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49님, 대학교 4학년인데 취준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문득 지난주에 본당의 평화방송에서 홍보활동 나온 게 생각나서 들어봅니다. 수능 볼 때에도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취업도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에는 엄마한테 괜히 짜증도 부려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기도 어렵고 어른이 되어 홀로 산다는 게 나날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도 하느님은 뭔가 계획을 세워두셨을까요? 첫 본당에 있을 때 교사 중에 한 명이 100군데를 넘는 원서를 내서 겨우겨우 이제 회사에 들어갔던 적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에 신입사원을 잘 뽑지 않아서 참 20대 청년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 좀 더 쉬운데 중소기업이나 더 작은 곳을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맘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나도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길이 깊은 터널같이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터널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먹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계획은 뭘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주 긴 우리의 삶의 길을, 여정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241님,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연휴가 참 많아서 행복했던 5월의 좋은 날이 마감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6월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루 또 쉬어가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가족들과 자꾸 돈을 더 쓰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쓸 땐 아끼지 말고 써야겠죠. 오랜만에 이승환 씨의 노래를 듣고 싶네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합니다. 네, 5월, 6월 많은 쉬는 날이 있었죠. 저는 학교를 다니느라 뭐 쉬는 날이 없었긴 한데 이 쉬는 날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또 가족과의 시간이고 친구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또 너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만에 졸업식 날 묻어두었던 타임캡슐 개봉식과 함께 동창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고3 때 선생님들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하던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참석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막상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런저런 계산에 자꾸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려면 장거리 운전에 아이들도 따로 맡겨야 하고 괜한 기대감에 실망만 더 하고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혹시라도 보험이나 다른 영업을 하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로 설렘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앞서더라고요. 결국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건너 소식만 전해 들었는데요. 제 선택으로 가지 않은 건데도 그래도 한 번은 갈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참 못나 보였습니다. 나이가 든 탓인지 이제는 어떤 일이든 그 앞에서 이해득실부터 따지게 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조금은 더 보수적이 된다고도 하죠. 또는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우리가 더 많이 고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이 들매 품격이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젊었을 때 치기 어린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해서 죽기까지 하겠어 하고도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 보지만 그때는 또 젊은 때고 또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젊을 때 그런 모습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좀만 더 젊었으면 아마 거기에 참석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해봤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는 더 신중해지는 거죠. 하지만 다만 우리가 너무나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나의 어떤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무언가 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된단 말이죠. 기도문을 바치고 또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성목요일 우리가 이제 순환감칠이라고 부르는 데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본당을 볼 때마다 항상 너무 많은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형식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장소 안에서 우리는 침묵의 시간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은 더 내려놓으면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훈련해 나가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이 들면 그 품격은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또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속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Sting의 Chef of My Heart.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7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저희 팀에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입사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인데요. 그 전까지 함께 일하던 친구들은 몇 개월이라도 경력이 있었던 터라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가르쳐주니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자꾸 컴플레인을 거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용어를 아직 못 알아들어서 버벅거리는 정도인데 입사 한 달도 안 된 신입이라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저는 틈틈이 가르치고 있고 이 친구 역량으로 벅차다 싶은 부분은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였다면 저도 단호하게 혼을 냈을 텐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제 밑으로 후배가 들어온 게 처음이라 저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위에서 막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니 한 달도 안 된 신입한테 대체 무얼 기대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입사 한 달차 후배를 기다려주지 않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군대에서 제가 일병 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사실 간부들에게 불만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등병 후임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부대 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봐도 후임들 잘 못하지.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 사실 말을 했어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했죠. 사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좀 도끼에 차 있어서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상병 선임에게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혼나긴 했지만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그럴 때 더 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누군가는 사람을 평가하겠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미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마음,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위에서 뭐라 해도 지쳐도 그 신념만큼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들으실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가 될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그랜 헨서럴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Falling Slowly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요, 이 세상이 무대이고 우리 모두가 배우이며 저마다 여러 역할을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는 주연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조연으로 출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부모이자 자식이고 또 친구이자 직장인으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인생이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명연기자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무대에서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 인호주사의 들어봐였죠. 그래요. 우리 모두 또 이렇게 연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한테 슬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이게 약간 어색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약간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연기는 아니에요. 진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제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 주로 하니까요. 자, 또 어떤 연기를 하고 계실지, 오늘이라는 이 무대에서 또 어떤 배우로 오늘 하루 보내실지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도 나눠주시고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빵톡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바로 못 소개해드려도 다 읽어보고 또 다음날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노코 아빠 승유님이 어제 대구에 축하할 일 생겼죠. 청주 교구장님이 대구 부주교님으로 발령됐습니다. 대교구에 부주교님으로 발령되셨어요. 시몬 부주교님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또 저녁 때 축하할 일이 생겼죠. 너무 축하드리고 류채첼리아님도 청주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님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임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종강 시몬 주교님께서 대구대교구에 부교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소식 저도 어제 듣고 또 이렇게 댓글들 보면서 아,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바로바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꽃들에게 희망을 코너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사랑의 날개 믿음 듣고요. 나혜선의 목소리로 죽게 가오니 띄워드립니다.

기관의 보호 아래 지내던 아이들은요, 만 18세가 되면 그곳을 떠나 독립해야 합니다.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 아이의 자리에서 갑작스레 모든 것을 책임지는 어른의 자리로 옮겨가야만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위기 청소년 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1대1로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벗들의 벗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세운 박이루 알로이시오 씨도 자립 준비 청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수녀회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되던 날 기차역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레시오회 김혜일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를 배운 다음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할 청소년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이들이 겪는 어려움 참 다양하고요. 또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 대표는 그 삶에게 필요한 것에 맞춰서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길 바라는 그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벗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는 아마도

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요, 젊은이여 일어나라였죠.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 기념 음반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살레시오의 신부님 덕분에 힘을 내신 박이루 알로이시오님께서 세우신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벗들의 벗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남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만한 큰 사랑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3008님이요. 이영진 가브리엘 내 생애 모든 것 신청할게요 보내주셨고요. 또 어여쁜 세실녀님은 하늘바라기에 하늘꽃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어제 듣고 보내주셨네요. 멸치 육수 준비해야겠어요. 아들 녀석 불러다가 국수 해 먹여야겠습니다. 어제 또 마음 깊는 두레박에서 김현성님이 이 국수 얘기하시니까 이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아침부터 왜 이렇게 국수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이영진 가브리엘의 내 생애 모든 것 듣고요. 어여쁜 세실리아님 신청곡 하늘바라기에 하늘꽃까지 이어드립니다.

형집의 내 생애의 모든 것, 그리고 하늘바라기, 하늘꽃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베르나르도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 사제였던 그는 알프스 지역에서 학교와 또 성당을 세우면서 하느님을 전하고자 노력한 분인데요. 또 알프스 산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해서 대피소를 두 곳도 세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등산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또 등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등산 가실 때 혹시라도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우리 베르나르도 성인에게 기도를 해야겠네요. 전구를 청해야겠어요. 또 오늘은 성 제르마노, 성 헬라디오 등 21분의 축일이기도 하죠. 혹시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4의 성전이 되리라 띄워드릴게요.

4의 성전이 되리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바르티메오는요, 주변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청하죠. 그렇게 간절한 청을 또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세상의 목소리나 비판의 눈초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용기가 자라는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헤세드가 부르는 눈을 뜨다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29일 금요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오늘 미사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전례위원장 김성 세례자 요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 286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참 예수님. 오늘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이들, 그들의 일상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0: 기도합시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복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영광스럽게 고백하도록 부르셨으니 그들의 모범과 전구로 저희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명령에 언제나 충실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마카베오기 하원 6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마카베오기 하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 학자들 가운데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아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 아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맛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순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아기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 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 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신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1791년 전라감사는 윤지충과 권상현에 대해서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은 교회의 가르침대로 유교식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 방식대로 정성껏 치릅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가 충효의 근본이라고 믿고 있던 당시에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스캔들이 되어 조선을 휩쓸어 버립니다. 감사와의 신문에서 윤지충은 신주를 불태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그 신주들 속에 계신다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주도 똑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주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저와는 아무런 혈육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주는 저를 낳고 기르는 수고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영혼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런 물건들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의 이름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귀중한 것인데 어찌 감히 한낱 목수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지고 제 부모로 여겨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바른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심상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대부에게 죄인이 될지라도 저는 천주에게 죄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윤지충은 나무조각 안에 영혼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사대부에게 죄인이 될지언정 천주에게 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윤지충은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바치는 것 역시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일입니다. 천주교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천주의 명령에도 따라야 합니다. 영혼을 기르는 것은 덕행이고 육신을 먹이는 것은 물질적인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이라도 영혼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비물질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것으로 기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은 오로지 영적인 것이어서 술과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참다운 향기도 없는 음식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온 힘을 기울여서 덕을 실천하여 그 효과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길이요 바른 도리입니다. 윤주층 바울의 이 발언은 참으로

0: 올라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인식과 의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덕을 실천하여 그 효과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길이요 바른 도리라는 그의 명징한 대답은 지금 들어도 적확하게 그지없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윤지충 바오로를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위의 장면은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얼마나 깊게 교리를 배우고 익혔으며 복음 정신을 따랐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엄격한 유교의 틀을 넘어서는 선조들의 신앙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위주치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동료 순교복자 몇 분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주문모 신부님의 최측근으로서 많은 양반 교우들이 교회를 떠난 시점에서 대들보처럼 교회를 지켰던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명도회장입니다. 천재였던 형 정약전과 동생 정약용이 1790년 조상제사 금지 명령 이후에 교회를 멀리하였지만 정약종은 교회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주문모 신부님을 돕습니다. 특히 정약종 목자는 주교요지라는 한글 교리서를 직접 저술하여 당대 신자들의 표준 교리서로 오랫동안 읽히게 합니다. 정약종 목자가 1801년 서소문에서 참수형으로 칼날을 받기 전에 교우들을 비웃는 군중들에게 남겼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요.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을 6년이나 자기 집에 모시고 교회의 대수사를 다 관장했던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사도들의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초기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여회장이 바로 강완숙 골롬바입니다. 그 어목한 박해의 시기에 강완숙의 집은 조선의 교회였고 사무처였으며 사제관이었습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박해자들은 강 골롬바에게서 주 야구보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여섯 차례나 혹독한 형벌을 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신앙심은 형리들조차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의 최후 진술은 이러합니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 곧 천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안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 또 가깝게는 100여 년 전 이 땅에서는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같은 말과 정서를 지니고 있던 우리 선조들이 하느님을 만났고 또 삶으로, 목숨으로 하느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느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증언하고 증거한 하느님, 그분들에게 작용하고 함께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순교자의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교라는 말은 박해, 고문, 죽음, 이런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 윤지충 복자와 동료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의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교라는 말의 어원은 본디 증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밀알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만났던 하느님, 그분들이 실제 삶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느꼈던 하느님 나라의 행복, 그분들이 성령의 감도로 살아냈던 자유로움과 평화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선조들이 증거하는 하느님, 이 땅에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증언했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윤주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

0: 거룩하신 아버지,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인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윤주충 바로와 동료 순교자들은 주님을 현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서러운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0: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 14세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들에게 십자가의 오묘한 신비를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이 제사로 힘을 얻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0: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가 283번입니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혹시 기념일이 왜 오늘 5월 29일로 정해진지 알고 계세요? 대표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가 순교한 날이 12월 8일인데요. 이날은 또 한국교회의 수호자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과 겹치기 때문에 이날을 피해서 윤지충이 속한 전국교구의 다섯 복자가 순교한 5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 초기 순교자들인 124위의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은총 가득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수레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9일 금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김태진 신부였죠. 찬국을 발견했습니다. 띄워드렸어요. 그래,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이죠. 오늘 또 이날을 하루 종일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노래 두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황인숙의 오주 없인 살수 없네 이어서 박정훈 나 살고 죽고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면 더 특별한 시간이죠. 구약성경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7장의 말씀입니다.
1: 참된 친구와 거짓 친구. 모두들 나도 네 친구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름만 친구일 뿐이다. 동무나 친구가 원수로 변하면 죽는 것처럼 슬프지 않겠느냐? 악한 생각아, 너는 왜 생겨나서 지상을 거짓으로 뒤덮느냐? 어떤 동무는 친구가 행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곤경에 놓일 때는 그에게 맞선다. 그러나 어떤 동무는 먹을거리를 위하여 친구와 함께 고생하고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 무기를 든다. 마음으로부터 친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유해졌을 때도 그를 잊지 마라. 선한 조언자와 악한 조언자. 조언자들마다 제 조언을 내세우지만 그 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도 있다. 조언자를 조심하고 먼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그가 제 이익을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고 너를 놓고 제비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길이 좋다고 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반대편에 서서 지켜보리라. 너를 의심하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내 의견을 감추어라.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그 여자와 상의하지 말고 전쟁에 대하여 비겁자와 상의하지 마라. 사업에 대하여 상인과 상의하지 말고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상의하지 마라. 감사함에 대하여 인색한 자와 상의하지 말고 관대함에 대하여 무자비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뱅이와 상의하지 말고 일 마무리에 대하여 한 해 품팔이꾼과 상의하지 마라.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게으른 종과 상의하지 마라. 이들의 조언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과는 어울려라. 그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으니 내가 걸려 넘어질 때 함께 고통을 나누리라. 마음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에게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자는 없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높이 솟은 망루에 앉아 있는 파수꾼 일곱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진실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여라. 참 지혜와 거짓 지혜.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그것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주인은 혀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의 선생으로서는 유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는 말재간을 부려 미움을 받고 온갖 영화에서 멀어지리라. 사실 그는 온갖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총애를 얻지 못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그의 지식은 자기 몸에 좋은 결과를 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그의 지식은 믿을 만한 결실을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칭찬을 많이 받고 보는 이마다 그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사람의 삶은 이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날수는 헤아릴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제 백성 가운데에서 명예를 차지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절제. 얘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내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7장 말씀에 이어서 라우다테 너는 특별하단다 띄워드렸습니다. 방송 토크 통해서 마르티노님이 안녕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그쵸. 네. 스스로 기도하시고 저도 또 함께 그대평화 듣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마르티노님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가 봐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샛별님이시겠죠? 듣다 보니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지배당하지 않기를 싶은 바람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회칙이 나온 것이겠죠. 고귀한 인류라는 회칙을 레오 교황님이 이제 처음으로 발표하신 회칙인데요. 여기에 보면 무장해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기술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알려주는 영상에서 본것 중에 디지털 미디어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꼭제 모습 같아가지고 네, 조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좀덜 사용해야겠다.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 생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5687님은 새벽 미사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그대 평화를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바구곤 노래 신청할게요. 보내주셨어요. 아, 새벽 미사 드리고 가시는 길인가요? 진짜 미사가 일찍 끝났나 봐요. 그쵸? 6시 미사인가? 부지런하십니다. 귀동 요한 이유님도 사랑의 날개 주님만 섬기리 신청하셔서요.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릴게요. 박우곤의 사랑의 길 걷게 하소서 듣고요. 이어서 사랑의 날개 주님만을 섬기리.

함께 보게 나의 눈을 바라보는 너의 눈도 오케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난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만나실 때 랩으로 찬양 다시 한번 다 함께 노래로 찬양

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박우곤의 사랑의 길 걷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의 날개 주님만을 섬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분이시죠. 성 요한 23세가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마무리하셨죠. 그리고 문헌을 반포한 뒤에 교회 안에서 개혁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반대에 부딪히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지금의 교회를 또 이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회의 쇄신 하면 대표되는 교황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서임하면서 우리 교회와도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오늘 추기를 맞이한 성인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를 포함해 모두 143분입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의 축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축일 맞이한 분 계실 텐데요. 축일이신 분 꼭 알려주세요. 제가 내일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분들도 축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심플리시티의 서로의 힘이 되어 듣고 올게요.

심플리시티에 서로의 힘이 되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을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열매 맺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갔던 그 삶을 하느님께서 교회의 씨앗으로 삼으셨겠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초석을 다진 순교자들의 신앙을 마음함에 간직하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상옥과 형제들의 밀알 하나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토신부의 보듣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독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입니다.
1: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에 대해 한 분 한 분 모두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윤지충 바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진산 사건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진산 사건이라는 것은 제사를 금지하는 가톨릭 교회의 당시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두 분이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님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었습니다. 유교적 가르침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폐륜에 가까운 일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두 분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1791년 신해년 12월 8일입니다. 이때를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최초의 박해라고 하고 신해의 박해라고 부릅니다. 이 박해뿐만 아니라 다른 박해도 그렇고 그 박해 속에서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훌륭하고 강직한 믿음을 기념하고 본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성찰해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교리적으로 우상 숭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문화와 사람들의 효심을 잘 모른 채 우상숭배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강직했던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발하지도 않았고 신앙을 버리지도 못한 채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일 그때 교회가 동양의 작은 나라인 조선의 문화를 좀 더 알려 했고 그 문화를 존중하고자 했다면 그래서 조상 제사를 바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에도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다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모른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 경직되기 쉽습니다. 유연한 생각을 하기 힘들지요. 그러다 보면 통제하게 되고 이러한 통제가 때로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장래희망으로 흔하지 않는 직업을 희망할 때 부모님들 어떠하십니까? 그래 잘해봐라 응원하기보다는 일단은 다시 생각해봐라 그거 돈 많이 버나 왜 그거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리게 되죠. 잘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제가 때로는 누군가의 날개를 꺾기도 하고 누군가를 숨막히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막아야 하는 게 아니고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서두르기보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교리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1: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1: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심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 내 나이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76살의 나이에 처음 제대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화가가 있습니다. 일상의 따뜻함을 캔버스에 담아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렸던 모지스 할머니.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76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100세가 넘어서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셨다고 해요. 눈 내린 시골길, 아이들 웃음소리, 평범한 하루의 풍경들을 그렸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지금 시작해도 된다라는 위로를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이 남은 인생의 가장 빠른 날이죠. 그냥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그게 뭐든지 말이죠. 행복을 위하는 아침, 저는 푹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026년 5월 29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 헨리의 지금이야 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도 75이었습니다. 아, 이쯤 되어야지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이와 자신감은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자신감까지 아득바득 챙겨가지고 시작할 때 뭔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시작해요. 자신감이 있든 없든 시작하고 하면서 과정 중에 뭔가 자신감을 더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일단 시작!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바로 시작해보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까요?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월 초든 월 말이든 오늘은 사실 월 말에 가깝죠. 하지만 며칠 뒤면 다시 월 초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주일 동안 내가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냥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거 용기를 내서 6월 1일에 도전하시면 되잖아요. 다음 달 3일 뒤에 도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볼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배님,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들을 찾아봤어요.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눈 내린 시골길, 아이들 웃음소리, 평범한 하루의 풍경들.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그동안 바라보신 아름다운 풍경들을 더 아름답게 그 온화한 시선으로 그려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들을 얼마나 따뜻할지 안 봐도 왠지 짐작이 갑니다. 이동우님, 항상 새로운 하루를 주는 행여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복디에게 힘받아 오늘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하루 보내겠습니다. 7408님, 80세까지 매년 하프 마라톤 완주 목표를 생각하게 하는 복디의 멘트로 신나는 금요일 출발합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하프 마라톤은 도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항상 10km 달려도 아, 언제 끝나지? 저기까지만 달릴까? 그냥 걸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프 2시간 넘게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80세까지 하신다고요? 와, 진짜 너무 멋있으십니다. 2851님, 그냥 일상이 아닙니다. 소중한 선물을 주신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 오늘이 시작되기에 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저는 오늘도 행운합니다. 크, 이런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뭔들 안 되겠어요. 2851님. 따뜻한 시선. 이 시선으로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을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 가득 담고 이 기운들을, 에너지들을 저희 청취자와 복디에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7278님, 행여와 찬란한 아침 수진님, 좋은 방송 감사해요. 장문수님, 건강 잘 챙겨요. 해피해피. 하늘만큼 축하할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너무 사생활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 둘씩 제 축하 문자가 오고 있어가지고 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지진님께서도 복디 생일 축하해요. 기쁘고 즐거운 날 오늘도 모든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눈 떠서 만난 우리 제작진이 귀여운 케이크와 초 이 아침부터 얼마나 바빴을까 초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 초를 나무젓가락에 종이를 프린트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꽂을 이 얼마나 마음이 바빴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침 10분은 1시간과 같다. 근데 이렇게 초까지 준비해 주시고 꽃다발에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행복한 기운 가득 여러분들과 나누려고요.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사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자, 75, 늦지 않았다. 75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지스 할머니도 그림을 그렸고 늦지 않았다. 자,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 늦지 않았어. 라는 다짐 있으면 샵 1053으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복디가 아주 그냥 도장 쾅쾅 목소리 크게 외쳐드릴게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다짐, 사연, 또 뭐 축하할 일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먼저 현재 기온부터 살펴봅니다. 서울이 17.3도, 광주 17.8도, 대구 20.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상공에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서서히 걷히겠고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기온 서울의 경우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특히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 덥습니다. 여러분, 기온이 쑥쑥 올라서 서울과 대전은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네요.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한낮에 꽤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제가 생일을 맞아서 기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서 보기들에게 선물을 드릴까요? 자, 보기들 이름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만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수진이면 수세미, 수박, 수첩 이런 선물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보기들은 과연 저 복디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 이름의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이름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앱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선물 쏘겠습니다. 진짜 웃기고 기발한 선물 보내주신 보기에게 진짜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들 이름, 자신의 이름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의 이름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오수진, 수잖아요? 그럼 수박, 뭐 있어? 수첩, 수세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이름 재미난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선물 쏴드립니다. 노래 장현주 썸띵 스페셜 폴킴 뉴데이 두 곡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이름 뜨겁습니다. 반응이 뜨거워요.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보기들 이름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수진이면 수잖아요. 수세미, 수박, 수첩. 자, 내 이름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이름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웃기고 기발한 선물 보내주신 분께 진짜로 선물 쓸게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장 한쪽에서 이상한 데이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게와 까만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말이죠. 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학교 주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고 해요. 사실은 개인 면담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교실에서는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젠 주말이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생님 없이 쓰레기를 줍는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좋은 마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 어쩌면 좋은 어른 한 사람이 어떤 아이 한 명의 인생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좋은 배경이 되어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 보기들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좋은 배경이 되어주고 싶은 저 복디가 오늘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계속해서 문자 받겠습니다. 보기들 이름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이름.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아주 재미나고 기발한 선물 보내주신 보기에게 직접 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입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4minute 이름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름을 묻는 이유 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이름의 가운데 이름으로 가운데자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이름을 적어주시면 복디가 그 선물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일단은 햇살 한 줌 이야기 나눠볼까요? 유치원 선생님을 패러디한 한 개그우먼의 영상을 보셨나요? 그 이수지 씨가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패러디 해가지고 또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지. 오히려 더 잘하시는 분들은 현실이 더 심하다라고 말하는 요즘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햇살 한 줌에 나온 또 초등학교 선생님의 행동이 우리들 마음에 큰 울림을 주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지식만이 아닐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 공동체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걸 텐데 오늘 햇살 한 줌 속 교실의 아이들은 그 따뜻한 사랑을 이미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날인 날인 만큼 따뜻한 사랑의 마음 아주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름,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선물 이름 어떤 것들이 도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혜원님, 신혜원입니다. 혜성, 우리 복디가 별도 따다 주려나요? 마음만큼은 진짜 따다 드리고 싶죠. 아 참. 8135님, 저는 가운데 글자가 지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캠프 프로그램 때 마침 필요했는데 지압한 슬리퍼나 지압 매트 필요해요. 복디.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지압한 슬리퍼, 지압 매트 필요해요. 이렇게 또 현실적이면은 저희가 또 들어드리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재미난 것도 열심히 한번 찾아봅니다. 3227님, 김옥숙입니다. 김옥숙. 옥상에서 떨어진 배주 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어머, 옥장판 이런 거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냥 매주 사서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9294님, 숙이에요. 숙. 숙취나물. 숙취나물은 뭐예요? 숙주나물은 숙주나물이고 취나물은 취나물이지 숙취나물은 있어요? 복디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469님, 제 이름은 전영무입니다. 영적 예물을 드릴 수 있는 5단 묵주 받고 싶어요. 아, 이런 거는 쉽죠. 영적 예물. 영적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3014님, 안녕하세요. 복디 생일 축하드려요. 제 이름은 이지현이에요. 지혜를 담은 책 선물 어떨까요? 오, 2911님, 내 이름은 김미희, 미사뽀, 미숫가루, 미꾸라지, 추어탕 한 그릇 하실까요? 요즘 일찍 출근해서 방송 집중해서 못 듣고 문자 참여도 못해서 너무 속상. 그래도 후닥닥 복디 생일 축하하고 갑니다. 미사뽀는 쉬운데? 미숫가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7539님 생일 축하해요. 복디 항상 건강하게 쭉 함께해요. 제 이름은 김소연인데 소금 선물 받을래요. 소금 없이는 음식도 맛이 없어요. 아, 귀한 소금. 7623님 복디언니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이름의 중앙 글자가 쑥입니다. 쑥. 그냥 쑥이에요. 쑥. 쑥떡, 쑥케이크, 쑥쑥. 문득 제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은 더 보고 싶어지네요. 아, 근데 숙주나무 선물은 좀 신선도가 떨어지죠? 오늘도 아침 라디오는 수진 언니가 최고라고 응원해 주셨네요. 3704님, 수진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 이름은 진민숙. 제 이름 가운데 글자인 민으로 시작하는 걸 떠올리다가 문득 민들레차가 생각났어요. 아침마다 좋은 목소리와 행복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늘 감사해요. 덕분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저희 신랑 도미 씨도 차에서 함께 듣고 있어요. 함께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수진님이 행복 듬뿍 받는 생일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행복 받고 또 여러분들께 사랑으로 보답해 드려야 되겠죠?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여러분, 복디 생일 맞이 깜짝 이벤트 선물 받으실 분은 바로 자, 자, 8135님 지압 슬리퍼, 7539님 소금, 6469님 5단 묵주, 3014님 지혜가 담긴 책. 와, 이 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말하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나는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4236님,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꿈꾸고 다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얼른 책을 내셔야겠네. 직업이 되지는 못하셨다고 하지만 정말로 언젠가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내셔서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을 찾아주세요. 리온 대표님이랑 같이 우리 셋이서 북토크 한번 가볼까요? 5873님 목포의 윤군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누리는 하루 되세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콩콩이와 사랑하는 아래 보러 달려갑니다. 아, 최근에 6주 된 콩콩이 저 축하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그 윤군님 맞죠? 아, 진짜 얼른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아내 콩콩이 콕 안아주고 아주 행복한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840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일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세금 신고 힘들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 해야 한대요. 복잡하네요. 아자아자. 뭔가 많이 버셨으니까 힘든 거 아닐까? 전 되게 간단하던데. 번 게 없어서 그런가? 세금 낸 게 없어서 그런가? 국발사국님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잘 마치시고 아, 부디 환급 받으시기를 복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우리 복이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 암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진이도 뽑아서 또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3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위너 아일랜드.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제비비씨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다짐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지 한번 볼게요. 1932님, 휴직 중인 62살 세실리아입니다. 짬을 내서 캘리그라피 수강한 지 2개월째. 붓으로 뭔가를 쓸 수 있다는 게 좋답니다. 우와, 이러시다가 세실리아 자매님, 이러시다가 우리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모지스 국민화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캘리그라피? 어때요? 적성이 좀 맞으시나요? 캘리그라피 저 한번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막 힘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쁜 거를 좀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932님, 도전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자, 3435님, 우스진아가다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집은 아들 수진이가 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드님이 오셨군요. 아, 즐거운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보내셨으면 아, 복디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0381님, 방금 근무 시작했는데요. 출근해 보니까 퇴근할 때까지 엄청 바쁠 것 같은 현실. 지치지 않고 파이팅 할 수 있기를 힘내보겠습니다. 그래도 불금이니까요. 내일은 토요일, 주말이고 성모의 밤도 있고 행복해질 내일을 위해 힘차게 오늘 열심히 해봅니다. 라고 외쳐주셨어요. 금요일, 그래도 오늘 퇴근하면 주말이다. 아, 바쁘시겠지만 내일 오늘 불금, 내일 주말, 주일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다짐이 하나 왔어요. 9560님, 오늘 회식이 있는데 절대 남 흉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 너무 좋지. 이거 너무 좋은 다짐이잖아요. 사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는 항상 저 사람 욕하지 말아야지. 누구누구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남 흉 보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한마디 얹게 되고 막 이러면서 또 그게 길어지고 하면서 갔다 오면은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 내가 또 남 흉을 보고 말았네. 이렇게. 근데 우리 9560님께서는 오늘 남 흉을 보지 않겠다. 뒷담화를 하지 않겠다 라고 외쳐주셨으니까 화이팅!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닿았을지 오늘의 지인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지인은요? 아드님 수진이가 왔다. 생일 축하한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343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복디의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행여와 들으며 오늘도 고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정은지 하림의 하늘바라기 함께 듣고 올게요.

하늘 바라기 정은지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차경옥님, 저의 다짐은 6월 동안 아침에 7시에 한 달 동안 행여와 안 빠지고 잘 듣깁니다. 저의 다짐 좋죠? 라고 하셨는데 좋죠 좋죠. 아, 6월만? 7월도 아니고 딱 6월만? 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잘 들어주시지. 어찌됐든 6월 한 달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출석 즉할 거예요. 자, 4767님 언제나 행복한 목소리 늘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4767일동이라고 이렇게 4767 모임이 있었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효의 민들레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8시 2부에서 계속해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 아쉬웠던 점도 모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CPBC 라디오를 만들잖아요. 바쁘시겠지만 본당이나 소속 단체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용자 조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용자 조사 한 5분 정도?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걸리고 이거 조사 완성해 주시면은 소정의 사례금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참여 링크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샵 1053으로 저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용자 조사 해주세요. 사례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의견 하나하나 모아서 저희 CPBC 라디오가 발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130님 방송국에서 이용자 조사 설문조사가 왔어요. 많은 질문 중에 가장 애청하는 방송은 뭔가요? 그래서 뭘 할게요? 아침에 행복을 열어주는 방송만 들어요. 했쥬. 잘했쥬. 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잘했쥬. 고마워요. 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새싹 방송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도 보내드리고 이용자 조사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사연들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IS동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하이모 한국 MSD 한국 PNG 판매 현대해상 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똥 떨어 똥 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감성, 나만의 사연으로 담아서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넥스트 도시인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8: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 반을 보면서 가.
7: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뭐 드시나요? 그리고 점심에는 뭐 드실 건가요? 아침 인증과 함께 오늘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 한번 해볼까요? 자,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 복디는요, 제작진과 함께 아까 받은 케이크를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든든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밥상 보면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침 흘릴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뭐 드시고 계신지 인증 보내주시고요. 또 점심에는 오늘은 금요일 이것이 땡기네요. 오늘 점심 메뉴 추천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의 장원도 한번 뽑아볼게요. 복디의 취향을 저격한 점심 메뉴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보내주시면 복디가 점심 메뉴 그걸로 먹고 인증 보내드릴게요. 넥스트 도시인 함께 듣고 오시죠.

복작복작 넥스트 도시인 듣고 왔습니다. 아,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복디 생일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아, 복디 생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물 받으시려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보기들은 아침에 뭘 드셨고 점심에 뭘 드실 건지 여쭤봤습니다. 도시인, 넥스트의 도시인에서는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엄마한테 등짝

맞기 딱 좋은 식단이죠. 아침에 우유 대충 먹고 점심에 패스트푸드 먹는다고 밥 챙겨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엄마한테 등짝 맞기 딱 좋은 식단을 넥스트는 가사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뭘 드셨는지 한번 볼게요. 2491님,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우유 늘 5개월째 먹고 있어요. 점심은 순댓국 먹을 거예요. 요즘 그 삶은 계란이, 삶은 달걀이 진짜 유행이잖아요. 그 위고비, 뭐 천연 위고비라고 하면서 어떤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계란에, 삶은 계란에다가 그 올리브유 이렇게 뿌리고 후추 칙칙칙 하면은 뭐 식욕억제인가 뭐 이런 느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아침에 삶은 달걀을 먹더라고요. 복디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위고비 같은 효과, 위고비 같은 거가 이제 배에 포만감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없애는 거잖아요. 저는 10시만 되면 배고프던데요. 그거 먹고. 그냥 한 끼가 더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7165님, 점심에는 바지락 칼국수. 국물이 너무 좋아요. 오, 바지락 칼국수 맛있겠다. 칼국수 좋아요. 이수미님, 식빵에 잼 바르고 커피 한 잔. 점심때는 일터 가서 잘 먹을 거예요. 오, 그래도 뭔가 감성 있다. 식빵에 잼 바르고 커피 한 잔에 탁 여유. 6161님, 저는 농촌에서 새벽에 밭일하고 와서 김치찌개에 막걸리 한 잔. 점심에는 쌍추쌈 뜯어서 쌍추쌈의 점심입니다. 여기는 충북 괴산의 시골 마을입니다. 라고 문자해 주셨어요. 아침에 해 뜰 때 마시는 막걸리 무슨 맛인가요? 아, 지금 불금에 많은 분들이 설레하실 것 같은데, 김치찌개에 막걸리라니 크 하면서. 6161님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오늘 햇볕이 많이 뜨겁고 덥다고 하니까 점심때는 무리한 야외활동 하지 마세요. 아셨죠? 3714님 원래는 애들 먹다 남긴 국이랑 반찬들 짬처리하듯이 먹고 가는데요. 유튜버 따라 다이어트 해보려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두 알과 아몬드 다섯 알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성공해서 더욱 건강한 엄마가 되려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아침마다. 아, 너무 좋다. 삶은 계란 먹으면서 아몬드, 삶은 계란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되게 우아한 여성 같지 않나요? 저는 아침에 삶은 계란 이렇게 꼬적해서 먹으면 되게 바쁜 도심 속에 되게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쁘게 나를 위한 식단 예쁘게 차려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037님 아침엔 된장찌개, 점심에는 다이어트로 패스, 저녁은 비빔밥으로 고고. 아침에 된장찌개 맛있겠다. 비빔밥도 좋아하고 된장찌개도 좋아요. 3368님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 잔. 점심에는 뉴욕커 같다.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 잔. 자, 점심에는 콩나물국밥 먹을 예정입니다. 어제 처제 생파 거하게 달렸습니다. 복디님, 복디님께 점심 추천 메뉴는 명동 하동땡 설렁탕입니다. 맛은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동땡 설렁탕은 복디는 아침으로 먹어요. 저희 가끔 제작진, 전 제작진, 우리 신희석 다니엘 PD, 지금은 팀장님이죠. 팀장님이랑 같은 팀이었을 때는 가끔 아침에 저 걸어가서 하동땡 설렁탕, 그 오래된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한 그릇 때리곤 했었는데, 우리 새 제작진에게도 설렁탕의 맛을 보여줘야겠네요. 김영희님, 오늘 아침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또 보면서 황태 미역국 끓이면서 복디 음악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 생일이라서 황태 미역국 끓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아, 오늘 문자 많이 와가지고 어떤 장원을 뽑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오늘의 장원은요? 오늘의 장원은 김영희 마리아님께 드리겠습니다. 황태 미역국. 복지 생일이라서 황태 미역국 끓이시는 거죠? 영희 마리아님께서는 샵1053으로 주소랑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하나 듣고 금요일 코너 건강중개소 복덕방으로 넘어갑니다. 우디, say I love you.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지만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려고요. 남태현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주차여서 한 번 더 왔습니다. 남태현 약사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뵐 수 있어서 복디는 너무 좋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질문 사실 네. 복덕방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못 드리거든요. 왜냐면 한 달 만에 계속 오시니까.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근데 네, 우리 약사님께는 네, 한 번 더 왔으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뭐 그 지난주에 이제 강의가 한 번 있었고,
0: 네네.
1: 요즘에 이제 강의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연수교육이나 뭐 이런 게 네네네네. 있어가지고 강의도 갔다 오고, 또 제가 한 3년 정도 준비했던 제품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0: 뭐예요? 어떤 거예요?
1: 관절 제품이에요.
0: 관절이요?
1: 네. 그래서 아, 이게 약국은 좀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환자분들이 빨리 낫길 원하시고,
0: 맞아요.
1: 또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안전하고 이런 걸 사셔가지고 조합하는데 좀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번 주는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0: 아, 네. 바쁘시구나. 약사님, 저희 그때 노래 나가는 동안 한 얘기 해도 돼요?
1: 어떤 거?
0: 약사님 생일 얘기해도 돼요?
1: 좀 전에?
0: 네. 아니, 제가 오늘 생일이니까 네. 약사님께서
1: 축하드린다고.
0: 축하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럼 약사님은 생신이 언제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와, 다음 주요? 다음 주 생일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잡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생일날. 근데 풀 건강검진을 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맛있는 거는 생일상은 언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1: 예, 왜냐하면 대장내시경하게 되면 전날 보통 일주일 전부터
0: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1: 음식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는 한 2, 3일 전부터
0: 그러니까
1: 못 먹으니까.
0: 그러니까 미역도 못 드시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1: 그래서 왜 그런 거야?
0: 그러니까요.
1: 도대체 왜? 왜 그날인 거지?
0: 그동안 가만히 잘 있다가 어떻게 네. 생일날.
1: 심지어 이번에 대장내시경은 처음이에요. 안 했거든요. 그동안.
0: 처음 하는 대장내시경을 생일날 하셔서 생일 네. 미역국도 못 드시고 네. 생일 파티도 지나고 나서 하시고.
1: 할 수 있다. 그 주말에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0: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따님께서 얼마나 아빠 생일이라고 뭐 먹고 싶, 막 메뉴도 생각하고 이랬을
1: 그쵸.
0: 텐데.
1: 본인의 선물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아빠의 생일인데.
0: 아빠의 생일인데 뭐 봤지? 아이 참, 아,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이런 허당기가 있으시군요.
1: 정말 그냥 그 예약을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1: 그냥 오랜만에 나에게 선물을 하자 그래서 했는데 아.
0: 아니 선생님.
1: 맞다 이런
0: 봐봐요.
1: 느낌?
0: 대장내시경 할 때 그 약국에서 처방받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 내시경 전에 대장을 비우는 약을.
1: 네. 그거 가끔 차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그거를 이제 설명을 누가 해주죠?
1: 저희가 하죠. 약사들이 하죠. 맞아요.
0: 뭐 드시면 안 되고 며칠 전까지 뭐 드시면 안 되고.
1: 네,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데. 또 끝나고 나서도 바로 드시면 안 돼요.
0: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1: 저는 그렇게 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파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풀어주실 텐데요. 지난주에 질문 보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도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파스 사용 방법이나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질문 보내주신 우리 보기들의 궁금증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희진님께서
1: 예.
0: 파스가 간에 부담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1: 이게 이제 파스는 붙이는 부위에만 효과가 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에 부담을 크게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신의 효과가 0이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작은 편이고요. 네. 근데 보통 파스에 붙이는 성분들이 소염진통제 성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알약 형태로 드시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알약 형태로 드시면 몸에 전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뭐 과량 먹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래 먹거나 하면 몸에 부작용들이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간이 나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여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속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 전신적인 부작용은 작은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부위가 특별히 이제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게 있을 때는 붙이는 파스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뿌리는 파스나 이런 어떤 파스류들이요. 네.
0: 자, 7026님께서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짐 정리를 하시다가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파스를 붙여드렸는데 위치 찾다가 여러 번 붙여서 피부 문제가 생겨 로션도 발라드렸습니다. 파스를 한 번에 잘 붙여드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사실은 붙일 때보다 뗄 때가 중요하긴 해요.
0: 그쵸?
1: 파스는. 뗄 때가 중요해요.
0: 접착이 너무 강력해.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파스들이 보통 접착력이 좀 센 편인데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그걸 원하세요.
0: 아, 계속 떨어지는 거, 너덜거리는 것보다는.
1: 예,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약국에서 파스를 저희가 드렸을 때 가장 불만으로 얘기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잘 안 붙는다.
0: 아.
1: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제약회사들에게 약사들이 전달하거든요. 이 파스 잘 안 붙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다음번 제약회사 생산할 때 걔를 조금 더 접착력을 올려서 나와요. 보통은.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이게 뗄 때 사실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사용하시면 피부 자극들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어디가 뭐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 하면 그 부위가 계속 아프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거기를 여러 번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붙이는 시간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두 번 붙이는 파스든 하루에 종일 가는 24시간 가는 파스든 얘는 일정 시간만 붙이고 떼주시는 게 좋고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6시간 정도 붙이고 떼시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파스가 안 붙어있지만 약성분이 묻어있어가지고 네. 흡수되면서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피부 자극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구되는 회복되는 시간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상처가 있는 부위
0: 네.
1: 붙이시면 안 돼요.
0: 오, 그렇죠. 자극이 네. 되니까
1: 자극이 더 심해질 네. 수 있어요. 그리고 파스 붙이시고 어떤 파스들은 그 부위가 피부가 이제 햇빛에 노출되면 자극이 나타날 수 있어요.
0: 헉?
1: 파스 성분에 따라 달라요. 걔는.
0: 오, 그러니까 파스를 붙인 부분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1: 네, 광과민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를 헉?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성분이 있어요. 특별 성분들이. 근데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에 있어서 간혹 네. 그럴 수 있는데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은 광과민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0: 아.
1: 그럴 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내가 예민하다 하시면 그리고 뗄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살살
1: 네. 확 잡아 떼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따뜻한 물에 불려서
0: 아, 그 접착이 좀 약해지게 만들어서
1: 네, 미온수를 불려서 살살 이렇게 끝부분을 말아가면서 돌돌돌 말아가면서 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떼실 수 있습니다.
0: 사실 막 허리나 이럴 때 아파가지고 붙이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되기 쉽지 않지만 이런
1: 네.
0: 팔꿈치나 엘보 이런 쪽 이런 쪽은 파스를 외부에 붙이고 또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1: 반팔을 입으시니까
0: 그러니까요. 노출되기가 네. 쉽겠네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1: 맞아요.
0: 5815님 안녕하세요 멋진 약사님 저는
1: 이분 선물 드릴 수 있나요?
0: 아, 저도 선물 주세요 약사님 멋진 약사님
1: 우리 보팅님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0: 아 장난입니다 저는 유치원 조리사입니다 30년 넘게 조리 업무를 하다 보니 계속 파스를 붙였는데 오래 붙이면 뼈가 약해진다는 어른들 말씀에 궁금증이 생겨 여쭈어 봅니다
1: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설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진 통제 성분이거든요. 파스는.
0: 네.
1: 근데 소염진 통증 성분은 뼈가 약해진다는 말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왜 골다공증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뼈가 뼈를 분해하는 파골 세포가 있는데 그 만드는 세포의 능력이 떨어져요.
0: 네.
1: 그러면서 뼈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은 네. 오랜 기간 붙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네.
1: 지금 우리 5815님도 보면 이제 30년 넘게 조리물을 하시면서 그쵸. 파스를 계속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붙이다 보면 이게 사실은 내 몸이 계속 뼈가 좀 약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파스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 이건 자연스럽게 사실 약해지는 것 뿐인데 계속 꾸준히 파스를 붙여 오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파스와는 상관은 없다.
0: 상관은
1: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저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파스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파스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는 전소미 Fast Forward.

0: fast forward.
1: 여러분은 지금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태환 약사님 모시고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파스를 붙일 때 나의 증상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뭘까요?
2: 첫 번째는 아픈 부위가 얼마나 됐느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얼마 안 됐다면,
1: 네.
2: 그러니까 붓고 아프고 얼마 안 됐다면 차갑게 해서 식혀주는 그런 파스들, 쿨 파스라고 우리가 보통 그쵸, 그쵸. 부르는, 그러니까 뿌리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들도 똑같고요.
1: 네.
2: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릴 수 있고, 오래됐다,
1: 네.
2: 혹은 통증이 이제 근육 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따뜻한. 네, 온갖 온파스라고 보통 부르는 혹은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스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그 멍들거나 이러면 온파스 그러니까 따뜻하게 온찜질 해주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1: 순환이 빨리 돼서
2: 없어지게.
1: 혹시 멍든데 파스 붙여도 되나요?
2: 멍든데 바르는 연고가 있어요.
1: 아.
2: 파스 종류 중에 멍든데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따로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 헤파리노이드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분들이 혈액 순환을 조금 잘 되게 해서 그러니까 멍 연고라고 보통 부르는 제품들인데 걔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멍이 더 진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1: 더 빨라져서
2: 이렇게 진해졌다가 쏙 빠지잖아요. 그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회복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고를 때 쓰는 파스들도 따로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려운 거는 흔한 현상인지 아니면 파스에 따른 부작용인지도 궁금하네요.
2: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스에 그 붙이는 그러니까 약성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파스가 우리 몸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살에
1: 네.
2: 그 접착성 성분 때문에 그런 거여서 원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알러지가 적은
1: 네.
2: 저희가 보통 알레르기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피부 알레르기가 적은 파스들을 약사님들이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1: 네네.
2: 그런 파스들에 해서 아 요거는 좀 예민하신 분들이 쓸 수 있어라는 걸 약사님들이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보통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따로 추천해 드리니까 그래서 약국 오셔가지고 조금 피부가 예민하신 편이어가지고 고를 때 붙이는 파스 좀 주세요라고 하시면 그걸 따로 주십니다.
1: 그런데 이제 그 방금은 그 접착 부분 때문에 피부 질환이 피부 발진이나 이런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 네네.
1: 그 파스의 중간 부분,
2: 특히 네.
1: 핵심인 부분이
2: 네.
1: 막 뜨겁고 차갑고 이래가지고
2: 네.
1: 피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 맞아요. 있어요.
1: 네.
2: 그거는 좀 전에 복디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뜨겁고 차가운 그 성분 자체가 피부에 자극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1: 아.
2: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되게 그 이름 어려운 성분.
1: 네.
2: 논일산 바닐린 아미드.
1: 너무 많아서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
2: 그
1: 많아서.
2: 어려운 이름의 그 성분.
1: 네네.
2: 그게 따뜻한 느낌을 느끼게 해줘서 통증을 조금 잊게 해주는 성분인데 그게 피부 자극을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차갑게 느끼게 해주는 성분들도 피부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고 첫 번째로는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착력
1: 네.
2: 높이기 위한 성분들. 그래서 그런 성분들도 이제 자극감을 줄 수 있어 뗄 때 보통 문제가 생기고 약간 피부 화상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광과민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파스를 붙이고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1: 네.
2: 알러지가 나면서 약간 피부 화상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
1: 네.
2: 그것까지 해서 세 가지.

0: 이유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그 광과민성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이 돼서 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이걸 자연스럽게 놔둬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따로 뭐 피부과나 약국에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0: 연고나 알레르기 약 같은 것들을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부위를 2주 정도 가려주시는 게 좋긴 해요.
1: 아~
0: 네. 왜냐하면 햇빛을 받으면 계속 그쵸?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2주 정도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만약에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
1: 있었다면.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파스를 붙인 채로 그 위에 찜질팩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파스 붙이고 아유 나 너무 힘들어서 하면서 뭐 찜질방이라든지 쌍가를 네, 간다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괜찮을까요? 파스를 붙이고 그 위에 또 보호대를 하는 거.
0: 그러니까 파스를 붙이고 예를 들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찜질팩을 쓴다든지 사우나를 가신다든지 찜질방을 가시는 건 안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약성분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아 신체 안에 인체
0: 네네.
1: 안에.
0: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순환이 더 빨라지고 이게 피부도 열리잖아요.
1: 네네네네.
0: 보통 땀이 나면서 모공이 열리기
1: 맞아,
0: 때문에
1: 맞아요.
0: 약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쉬워져요. 쉬워지는 환경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원하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자극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뭐 이런 붉어진다든지 이런 반응들도 더 세질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찜질팩을 얹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리고 보호대를 사용하실 때는 네. 사실은 보호대만 쓰시는 게 좋기는 하고
1: 아, 파스는 빼고
0: 파스는 빼고 네. 근데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하신다면 그냥 짧은 시간만 쓰시고 사실은 파스는 떼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얘도 왜냐하면 파스 위에 뭔가를 더
1: 덮어놓으면
0: 밀봉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습기도 차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습기가 차고 따뜻해지면 찜질팩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1: 그렇겠죠.
0: 있어요.
1: 열이 나면서
0: 열이 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약성분도 조금 더 많이 녹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그럴 땐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사실은요.
1: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운동 직후에 땀이 난 상태에서 바로 붙여도 되나요?
0: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연결선상이 돼요.
1: 네.
0: 운동하고 나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똑같이 모공도 다 열려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어가지고
1: 권장량보다 훨씬 더
0: 많이
1: 들어가고 노출이 될 수도 있겠군요.
0: 네, 그렇죠. 접착 성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땀이 난 상태에서는 잘 안 붙어요.
1: 그러니까 미끌미끌해서 안 붙을 것
0: 네,
1: 같은데.
0: 네, 맞아요. 잘 안 붙어서 보통은 샤워하시고 나서나 땀을 흘리고 나서는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붙이시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1: 30분 정도 네, 뒤에.
0: 네, 네, 그래야 땀이 좀 식어요. 네,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겠죠.
0: 돌아오기도 하고 땀이 좀 식고 건조해지기도 해가지고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평상시의 네.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1: 저 이거 진짜 궁금한데
0: 네.
1: 제가 뭐 예를 들어 손가락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는 일반 파스밖에 없어.
0: 네.
1: 이만 손바닥만한
0: 손바닥만한 것들.
1: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붙여도 돼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효과 자체로는 잘라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파스는 파스 전체 면적에 약성분이 고르게 퍼져 있어요. 고르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퍼져 있어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1: 네.
0: 근데 우리가 보통 파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얇게 전체가 붙는 파스가 있고 끝부분만 붙는
1: 네네네네.
0: 파스가 있어서 사실은 얇게 붙는 파스는 잘라서 붙이더라도 착 붙기 때문에
1: 네.
0: 상관은 없는데 크게 넓게 생긴 그 축축한 부분이 네. 가운데가 있는 저희가 부를 때는 카타플라스마라고 네. 부르는 파스들은 가운데 부분은 안 붙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잘라서 붙이면 어느 한쪽 부분은 안 붙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신다면 뭐 그것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쨌든 그냥 붙는 것만 잘 붙게 만들어 준다면 상관은 없다.
0: 네, 약성분은 똑같아요.
1: 바르는 파스, 붙이는 파스, 먹는 진통제.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지.
0: 너무 아파서 아픈 거지.
1: 바르고 그 위에
0: 붙이고
1: 또 먹고. 이거 괜찮은가요?
0: 같은 부위에 바르거나 네. 붙이는 파스 쓰시는 건 안 되긴 해요.

0: 왜냐하면 성분이 겹쳐요. 그리고 아마 바르고 그 위에 붙이면 안 붙을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미끌미끌해서.
0: 네, 미끌미끌해서 네. 안 붙을 거고. 근데 서로 다른 부위에 쓰는 거는 괜찮아요. 너무 많이, 너무 넓은 광범위에 쓰시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괜찮은데. 근데 진통제가 보통 성분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1: 네.
0: 말 그대로 나 아픈 것만 딱 줄여주는 성분이 네. 있고 아픈 부위에 보통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파서 네. 염증과 아픈 거를 같이 가라앉혀주는 소염진통제 성분들이 있어요.
1: 네.
0: 우리가 보통 파스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소염진통제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붙이고 뿌리고 바른 그 파스는 소염진통제가 묻어있는 상황이고
1: 네.
0: 그 상황에서 내가 너무 아파 라고 해서 뭔가를 좀 더 먹어야겠다 하면 그냥 진통제 성분만은 괜찮아요.
1: 아.
0: 성분 이름으로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고
1: 타땡땡땡
0: 그거는 괜찮아요.
1: 어.
0: 그렇게는 서로 성분이 겹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는 조금 가능할 수 있겠다. 뭐 그리고 근육이완제 중에서도 근육만 풀어주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성분들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1: 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다량은 좋지 않다.
0: 맞아요. 다량을 오래 보통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1: 무섭습니다. 너무 많이 막 복용하면 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보기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퀴즈 주시죠.
0: 네. 다음 중 파스를 붙이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1: 1번
0: 상처난 피부,
1: 2번
0: 어깨가 뭉친 부위,
1: 3번
0: 허리가 뻐근한 부위.
1: 파스를 붙이면 안 되는 곳을 골라주세요. 1번
0: 상처난 피부,
1: 2번
0: 어깨가 뭉친 부위,
1: 3번
0: 허리가 뻐근한 부위.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힌트 노래는요. 박정현, 임재범, 사랑보다 깊은 상처.

0: 네, 박정현 임재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남태환 약사님 모시고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질문도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어린아이들도 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네. 연령대별 사용할 수 있는 파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1: 연령대를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0: 네.
1: 처음에는 30개월.
0: 완전 영유아.
1: 네, 완전 영유아. 그리고 15살 이렇게 둘로 나눠서
0: 15살?
1: 네, 말씀드릴 건데 30개월 미만 우리 아이들, 영유아들은 못 써요. 파스를 쓸 수가 없고 사실은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벌레물 때 쓰는 연고들도 이제 쓰실 때가 돼가지고 네네네네. 그것도 보면 30개월을 기준으로 키즈랑 아닌 거랑 나눠져 있거든요.
0: 아, 그 30개월 이전 친구들은 키즈를
1: 써야 되는데 이유가 똑같아서 왜냐하면 보통 파스에 시원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뭐 멘톨이나 캄파 이런 약간 느낌이 화하잖아요. 이 성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알레르기로 반응할 수 있어가지고 아~ 30개월 미만 친구들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레 물릴 때 우리 물리고 나서 쓰는 연고들 네네네. 써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건 아이들한테 못 써요. 아이들 거 연고 발라보면 그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개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0: 근데 그런 시원한 느낌이 없으면 효과가 있어요?
1: 그렇죠. 근데 원래 파스는 소염진통제 파스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0: 아~
1: 원래대로라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느낌 없는 대로 파스를 만들면 싫어하세요.
0: 사람들이 이게 뭐야? 효과가 없어.
1: 네네. 그래서 약간 장치이기도 아~ 하고 그게 또 시원하게 했을 때 그 부위를 조금 가라앉혀주는 아~ 붓지 않게 그런 효과도 있는데 원래 소염진통제 성분 자체는 느낌이 없어요.
0: 와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0: 근데 워낙 사람들이 네. 그게 있어야지 파스지.
1: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주위를 돌려주는 거죠. 네, 보통을 네, 다른 네, 네. 대로.
1: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0: 네.
1: 그리고 15살의 기준이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만으로 15살 미만 친구들은 소염진통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성분들의 파스를 못 써요.
0: 오.
1: 그러니까 뭐 광고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 제품들, 뭐 캣땡땡
0: 네.
1: 이런 애들은 15살 이하 친구들은 못 써요.
0: 그것도 네. 역시 성분 때문에?
1: 네, 성분 때문에.
0: 아.
1: 성분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15살 미만 친구들은 혈관이 완전히 건강하게 어른들처럼 자라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소염진통제 파스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광과민성, 그 햇빛 알러지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15살 미만 친구들은 못 쓰는데
0: 네.
1: 바르는 파스들은 쓸 수 있어요.
0: 아, 바르는 건 괜찮고.
1: 네, 그 병에 들어있는 통에 들어있는 안티땡땡땡.
0: 네, 안티땡땡땡.
1: 네, 그 멘소땡땡땡.
0: 저희 엄마는 안티땡땡땡이 만병통치약인 줄 그렇죠. 아셨거든요.
1: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초등학생이나 네, 그런 친구들은 쓸 수 있어요.
0: 아,
1: 그 성분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0: 그러면은 그거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임산부, 네. 수유부 항상 약 먹을 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이분들은 파스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1: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크게 주의하시진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0: 네.
1: 왜냐하면 파스는 그 부위에만 보통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하실 것 딱 세 가지, 세 단어만 말씀드리면 많이 오래 겹쳐서 쓰시면 안 돼요.
0: 아, 과하면 안 된다.
1: 과하면 안 돼요. 오래 쓰시는 것도
0: 안 되고.
1: 근데 당뇨 환자분들께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0: 네.
1: 당뇨 환자분들,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뜻하고 차가운 파스들의 느낌을 모르세요.
0: 그럼 화상이 입는 거예요?
1: 네, 그러실 수 있어가지고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긴 하고 임산분들은 파스 못 쓰십니다.
0: 아,
1: 안 돼요.
0: 태아에
1: 영향을 줄 수 있어서.
0: 어머나 이거
1: 되고,
0: 중요하네.
1: 네, 안 되고 수유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은데 너무 아프다 하면 쓸 수 있는 성분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수유분들은 왜냐면 이제 모유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방어막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서 그때는 약국에서 수유하는데 혹시 쓸 수 있는 파스 있냐고 물어보시면 조금 권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분으로는 이부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낙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0: 네, 자 퀴즈도 드렸습니다. 파스를 붙이면 안 되는 곳 어딘지 퀴즈 정답 들어주세요.
1: 네, 1번 상처난 피부입니다.
0: 네, 상처난 피부에는 파스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자, 파스를 안전하게 잘 쓰는 핵심 원칙 세 가지 딱 얘기해 주시고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세게 잡아떼지 않는다. 건강한 피부에만 붙인다. 파스 붙인 자리 햇볕을 피한다. 이 세 네.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들으면서 약사님과 함께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7: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요즘 전기 압력 밥솥은요 말도 잘하고 척척 밥도 잘 지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조금 손이 가더라도 냄비 밥솥이나 주물 솥밥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인데도 어디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온기가 또 다르니까요.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죠. 유리컵에 마실 때와 머그컵에 담아 마실 때 느낌이 다르고요. 또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서도 그 향이 달라집니다. 바쁜 출근길 지나고 이제는 회사 탕비실이나 사무실 한켠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열고 계실 분들, 지금 모닝커피 중이신가요? 오늘도 각자의 마음에 향긋한 온기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하루이길 바라면서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